그런 것 같아요. 자, 8011님은요. 세무 대리인인 저는 어제 6월 30일부로 2025년이 비로소 끝났어요. 저의 오늘은 2026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하셨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네, 그렇죠. 이제 6월이 지나가면서 모든 작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셨겠네요. 예, 또 새로운 작업을 들어가셔야죠. 그죠? 7월부터는. 2868님, 저는 시장에서 생닭을 팔고 있는데요. 초복, 중복이 있는 7월은 무지 바쁠 예정입니다. 예전처럼 장사는 안 돼도 복날이 있어서 벌써부터 마음 든든히 먹고 준비합니다. 하셨어요. 초복, 중복이 7월에 있나요? 그리고 이제 말복은 그럼 8월에 있겠죠? 그죠? 예. 야, 초복, 중복도 이제 멀지 않았네요. 벌써 여름에 한 중앙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이제 뭐 곧 또 장마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조금 습도가 올라오고 있긴 한데 그 어떤 여름보다도 좀 건조한 느낌이 조금 있어서 올 여름은 낮 기온이 많이 올라가긴 해도 이게 뭐 견딜만하다. 그리고 그늘에 들어가면 좀 시원하지 않아요? 예. 물론 뭐 비가 오는 것도 지금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자, 7월의 첫날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 어떻게 맞고 계신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910 공짜인 콩으로 보내주시면 좋죠. 자, 기분 좋은 7월의 출발을 위해서 오늘은 진짜 많은 차준커, 차디가 보내준 커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좀 보니까 제가 뭐 티낸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티내지 않고 조용히 쓱 받은 분들의 후기가 엄청납니다. 네,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뭐 훨씬 많은 차준커를 매일 오른손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네,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 하고 계십니다. 1040님,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며칠 전 커피 브레이크에서 소개해 주신 사라진 기린은 다시 찾았을까요? 너무 궁금해서 전화로 보내십시오. 아, 궁금하셨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 항공 수색을 통해서 덤불 사이에 숨어있는 기린 친구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주인 말에 따르면 통통하고 행복해 보였고 또 잡힐 때도 태연하게 풀을 먹고 있는 것이 마치 집을 잡을 테면 잡아봐라 바보들아 라는 태도였다 라는 또 인터뷰까지 했다고 하네요. 잡을 테면 잡아봐라 바보들아. 그래요. 진짜로 이 기린이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기린의 주인 되시는 분은 뭐 이렇게 인터뷰를 또 했다고 합니다. 네. 3756님, 형님 커피 타짜세요? 오른손 왼손 모두 모르게. 아, 들켰다. 요 비밀 좀 지켜주세요. 제가 커피 타짜 왼손 오른손 서로 모르게. 예, 서로 모르게 양손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커피를. 왼손은 또 오른손 모르게, 오른손 왼손 모르게. 예, 맞습니다. 김영철 씨, 7월은 현우 형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청취율 조사도 있어서 설레시죠?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다리지는 않는데요.

하나하나 부쉈는데요. 해당 영상이 SNS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자 학생들의 개인 재산을 훼손한 거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고요. 학교 측은 이미 오래전에 압수되어서 오랫동안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기기들만 부쉈다라며 선생님들이 제발 학교에 휴대전화 가지고 오지 말라고 몇 년째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자 앞으로는 절대 가져오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로 부순 것이다 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예, 현지 누리꾼들은요, 오죽하면 선생님들이 그랬겠냐, 선생님들의 심정도 이해가 된다 라는 반응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너무했다 라는 반응으로 엇갈리고 있는데, 아이들의 핸드폰 문제로 전 세계가 정말

엘튼 존 두알리파의 Cold Heart 들려드렸습니다. 커피 브레이크에 이어서 들려드린 곡이었고요. 아, 최경란 씨가요. 저도 마음으로는 몇 번이나 애들 핸드폰을 부쉈습니다. 진짜 중국에서 오죽하면 그랬을까요? 아, 예, 마음속으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는 여러분들은 부수고 계실 분들이 계시리라, 예, 믿습니다. 뭐로 부시고 계세요? 망치입니까? 아니면 정입니까? 뭐, 아니면 큰 돌입니까? 뭐, 아니, 이렇게 발로 이렇게 짓밟고 계신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부수고 계세요, 핸드폰? 아, 근데 또 애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진짜 이거 애들 입장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물건이잖아요. 목숨처럼 이렇게 지키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고.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게, 얘네들의 모든 정보와 얘네들의 이야기와 뭐, 이게 사실은 위험하다는 건데. 네.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에 이렇게 얽매게 될지 몰랐는데, 진짜. 네. 저도 지금 바로 앞에 놓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신주단지.

아침 식사로 김밥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커피 한 잔에 김밥?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브렉퍼스트예요. 1187님, 형님 오늘도 출첵합니다. 근데 선물은 선거표에서 확인하면 되나요? 매일 출첵해서 자주 사연 보냈는데 선물을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혹시 보내주셨는데 그게 선거표에 있는 건지요? 아,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희가 선물도 뭐 쓱 보내드려서 선물도 그 커피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사이즈가 있는 선물도 이게 또 티내지 않고 쓱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왜요? 8년이나 만났는데 대체 왜? 야, 이게 같은 이슈인데도 받아들이는 게 다 이렇게 다르시네요. 아, 그리고 아까 김밥 사장님 소개해드렸는데 바로 또 사연 주셨네. 안녕하세요. 노량진 수산시장의 김밥집입니다. 갑자기 소름 돋았어요. 매일 청취하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차준커 보내드릴게요. 김밥집은 벌써 오픈을 당연히 했겠죠. 그죠? 네. 8214님. 중3 아들이 시험 잘 보면 소원 하나만 들어달래서 안 된다고 하면 시험 포기할까봐 그럼 국어 100점 받아와 라고 했어요. 지금껏 국어 100점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어제 국어

오늘은 문자 샵8910 콩은 공짜입니다. 노래는요. 마이클 론스트로아기의 음악 오랜만에 듣죠. 아, Sleeping Child.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이슈, 누군가에겐 최대 관심사, 하지만 종이장처럼 얇은 팔랑귀들에게는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최대 난제입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음악 앨범 가족들의 의견을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오늘은 곽수빈님의 난제로 함께하는데요. 이 곽수빈님께는 블랙박스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연 만나볼까요? 제 연애 스타일은요. 남자친구가 생기면 남자친구랑 둘이 데이트하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다 같이 만나서 노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다 제 남자친구랑 친해지고요. 저는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친해지는 게 좋더라고요. 따로 약속 잡지 않고 다 같이 어울릴 수 있고 둘이 만나서 노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연애를 하면 늘 북적북적 즐거운 기억뿐인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 헤어지면 친구까지도 안 만나게 된다는 거고요. 더 최악은 최근 오래 만난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연애 기간이 길다 보니 제 친구랑 같이 어울려 논 시간도 길었고요. 제가 헤어졌다고 해서 그들도 갑자기 뚝 연락을 끊는 건 제 욕심이겠지만 저랑 헤어졌는데 저 빼고 둘이 만나서 여전처럼 노는 건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제가 헤어졌다고 친구들한테 말했거든요. 그럼 친구라면 의리가 있다면 아예 연락을 끊을 수는 없어도 만나는 건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제 친구랑 전 남친이 예전처럼 둘이 만나서 가끔 술 한 잔씩 하더라고요. 아니 저 때문에 친해져 놓고선 이제 저 빼고 친하게 지내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뭐라고 두 사람의 인간관계를 끊어라 말하라 할 수는 없겠지.

처음에는 자기들은 친구라고, 남녀 사이가 아니라고. 근데 결국 사귀더라고요. 헤어졌지만 남친도 여친도 잃었던 경험이 있어요. 정말 친한 친구면 꼭 얘기하세요. 하셨습니다.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뭐 이렇게 원하지 않는 상황이, 그러니까 뭐 두 사람이 이렇게 뭐 다시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그런 인연이었다면 막는다고 이게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글쎄 모르겠어요. 복잡하네.

하다가 끝내 사귀더라고요. 지금 결국 둘 다 연락 안 하는 사이가 되었고 둘 다 헤어졌다는 소식 정도만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금지된 것들 그리고 누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이렇게 막 또 호기심이 생기고 뭔가 좀 쫄깃해지고 그리고 또 희한한 사람들 마음이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나지 말라 그러면 오히려 더 그런 건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고요. 그리고 오늘의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죠. 화사의 Good Goodbye.

했지만 우리는 친하게 지내자고 하길래 내 친구의 남자 친구로 만난 거지 내 친구는 아니니 안 만나겠다 한 적이 있어요. 인간관계는 내가 결정하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을 듯. 그 전 남친을 만나고 있는 그 친구도 자기 의사 그 친구도 이렇게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난다는 건 뭐 그 친구의 뜻이 의사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세상에 뭐 반이 남자고 반이 여자라고 하지만 이렇게 남녀가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고

갔는데 친구가 왜 자꾸 오빠랑 만나냐고 저를 안 만나주더라고요. 이래서 사랑이 피곤해요 하셨습니다. 네. 사랑이 개입되면 그렇죠. 감정적으로 변하죠. 자, 오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도 좀 궁금한데요. 1번 거슬린다고 말한다. 2번 인간관계는 자유니까 알아서 하게 놔둔다. 오, 약간 일방적인데 음악 앨범 가족들은요. 26대 74. 26대 74. 그러니까 뭐 1대 3 정도죠. 그리고 2번 인간관계는 자유니까 그냥 둔다. 쪽에 훨씬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니 그 뭐 그들의 얘기인데 왜 관여해? 쪽에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와서 또 그 청취자분들의 성향을 알 수 있는 관여하지 않고 연을 끊는다는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그 친구도 그럼 안 보는 거죠?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쪽인 거죠? 네. 어반자카파의 이별을 건너다 김효영님이 청해 주셨고요. 이 4부에 뵙죠.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춤과 노래를 즐기는 FM대행진 식식이다 흥의 비법은 정식이 골골하루냐 생생대이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FM대행진 하세요. 매일매일 씩씩하게 조정식의 FM대행진.

0: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4부 문을 열었고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들로 이어보도록 할게요. 릴레이 직관적인 선곡. 오늘 함께할 주제는요. 청량한 느낌의 여름 음악 팝 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곡이죠. 첫 곡은 홍영미 님이 청해 주신 아쿠아의 바비 걸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듣고 계시다가 떠오르는 청량한 느낌의 여름 팝 보내주시면 돼요. 담은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샵 8910 공짜인 콩으로 주시면 되고요. 채택되시면 노래와 함께 시원한 보리차 세트를 챙겨드립니다.
1: 바비.
2: Hi, Ken.
1: You want to go for a ride?
2: Sure, Ken.
1: Jump in.

이 순환고속도로 김포 방면으로 양촌나들목 부근에서는 화물차가 싣고 가던 H빔 철제 구조물들을 도로에 쏟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 작업은 조금 전에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남청라나들목을 지나면서부터 정체가 매우 심합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평택 휴게소 부근 사고는 여전히 2, 3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서평택 분기점부터 정체 더 심해져 있습니다. 반대 평택 쪽으로도 이 평택 분기점 일대로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내촌 일대로는 작업 여파받아 정체되고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감곡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6: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5: 하모니 렌트카.
6: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1: 진정한 무림의 고수는 누구인가? 계급장 떼고 붙는 청취자와 한남자의 정면 승부.
2: 월간 박슬기 박명수를 이겨라. 자, 또 한 달이 지나서 이분을 만납니다. 진기명기 신기반기 슬기슬기 박슬기 씨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죠?
2: 네네, 잘 지냈습니다.
1: 그새 머리가 더 자라셨네요.
2: 다행이네요. 그새 머리가 더 빠지셨네요 보다는. 네,
1: 머리가 많이 자랐어요.
2: 예, 그게 난 것 같습니다.
1: 구레나룻이 많이 내려왔어요.
2: 예, 예, 좀, 예. 머리를 좀 기르려고요.
1: 좋은데요. 예. 젊음의 상징 장발 아니겠습니까? 예.
2: 야, 내가 장발 때문에 머리 기르겠니? 이쪽으로 널어서 이쪽으로 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1: 멋지잖아요. 장발로 예? 가요.
2: 교장 선생님이에요. 예. 이쪽 거 널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1: 뭐든 좋아요. 명송이 하는 거는 다 네, 네. 예, 좋습니다.
2: 말도 이쁘게 하니 슬기야.
1: 아닙니다.
2: 얼굴도 이쁘면 좋을 텐데.
1: 저는 제 외모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2: 제가
1: 걱정하지 마시고.
2: 그 예능 인기를 왜 그러셔?
1: 알죠.
2: 예능은 예능이다 오해하지 말자.
1: 그렇죠. 예.
2: 자, 좋습니다.
1: 우리 박혜수 씨가 귀여운 슬기님 반가. 아가들 이쁘고 자상한 남편 잘 계시죠? 이렇게 제 남편까지 또 안부를 물어주시니 감사하네요. 저희 신랑이 이제 빨리 와서 밥 먹자고 얼마 전에 아이스크림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2: 좀 권리금 좀 받았어요?
1: 권리금을
2: 돈
1: 됐어요. 쌤 됐고요.
2: 이게 원래 자영업이라는 게 막상 이게 이제 권리금을 두둑히 받고 넘기지 않는 이상은
1: 쉽지 않아요.
2: 또 돈 하면 잘한 거예요.
1: 근데 그쵸, 마이너스 안 간 게 어디예요. 그럼에도 이제 오랫동안 저희 아이스크림 가게를 위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준 우리 직원들한테 퇴직금이 많이 나가는 바람에 이제 결국에는
2: 그런 게 또 다 돌아오는 거예요.
1: 너무 진짜 8년 동안 사랑해 주신 분들한테 참 감사했어요.
2: 알겠습니다.
1: 또 우리 명성도 오셨었잖아요.
2: 그러니까요. 얼굴로 그냥 간 거죠. 알겠습니다.
1: 기억하시네요.
2: 돌아오는 거 전혀 없었고 이용만 당했습니다.
1: 그날 그냥 드렸.

0: 주셨잖아요. 돈 안 주셨잖아요.
1: 아이스크림이요?
0: 맞아요.
1: 야, 야, 얼마야? 줄게. 아이고, 치사해서. 자, 한번 시작해봅시다, 오늘.
0: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7월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오늘 7월의 첫날이잖아요. 여름방학, 바캉스, 폭염. 아우,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유니크하게 정해봤습니다. 7월은 럭키 세븐 행운 특집으로 갑니다. 박명수를 이겨라.
1: 좋아요.
0: 박명수 씨와 청취자가 1대1 퀴즈 대결 펼칠 거고요. 모든 퀴즈는 럭키 행운과 관련돼 있습니다. 퀴즈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는데요. 먼저 두 번을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청취자가 승리하면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박명수 씨가 승리하면 랜덤으로 청취자 10분께 닭고기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1: 자, 뭐 저와 대결할 분들 신청 어떻게 하면 됩니까?
0: 네,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8910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말머리에 대결 달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때 나는 이 운, 이 복이 정말 좋다. 주차운, 자식복, 돈복, 일복, 남자복 등등등 복 있는 분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우대해드리겠습니다.
1: 네.
0: 네.
1: 자, 신청 기다리는 동안에 퀴즈 하나 낼까요?
0: 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퀴즈! 날이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우리 박명수씨 아니겠습니까? 무한도전 시절에 박명수씨에게는 예능신이 수차례 붙어서 명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매니저 정실장한테 독침 대신 볼펜을 날렸는데 바로 잡아버린 장면.
1: 예.
0: 전진씨한테 배드비터 셔틀콕을 던졌는데 또 전진씨가 땀을 닦다가 잡아버린 장면. 또 있죠. 주사위를 던지는 족족 6이 나와가지고 박명수씨가 전설의 이것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이 별명은 뭘까요?
1: 1번 전설의 육각수, 어? 2번 전설의 육기구라모토, 3번 전설의 육잡이,
0: 네.
1: 4번 전설의 육사시미. 자, 전설의 육각수, 육기 구라모토, 육잡이, 육사시미.
0: 예.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요. 문자번호 샷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 10분께 부스팅 앰플 보내드릴게요.
1: 육각수의 노래 듣죠. 예.
0: 좋은데요?
1: 흥부가 기가 막혀.

0: 와우! 예, 예.
1: 몸이 진짜 들썩들썩거리고 진짜 신명나네요.
0: 네네, 오랜만에 7746님도 예, 들썩들썩 하시다고 예. 예,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1: 좋습니다. 먼저.
0: 아, 정답, 정답.
1: 네, 지피지기면 백정백승 퀴즈 정답.
0: 정답은? 예, 전설의 육잡이.
1: 맞습니다. 3번이었죠.
0: 아니, 제가 예능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진짜 나올래 나올 수가 없는 경우가 한 3번 나왔거든요.
1: 아, 근데 그 무한도전 때는 참 예능신이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0: 그 3번을 다 제가 저한테 온 거예요.
1: 대단해요.
0: 아, 이렇게 얼마 전에 복권도 5등 맞았거든요. 5등인가? 4개가 맞았어요. 4개가.
1: 진짜요?
0: 예, 예, 예. 이거 어떻게 된 거지?
1: 우와.
0: 예, 예, 예.
1: 아, 진짜 럭키 미키 장난 아니네요.
0: 재미삼한 예. 거죠.
1: 그래 뭐, 아, 그래도요.
0: 그래도 이렇게 예능신이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에 네. 마음은 좀 놓입니다. 더 열심히 해야죠. 아,
1: 그러게요.
0: 예, 예, 예.
1: 자, 그래서 이제 당첨자 명단은요. 방송 끝난 후에 라디오쇼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0: 좋습니다.
1: 네.
0: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박명수를 이겨라 한번 시작해 볼까요?
1: 좋습니다. 럭키 세븐 행운 특집입니다.
0: 예.
1: 박명수를 이겨라.
0: 좋아요.
1: 모든 퀴즈는 행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참가자가 승리하면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박명수 씨가 승리하면 추첨을 통해 청취자 10분께 닭고기 세트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참가자부터 만나볼 텐데요. 6097님이에요. 일복 터집니다. 안녕하세요. 25살 청년입니다. 명수 형 퀴즈 한번 붙으시죠.
0: 좋습니다. 어. 한번 붙어보십시다.
1: 야, 25살이면은 일복 터질 나이가 아직 아닌데.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1: 본인 소개 어떻게 간단하게 가능할까요?
2: 아, 네. 저 경기도 안양에서 지내고 있는 25살 허선호라고 합니다.
1: 아이고. 아니, 근데 무슨 일을 하시길래 이렇게 일복이 터지셨을까?
2: 아, 제가 의류 재단 회사에서 지금 납품업을 하고 있는데.
1: 네.
0: 예, 예.
2: 네. 제가 5월 달에 새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하필 또 손수기 기간이어가지고 네, 계속 쉬지도 못하고 발주가 끊임없이 지금 나와서 네,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일을 많이 하시면 그만큼 또 수입도 느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2: 수입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1: 아, 월급제군요.
2: 네.
1: 아.
0: 그래도 이렇게 안 돼서 노는 것보다 눈치 보는 것보다 바쁜 게 낫긴 한데.
1: 맞아.
2: 아,
0: 또 이렇게 네. 잘 될 때는 또 많이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1: 진짜.
0: 이제 25이면 이제 사회 초년생이나 다름없는데 그죠?
2: 네, 맞죠.
0: 앞으로의 꿈은 뭐가 있을까요?
2: 꿈 막 정해놓은 꿈은 없고요. 그냥
0: 네, 네. 그냥 놀고 싶어요?
2: 네, 꿈은 없고요. 그냥 놀고 싶어요.
1: 아유,
0: 저는 똑같네요. 저는 똑같아요.
1: 저도요.
0: 예.
1: 저도 노는 게 꿈이죠.
0: 예.
1: 누구보다 재밌게 잘 노는 게 꿈이죠.
0: 돈 있는 백수.
1: 그럼.
0: 예, 예. 누구나
1: 아우, 얼마나 행복해.
0: 누구나 꿈이죠. 뭐 달라고. 예, 예. 그냥 누워 있는 게 나아요.
1: 근데 또 가끔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건강하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자기 예, 일이 예.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0: 25이면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니까
1: 맞아요.
0: 오늘 퀴즈도 한번 저를 이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전혀 모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전화기를 귀에 바짝 대시고요.
1: 네.
0: 예, 구호를 먼저 외치는 게 중요합니다. 구호는 뭘로 하실래요?
2: 구호는 순돌입니다.
0: 왜요?
1: 순돌이?
0: 이유가 있나요?
2: 네,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그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별명입니다.
0: 아, 그래요?
1: 아, 귀여워 순돌이.
0: 아, 그럼 네. 그럼 저는 저희 그 봄 박명수 전에 제가 진국이었어요.
1: 아, 진.
0: 박진국이라고. 예, 실제
1: 진국이 좋은데요?
0: 예, 예, 진국이 그렇습니다.
1: 아, 실제로 우리 명수 씨가 또 진국이기도 하잖아요.
0: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저는 진국으로 가겠습니다. 진국.
1: 자, 진국 대 순돌 연습해봅니다. 하나, 둘, 셋.
0: 진국.
2: 순돌.
1: 좋아요. 자, 그럼 첫 번째 1단계 연상 퀴즈부터 갑니다. 지금부터 제가 세 개의 단어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단어를 듣고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한 단어를 얘기해 주십시오.
0: 예.
1: 오늘 주제 럭키 세븐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 행운,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0: 행운요?
1: 네. 자, 자. 정답 아시는 분은 구호 외쳐주시고요. 틀리면 바로 상대방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제시어.
0: 네.
1: 돈.
0: 돈이요?
1: 돈.
0: 예.
1: 돈. 자, 사랑으로. 사랑으로.
0: 사랑으로?
1: 네, 사랑으로.
0: 돈. 자, 돈 사랑 그다음 명인가?
1: 그다음에 아닙니다. 고흐.
0: 고흐.
1: 고흐.
0: 고흐.
1: 예.
0: 반고흐.
1: 그렇죠.
0: 반고흐.
1: 고흐. 고흐.
0: 네.
1: 사랑으로.
0: 사랑.
1: 네.
0: 내가 사랑.
1: 그렇죠. 그 노래예요.
0: 예.
1: 자, 그리고 돈. 돈이면 뭐 돈복과도 연결되어 있겠죠.

0: 그리고 해바라기 그 집에 그림 걸어놓으면은 돈복이 또 그렇게 예. 들어온대요.
1: 그렇게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걸어봤는데
0: 그래요?
1: 들어오진 않고 그냥
0: 한번 걸어봐야겠네요. 예, 예. 예. 마지막 힌트로 제가 김래원 선배님까지 드리려고 그랬는데 영어 네, 해바라기에 그래도 잘 맞춰주셨네요. 순돌님 조금 어려웠죠?
2: 생각보다 네, 좀 어려웠습니다.
0: 아, 요거는 예. 제가 생각했는데 조금 어려웠는데.
1: 저도 어려웠어요.
0: 그래도 제가 같이 예. 계속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요건 공정당당 코리아예요. 예, 예, 예. 예.
1: 공정당, 공정당당, 정정당당 아니에요?
0: 정정당당이에요.
1: 예, 정정당당 예. 코리아.
0: 언어 유희예요.
1: 알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2단계 바로 가겠습니다.
1: 좋아요.
0: 요거는 늘 그렇듯 드라마 퀴즈입니다.
1: 아, 드라마도 안 보는데.
0: 네. 미치겠네, 근데 이게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예.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그 드라마입니다.
1: 아, 그래요?
0: 응팔, 응답하라 1988에서.

0: 봤어요.
1: 아유 참.
0: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적이라서 안 봤어요. 나도 왜 거기 캐스팅이 안 됐을까?
1: 그게 진짜 잘 됐죠 이 드라마가.
0: 자착했어요.
1: 네. 여기서 이 람이란 씨네 가족이 지하 단칸방에서 살다가 네. 복권 당첨으로 쌍문동 최대 부잣집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2: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1981년 9월 30일 처음은 독일의 작은 도시 바덴바덴으로부터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3: 아라빌드 세우르.
4: 형 요새 복권 뭐예요? 올림픽 복권.
5: 500원이 작아 500원이? 그 돈이면 연탄이 석장이야.
4: 이제 남은 형 한다 지금. 과연 그 1등의 주인공은 어디가? 1등 추첨을 실시하겠습니다. 쇼. 끝으로 일자리
6: 설마 3이 됐나?
4: 3번입니다. 3번.
1: 와. 자, 이렇게 해서 예. 복권 당첨이 된 거예요.
0: 예.
1: 여기서 문제입니다. 자, 올림픽 복권을 사서 가족에게 최고의 행운을 선사한 람이란 씨네 장남 이름 목소리로 몰라. 조금 나왔어요.
0: 몰라. 안 받는.
1: 자. 아. 자, 보기 있는데 그냥 정답하실 거예요. 들으실래요?
0: 상관없어요.
7: 정답 바로 말해도 되는 거예요?
1: 바로
7: 아닙니까?
1: 말하세요.
7: 김정봉.
1: 김정봉! 김정봉! 정답!
0: 김정봉이에요? 봉이에요?
1: 봉이라고 하셨어요.
0: 발음 좀 정확히 김정봉.
1: 김정봉.
0: 아, 뭐, 나는 안 봤을 거를.
1: 우리 안재홍 씨가 열연을 하셨죠. 이야,
0: 아.
1: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 드라마 잘 봤군요?
7: 되게 많이 봤습니다.
1: 많이 보시, 거봐.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이렇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니까.
0: 예.
1: 4번 김정봉 아주 잘 맞춰주셨고요. 야, 이거 1대1로 팽팽하게 가는데요. 마지막.
0: 아유.
1: 3단계 갈게요.
0: 좋아요.
1: 예. 3단계는요. 주관식입니다. 요건 상식 퀴즈인데요. 현진건의 단편 소설 운수 좋은 날. 예, 뭐 읽어보셨을 겁니다. 1920년대 경성을 배경으로 인력 거꾼 김첨지가 유독 운이 좋아 돈을 많이 번 날에 아내의 죽음을 맞게 되는 비극을 그린 작품입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김첨지가 아픈 아내를 위해 그날 사왔던 음식을 자, 순돌이 빨라요. 순돌.
7: 썰렁탕.
1: 뭐야?
7: 썰렁탕.
1: 썰렁탕이요?
7: 네.
1: 썰렁할 거 썰렁이요?
0: 빨리 말씀 말했다 그래.
1: 썰렁탕.
0: 아.
1: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와.
0: 헌지건의 빈체를 다 읽었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 지금.
1: 야, 설렁탕을 사와가지고 아내에게 먹일 생각에 기쁘게 돌아왔는데 아내는 네 일어나지 못했죠. 아, 너무 잘 맞춰주셨네.
7: 감사합니다.
1: 아, 순돌님이 상식이 꽤 있으시네요.
0: 잘하시네요.
1: 예, 25살에.
0: 예. 저보다 낫네요.
1: 야, 우리 오늘 명수홍이 고개를 계속 수그리고 계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0: 야, 저기 축하드려요. 백화점 상품권
1: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7: 감사합니다.
0: 예.
1: 우와, 너무 축하드려요.
0: 참돈 벌기 쉽죠. 참돈 벌기 쉽죠.
1: 아니, 제 생각에는 우리 순돌님이 예. 열심히 일하시니까 아, 예, 또 이렇게 예, 예. 복이 오는 거예요.
0: 아, 그리고 또 이렇게 시사상식에 예,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저
1: 밝으시네.
0: 예, 많은 걸 또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1: 그러게요.
0: 축하드리겠습니다. 뭐 당분간 힘들지만 더위 먹지 않고 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7: 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맙네.
1: 아우, 잘했다. 예, 내가 다 기쁘네.
0: 아, 나는 곰탕인 줄 알았어, 곰탕.
1: 비슷하죠? 결이 비슷해요.
0: 예, 예. 미련 곰탕인 줄 알았어. 아이고, 예.
1: 1부 끝곡으로 엑소의 노래 어때요?
0: 아, 좋아요.
1: 예, 럭키 노래 준비했습니다. 듣고 이따 만나요. 예.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에게 프로그램
1: 격리나라
2: 매일 오후 2시 KBS 쿨 FM 가비의 슈퍼 라디오. 먼저 가 있을게요. 빨리 와요.
3: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4: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3: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0: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아!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1: 아우 너무 신이 나네요.
0: 치킨 10마리 날라갔다고 저 많은 분들이 저를 욕하시는데
1: 예, 9707님 비롯해서 예. 예, 5677님도 그러셨는데 김남경님은 닭고기는 못 받았지만 25살 청년의 미래를 응원하고 싶네요. 네, 네, 또 네, 이렇게 네. 응원 주셨어요.
0: 그리고 지난주엔 잘했어요.
1: 예. 예, 예, 예.
0: 이번 주 이제 시작이냐 두 번 또 남았잖아요.
1: 아이, 그럼요.
0: 예, 예, 예. 예,
1: 좀 이렇게 응원을 주세요.
0: 네, 예,
1: 잘하실 수 있으니까. 예.
0: 박명수 화이팅 한번 주시고요.
1: 네, 그럼요.
0: 시작해보겠습니다.
1: 네, 두 번째 참가자는요. 저는요, 신랑복, 자식복, 돈복 그런 거 별로 없어요.
0: 네.
1: 근데 미모복이 있어요.
0: 오, 그렇죠.
1: 가는 데마다 예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맛에 삽니다.
0: 그게 최고입니다.
1: 어머, 예.

0: 예,
1: 아,
0: 예. 아니,
1: 감사합니다.
2: 너무 축복이네요.
0: 아유, 사실 좀 그 첫 인상이라는 게 이렇게 보기 좀 좋으면 참 그게 복이에요, 복.
2: 그럼요.
0: 예, 예, 예.
2: 어떤 일을 해도 그 본인의 첫 인상 덕분에 좀 이득 보는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그죠, 맞죠?
0: 맞아요.
1: 아, 네네네. 네.
0: 좋습니다. 뭐 이렇게 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2: 네.
0: 100% 신뢰는 안 가지만. 막상 그래요. 보통 아유. 소개팅 나갈 때 보면.
2: 예.
0: 야, 진짜 이뻐. 진짜 귀여워. 예. 안 귀여워요.
2: 그렇죠. 그런 경우 많죠.
0: 예, 그런 경우 많은데, 일단 예. 저는 본인 얘기를 셀프로 하셨기 때문에.
2: 네네.
0: 인정은 해드리겠습니다.
2: 네, 그럼요.
0: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예, 예.
2: 네, 문제 가겠습니다.
0: 자, 구호 정할까요? 네.
2: 구호 뭘로 하시겠어요?
1: 저요로 할게요.
0: 저요.
2: 네. 네. 이거 빠르게 대답할 수
0: 저는
2: 있겠다.
0: 이봐요. 이봐요. 저기 이봐요.
2: 이봐요. 자, 연습해 봅니다. 하나, 둘, 셋.
0: 이봐요.
2: 저요. 좋아요. 자, 1단계 시작합니다. 1단계는 연상 퀴즈 준비했는데요.
0: 아, 힘드네.
2: 자, 지금부터 제가 세 개의 단어를 말씀드립니다.
0: 네.
2: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역시 행운과 관련된 단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정답 아시는 분 구호 외쳐주세요.
0: 네.
2: 첫 번째, P.S. I love you.
0: 예?
2: P.S. I love you.
0: P.S. I love you?
2: 그렇죠.
0: I love you.
2: 그 다음에 김광진.
0: 김광진.
2: 김광진.
0: 김광진.
2: 자, 자, 힌트 많이 나갔는데 이미.
1: 저요!
0: 모르겠어. 모르겠어.
1: 편지!
2: 편지요? 편지?
0: 아, 맞다. 아,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맞다.
2: 아, 컨디션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0: P.S.가 그거지.
2: P.S. I love you가 항상 편지 말미에.
0: 아, 덧붙이는 말 아니야.
2: 그렇죠. 김광진의 편지라는 노래 명곡 있고요. 마지막 힌트가 영국이었어요. 영국 왜 영국에서 온 편지 있잖아요.
0: 아, 행운의 편지.
2: 예, 이 편지는 스무 사람에게 한 시간 이내에 보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0: 진짜 착한 애들은 다 복사했잖아.
2: 저 했었거든요.
0: 일일 썼잖아. 예. 착한 애들은.
2: 저예요.
0: 까진 애들은 안 쓰고 착한 애들 다 썼다고 진짜.
2: 아니 우리 5834님 너무 잘하셨네.
1: 아,
2: 네,
1: 감사합니다.
2: 세 번째 힌트를 듣기도 전에 이렇게 정답을 맞춰주셔서 1대0으로 아주 순조롭게 출발합니다.
1: 아, 네.
2: 자, 그러면 2단계 드라마 퀴즈 갑니다.
0: 아, 화가 많이 나네.
2: 네.
0: 아.
2: 드라마 평소에 좀 보시나요?
1: 예, 예, 조금 봐요.
2: 그러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0: 아, 화가 많이 나네.
2: 이봐요, 분발하시고요.
0: 예, 좋습니다.
2: 일생일대의 행운으로 재벌가 막내 아들로 다시 태어난 주인공이 두 번째.
1: 저요!
2: 잠깐만.
0: 잠깐만. 이거는 본인의 기회를 한번 쓰면 저한테 한번 저 기회가 오는 거예요.

0: 피를 계속 굴려요.
1: 예, 아니 일단 뭐 예.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아니 같이 쓰고 하세요. 그러면
0: 그렇죠. 아유 그래도 돼요.
1: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0: 자 한여름님이 쥐팍 대박. 어 놀랍죠. 이거 좀 놀랍습니다.
1: 왜 놀래요? 아니 기본이죠.
0: 아니 이건 뭐 찍기 문제인데 이렇게 딱 단번에 맞추시니까
1: 이건 찍는 경우가 아니라 무조건 줄어든다 이거야.
0: 아.
1: 밥알은 줄어들어야 돼. 왜냐면 배부른데 술안주를 할 때 어떻게 먹어요? 근데 300개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고 200, 250개 너무 적고
0: 너무 적어요.
1: 28개 예.

0: 아.
1: 또 벽이랑 긁었으면 차가 많이 손상이 됐을 텐데.
0: 괜찮아요.
1: 마음이 예. 아프네요.
0: 괜찮아요. 저기 예. 모르는 데서 고쳤어요.
1: 그래요. 어쨌든 우리 8276님 주차복 많은 만큼 오늘 퀴즈도 잘 푸시길 바라겠고 어떻게 저 구호 준비하셨어요? 여보세요?
0: 끊었는데?
1: 주차복이 많은데 전화복이 갑자기 저기, 끊겼네요.
0: 저기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아, 선생님 또 갑자기 말씀만 하시면 어떻게?
1: 예.
0: 끊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연결. 자, 전화.
1: 다시 한번 연결돼야 돼요.
0: 전화 끊어주시고.
1: 예. 이게 왜냐면 예. 주차복이.
0: 예예. 예.
1: 아 이게. 여보세요?
2: 아, 여보세요?
1: 아, 됐다,
0: 네,
1: 됐다.
0: 네, 네, 네.
2: 아, 예, 통신이 이상합니다. 죄송합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예.
1: 괜찮아요.
0: 통신은 괜찮은 것 같아요.
1: 예.
0: 아, 아 들리세요?
2: 예, 들립니다.
1: 어, 좋아요.
2: 들립니까?
0: 자, 예, 들립니다.
1: 준비한 구호 있나요?
2: 아, 있습니다. 럭키입니다, 럭키.
1: 럭키, 좋네요.
0: 저는 가이로 갈게요, 가이.
1: 럭키 가이.
2: 예, 가이.
1: 럭키 가이. 예. 럭키 가이, 좋네요. 예. 자, 역시 정답 잘 맞춰주시고 구호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0: 가이.
1: 그렇죠. 자, 1단계 연상 퀴즈부터 아, 갈게요.
0: 이제 감 잡았어.
1: 네.
0: 감 잡았어.
1: 세 가지 제시어 드리는데 오늘은 행운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 네.
1: 자, 그럼 시작합니다. 우리.
0: 우리?
1: 우리.
0: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돼지 우리 무슨 우리?
1: 네, 그런 우리.
0: 아, 그런 우리야?
1: 예.
0: 아,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 줘. 우리는 위라고 할 수 있잖아.
1: 아, 예.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큰 힌트가 알았어, 될 수도 알았어. 있어서.
0: 예, 예. 우리.
1: 자, 꿈.
0: 아,
1: 꿈.
0: 저기 가이.
1: 자, 네, 가이.
0: 돼지, 돼지.
1: 돼지, 돼지.
0: 아, 쉽게 가네.
1: 아니, 아이고. 뭐 돼지 우리 소 우리 이러면서 아니, 그, 이미 정답이 아니, 거기
0: 그,
1: 나와서.
0: 아니 그러면은 저 우리 럭키 선생님도 알아, 그거 듣고 어, 오빠 돼지 하시면
1: 힌트를
0: 돼지.
1: 얻으셨죠, 그죠?
2: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아 근데
0: 왜 돼지는 안 하셨어요?
1: 우리 명송이 너무 빨랐어요.
0: 저 돼지

0: 2번 장갑, 3번 스웨터, 4번 털모자. 자, 이 중에 정답이
1: 가위. 털모자.
0: 털모자. 네. 자, 크게 말해서 힌트를 얻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1: 아, 미치겠네 정말.
0: 아니에요.
1: 아니고.
0: 예.
1: 빨리 하세요. 예.
0: 자, 우리 럭키 기회 있어. 럭키.
2: 네, 2번이 장갑인 거예요, 장갑?
0: 2번 장갑이요?
1: 장갑 아니야.
2: 네. 장갑,
0: 2번 장갑이요. 100%, 장갑이
1: 장갑 100% 아니야. 죽었네 정말.
0: 자, 반신반의 하면서 던졌는데 왜 장갑이라고 생각하셨어요?
2: 아, 모르겠어요. 그냥 던졌습니다. 이게
1: 아, 빨리 가. 네. 빨리 가. 하나 끝내.
0: 오늘 럭키가 끝내. 좋은데.
1: 하나를 끝내.
0: 자, 한 번 더 갈게요. 3단계 바로 갈까요?
1: 청취자 여러분들 아세이 박, 유세이 명수 박.
0: 명수.
2: 명수.
0: 명수.
1: 예.
0: 아이 8276님 착하다.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메디힐 토너 패드.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요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4: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va Java and it loves me.
5: 자, 우리 전혜원님이 예, 집학 다음 때는 꼭 푹 자고 나오세요라고 어저께 낮잠을 좀 잤더니 타이어드하네요. 닭고기는 못 받았지만 집학이 지니까 진짜 재밌어요라고 4842님 주셨고 일부러 안 맞춘 거죠? 아니, 그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몰라서 안 맞춘 거예요. 집학이 다 틀리면 어떡해요? 그래도 하나 거졌잖아요. 저는 그래도 저 치킨 10마리 오늘 쐈습니다. 예, 그걸로 좀 위안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끝곡을 들을까요? 예, 아, 광고가 먼저 준비되어 있죠? 예, 광고가 늘었어요, 지금. 선물이 70만.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호영입니다. 오늘 사연은 정민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지체장의 어머니를 모시고 전남 여수의 아름다운 섬 낭도에 다녀왔어요. 둘레길을 산책하며 반짝이는 윤슬과 시원한 바다 풍경을 눈에 담았고, 오랜만에 어머니와 마주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과 함께

뉴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음원들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7월 1일 수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첫 곡은 쿨의 이 여름 썸머였습니다. 저는 오후를 함께 시작하는 폴킴입니다. 하, 지금 문자로 저는 매미 소리 못 들었는데요. 못 들었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몇 명 계셨어요. 네. 맴맴맴맴맴맴맴 어때요? 이제 들으셨죠? 아 진짜 벌써 소리만 들어도 어디 약간 그 숲속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소리. 매미 소리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매미 소리 사실 좋아합니다. 막 시끄럽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의 소리 같이 느껴져서 제가 아직 매미의 울음 공격을 못 느껴본 거겠죠? 네. 7월 1일 사실 오늘 라디오 이제 출발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 이렇게 오늘 인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벌써 반년이 지나갔어요. 네. 정신 차리고 오면 크리스마스고요. 정신 차리고 오면은 2027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2026년이 된 것도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쩜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죠? 네. 최가윤님께서 맞아요. 너무 공감해요. 쿨 노래 나오면 이제 여름이구나 해요. 여름이죠. 여름. 잘 이겨봐요. 화이팅! 하셨고요. 기쁨이님께서 저도 여름송 하면 쿨 생각나는데 역시 동시대 사람 폴디. 반가 반가. 그럼요. 이 이재훈 선배님의 목소리가 진짜 여름의 찰떡인 것 같아요. 네. 또 유리님 목소리도 뭐랄까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이 감초 역할이 있어요. 그쵸? 이수정님께서 모기 소리도 있어요. 모기 소리도 이잉 하면 여름 시작. 와 노래 좋다. 모기 소리는 반갑지 않잖아요. 네. 어 깜짝아. 나 지금 아 이 리얼함 보여요? 마이크 좋다. 문지은님께서 창원은 비가 시원하게 내립니다. 그래서 아직 시원해요. 어제는 에어컨을 아침까지 켜놓고 잤습니다. 네, 정말 자면서 땀이 나서 이불이 젖더라고요. 저는 이기용님께서 어제 열대였는지 자다가 깨서 에어컨 켜고 잤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모두 똑같다. 안수연님께서는 저는 1인 애견 미용실 운영 중인데 버티고 버티다가 오늘 드디어 에어컨 켰네요. 창문이 많아서 문 열고 맞바람으로 버텼는데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맞바람이 유효기간이 끝났어요. 네, 저도 맞바람으로 좀 버텨보려고 창문을 열고 생각보다 시원하네. 오늘은 창문 열고 자야겠다 했는데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서 창문 닫았고 에어컨 켰습니다.

0: 이 뭐랄까 선풍기 바람만으로 안 되는 온도가 시작된 것 같아요. 박재민님께서 귀뚜라미 소리도 있나요? 귀뚜라미 소리 듣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는 박물관이 아니랍니다. 귀뚤 귀뚤. 나온다. 자연의 소리, 마음을 가다듬고 어제 지난 스트레스를 날려버립니다. 나마스테. 괜찮죠? 여러분, 잠들면 안 돼요. 일어나, 일어나. 잠들면 안 됩니다. 7월의 첫날, 어디서 뭐 하면서 폴킴 목소리 듣고 계신지, 귀뚜라미 소리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소개해드리고요. 커피의 명가, 커피의 본점, 가광에서 커피 선물 드립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지하철 2호선 안에서 폴킴의 가요광장 포스터가 지금 굉장히 핫하다고 하거든요. 나한테만 핫해. 날씨가 핫하니까, 네, 핫해. 네, 목격하시면 인증샷 보내주세요. 저희 선물 보내드릴게요. 광고 듣고 올게, 게.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폴킴의 가요광장.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진경님께서 나중에 ASMR 특집 해주세요. ASMR.

좋은데요? 나중에 이거 우리 나중에 노래 틀지 말고 그냥 뭐 3분 동안 이 동물 소리 뭐 곤충 소리 틀어놓고 하면 어때요? 나 너무 좋은 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저 이런 거 너튜브로 보는 거 좋아해요. 김은실님께서 오늘 너무 습하고 푹푹 찌네요. 비가 오려나 봐요. 이 더위도 날려줄 가광 들으며 여름 잘 버텨볼게요. 비 내리는 소리도 한번 부탁드려요. 추적추적 추적추적 추적추적 아니면은 뭐 전 붙이는 소리라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오 온다 비가 네 전 붙이는 것 같아요. 네 6424번님께서 비 오는 김에 분위기 잡으려고 김치전 궁금하고 있어. 어떻게 알았어? 아쉽게도 아직 점심이라 막걸리를 못 마시네요. 대신 폴디 목소리에 취할 수 있게 비 한 소절 불러주세요.

있나요? 하면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우와, 와, 진짜 끝까지 올라가셨나 보다. 지금, 오, 지금 도시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네. 등산 가고 있죠. 네. 저는 등산하시는 분들의 너튜브를 찾아보는 편입니다. 네. 제가 올라가는 건 라디오 해야 되니까. 네. 어떻게. 제가 등산하러 갔다가 라디오 제 시간에 못 오면 어떡해. 네. 내가 하는 수 없이 라디오 때문에, 가요광장 때문에 등산을 못 가고 있어요. 네. 4969님께서 전 산에서 듣는데 산에서 나는 소린 줄 알았어요. 아,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네. 여러분, 가요광장 자연의 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요광장의 새 코너 가광문화센터 곧 시작해볼게요. 평일 이 시간 매일 다른 주제로 찾아오는데요, 오늘 준비한 프로그램은 카메라반입니다. 찰칵 찰칵 내 마음에 저장. 카메라반은 항상 미션이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휴대폰 카메라만 있으면 가능해요. 오늘 카메라반의 미션은 바로 라디오. 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라디오 사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차 안, 사무실, 가게, 집에 있는 라디오를 뭐 가요광장 잘 듣고 있다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돼요. 라디오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거나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콩, 보이는 라디오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제가 지금 잠깐 이렇게 캡처하실 수 있게 지금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또 지금 오픈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은 지금 제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사진 전송은 문자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자 번호 샵8910, 사진 전송은 100원. 소개되신 분들께 블루투스 스피커 보내드려요. 사진만 보냈을 뿐인데 스피커가 집으로 온다? 이거 완전 너무 럭키 비키잖아. 여러분, 사진 많이 보내주세요. 구영은님의 신청곡 듣고 가광문화센터 카메라반 수업 시작할게요. 이무진의 잠깐 시간 될까?

가광문화센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른 라디오에서는 절대 경험하지 못할 고품격 하이엔드 프리미엄 퀄리티로 모십니다. 오늘은 가을광장의 사진작가님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카메라반

가광문화센터 이어서 여자친구의 찰칵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 상큼한데요? 좋다. 자, 여러분, 카메라 반은 매번 미션이 달라져요. 미리 휴대폰 카메라 들고 사진 찍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뒤늦게 사진이 또 많이 도착하는데 문화센터 끝났거든요.

2443번님께서 70세입니다. 영감이랑 여행 중이에요. 하고 지금 이제 자동차에 있는 라디오를 캡처해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어디 가는 중이세요? 네,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간중간 비 온다는 곳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운전길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2443번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김영호님께서 프리랜서인데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맛있는 고기 사주려고 하는데 다들 다음에 하고 미루네요. 우리 때는 고기 먹자고 하면 좋아했는데 요즘은 안 그런가 봅니다. 아무래도 모바일 쿠폰으로 돌려야 하나 봐요. 아하, 그래요. 저희 이제 저의 회사 식구들만 해도요 회식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일 보니까 굳이 같이 또 밥 안 먹고 싶은가 봐요. 너무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저희는 정말 친구 같은 사이고 너무 편하다 보니까 굳이 회식이 안 오더라고요. 네, 각자 집으로 고기 보내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 보내는 김에 나도 하나 보내줘봐요, 영호 씨. 아, 직원분들 너무 좋아하시겠다. 071512번님께서 거제는 지금 비옵니다. 촉촉하니 듣기 좋은 목소리 폴디. 아, 비가 어느 정도로 오나요? 지금 서울은 비가 올 기미가 보이나요? 어때요? 아,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비가 올해 이제 장마철에 비가 정말 많이 온다라는 그런

0: 역시 비 오면 파전에 막걸리죠. 네. 왜 비 하면 파전에 막걸리가 공식처럼 됐을까요? 자, 여러분들 갑자기 질문입니다. 나는 비 올 때 식상하게 전이랑 막걸리 안 먹는다. 나는 비 올 때 요걸 먹는데 요거를 비 올 때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 여러분만의 비 올 때 먹는 스페셜 푸드 알려주세요. 7231번님께서 저는 화요일, 목요일엔 항상 지방 출장을 다녀서 각 업체들을 돌아다니 운전을 해요. 지금은 수요일이라 물품 진열하며 듣고 있어요. 이번 주는 금요일에는 워크샵입니다. 아, 정말 바쁘시네요. 지방 출장에다가 물품 진열에다가 워크샵까지 너무 바쁘시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안전운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425번님께서 처음 문자 보내요. 전주에서 배달일 하고 있는 김용태입니다. 졸립니다 하셨는데, 졸릴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광고를 한번 들어볼까요?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4: 안녕하세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입니다. 힘들 때마다 미스터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웃음도 활력도 되찾고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믿으세요.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이거 진짜라니까요. 저 유승은이 증명합니다. 이제 미라클의 기적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겁니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5: 매일 오후 4시
6: 윤정수
5: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8: 휴대

매일 이 시간 퀴즈 정답 찍고 선물 받아가세요. 일단 오늘의 퀴즈를 맞추기 위해서는 보이는 라디오에 접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오늘은 꼭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야 되고요. 어플 콩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 키면은 사진이 하나 올라올 겁니다. 운전 중이신 분들은 오늘은 안 보고 그냥 찍는 걸 추천드려요. 네,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안 되니까요. 네,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운전 중이신 분들은. 자, 오늘은 사진 퀴즈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 저 폴킴의 어릴 적 사진을 한 장 띄워드릴 거예요. 네, 이거를 올리기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과연 사진 속 폴킴은 네, 초등학교 몇 학년일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다들 들어오셨죠? 어플 콩 접속하셨나요? 카메라 모양 누르셨어요? 보라 화면 보고 계신가요?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사진 속 폴킴은 초등학교 몇 학년일까요? 사진 공개합니다. 정말 두둥이다. 네, 두둥이야. 네, 귀엽지 않나요? 네, 여러분, 정승환 아니에요. 저예요. 네, 우리 승환증 아니에요. 네, 우리 좀 닮긴 했어. 그치, 좀 우리 좀 닮은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내가 승환이를 좋아하나 봐. 아, 네,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사진입니다. 국민학교 아니에요. 초등학교예요. 네, 초등학교 때고요. 몇 학년일지를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운전 중이신 분들은 안 보시고 그냥 숫자로 1부터 6 사이에서 그냥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우리 오픈 스튜디오 밖에 계신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컨닝을 하려고 이제 손가락을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자꾸 물어보거든요. 네, 안 알려주지. 나 그렇게 치팅하는 거 안 좋아한다고요. 솔직하게 몇 학년일지 맞춰봐요. 하나 힌트를 드리면요, 생각보다 나는 원래부터 동안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어려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사진 속 폴킴은 초등학교 몇 학년일까요?가 질문입니다. 정답자 5분 추첨해서 수박 화채 드릴게요. 3458님께서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말 안 듣게 생겼다. 크크크크크크크크. 그렇게 안 듣게 생겼어요? 네, 안 듣긴 했어. 이렇게 보면은 항상 산만하고 네, 개구지고 막 요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네, 문지은님께서 통통했네요. 하, 내가 저때 다이어트만 안 했어도 내가 180까지 클 수 있는 거였는데. 아, 정말 여러분, 지금 혹시 라디오 듣고 있는 어린 친구들 있을 수도 있겠죠? 얘들아, 어릴 때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야. 삼촌이 경험해봤는데 하는 거 아니야. 네, 과연 다이어트 때문이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NCT 드림의 미니카.

부장이 나에게 뭐길래 나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네.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니 근데 너무 웃기다. 뭔가 이렇게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보고 계신 분들은 이 오른 이 왼쪽에 지금 과거의 폴킴 그리고 지금의 폴킴 이렇게 떴는데 아 이걸 보는 제가 기분이 약간 좀 이상하네요. 네. 아 신기합니다. 네. 뭔가 타임슬립한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너무 좋습니다. 2483번님께서 운전 중이라 못 보니까 그냥 찍을게요. 2학년. 1309번님께서 5학년. 0502번님은 햄 반찬 좋아하는 1학년 같아요. 진짜 정답이에요. 햄 진짜 좋았어요. 햄, 소세지, 계란, 라면. 이때는 야채를 먹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오이 절대 안 먹고요. 가지도 안 먹고 토마토 진짜 싫어하고 아, 싫어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때는 멸치도 안 좋아했어요. 네, 막 멸치로 끓인 육수 이런 것도 엄청 싫어했습니다. 회도 안 먹고 생선 진짜 싫어하고 그냥 오로지 고기와 그냥 불량식품들. 네, 고유미님께서 3학년 그냥 너무 귀여워요. 김재만님은 초등학교 2학년 눈매가 매섭네요. 쉽지 않은 어린이였을 것 같아요. 그냥 눈이 작은 거예요. 매서운 게 아니라. 네.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6045번님께서 국민학교 3학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초등학교라고 국민학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선플라워님께서 5학년이요 자연미남이네요. 네, 자연미남일까요 자연인일까요? 그것은 몰라요. 자, 오늘의 정답입니다. 오호, 4학년이었습니다. 아, 정답자 다섯 분 추려봤어요. 3998번님, 1425번님, 9053님, 이혜린님, 최태윤님까지 수박 화채 보내드릴게요. 올 여름 시원하게 나셨으면 좋겠어요. 안수미님께서 폴디 라디오를 위해 아낌없이 내놓는군요. 폴인러브로 너무 좋아요. 그니까요. 나는 왜 우리 폴인러브한테도 안 내놓은 내 이래 어른 사진들을 이거 옛날에 저 공개한 적 있지 않아요? 없어요? 있었던 아 유치원 때밖에 없구나. 저는 이게 공개 오픈한 적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오호. 아, 그렇다면 오픈하지 말걸. 난 오픈한 사진인 줄 알았죠. 송은아님께서 우리 태영 어린이 기특하게 잘 컸네요. 어머 어떡해. 나 눈물 나잖아. 그니까 잘 컸어. 네, 잘 버텼어. 전민영님께서 제 아들 닮았어요. 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3094번님께서 정수

아, 그 윤기상님이 아니에요? 아, 이시우분. 두 명 다 그랬어요. 네. 아마, 이제 뭐, 진지하게 제가 연기를 했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 그만큼 닮았다 이 뜻이겠지. 에이, 알면서 또, 왜 그럴까, 정말. 네. 저는 육아난이도 생각보다 안 어렵다고 저는 기억해요. 어릴 때부터 정말 밥도 알아서 먹고, 그냥 이렇게 입에다가 젖병 물어주면 그냥 쭉쭉쭉 먹고요. 진짜 잘 자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6765번님께서 악뮤 이찬혁 이수연님 닮았어요. 내가 그래서 악뮤 좋아하잖아. 네, 악뮤 진짜 좋아하잖아요. 내 최애 가수들. 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비 올 때 여러분들이 먹는 이제 뭐 파전, 뭐 전, 막걸리 말고 여러분만의 스페셜 푸드 뭐가 있냐고 여쭤봤었죠. 2023번님께서 비 올 때는 오징어 짬뽕이죠. 짜장면도 함께 맛점 하세요 하면서 사진까지 보내셨습니다. 아, 아니 오징어 짬뽕에 오징어가 저렇게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저거는 일반 중국집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오징어가 저렇게 통통하게 크게 들어가요? 오징어가 그냥 한 몸통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7409번님께서 전 소맥의 탕수육이요. 아, 요 잡 괜찮다. 괜찮은데요? 단백질과 적절한 지방과. 네. 4520번님께서 몽글몽글 계란찜에 닭발이죠. 닭발 좋다. 그러니까 결국에 약간 자극적인 게 땡기나 봐요. 이윤태님께서는 돼지 연탄구이요. 비 오면 땡겨. 연탄구, 연탄에다 구우면 뭔들 안 맛있을까요? 진짜 맛있겠다. 어, 친구요. 8046번님께서 향기 그윽하게 퍼지는 믹스커피 마셔요. 라떼와는 또 다른 풍부한 향기가 비 오는 날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믹스커피 전문가로서 제가

0: 될걸? 할인 훈라면.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사연이 아니고 사연 정주행 라디오 액션. 코너 이름 바꿀까봐요. 라연 정주행 사디오 액션. 네, 지금부터 사연 보내주세요. 소개되신 분들께 치킨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0: 기관 우선 구매 대상이요. 판촉물
1: 굳히는
0: 세종 기프트.
1: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0: 세종 기프트.
2: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3: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0: 오른쪽 메뉴에 카메라처럼 생긴 버튼 하나 있죠. 그거 딱 눌러주시면 바로 켜집니다. 광고 듣고 와서 해나님이랑 함께 올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3: 쓱딱 꼽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4: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2: 불편하거나 제로 제로
4: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5: 일양약품.
6: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0: 어, 좀 쿨톤이에요.
1: 어, 그아 그런가 보다. 네, 어, 잘 어울리세요.
0: 완벽한 쿨톤이에요.
1: 아, 그렇구나. 정효미 님께서 7월에 보니 더 반가운 해나 님 어서 오세요. 오늘 뽀로로
0: 어머,
1: 같아요.
0: 진짜요? 아, 그리고 진짜 정말 저도 오늘 7월 1일이라는 게 아, 좀 실감을 했는데
1: 좀 충격이긴 하죠.
0: 네, 아직 이제 반이 다 지나갔다는 거에 대해서 또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1: 이게 불과 약간 6월에서 며칠밖에 안 지났는데 그러니까 반이 지났다는 건 조금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9873번님께서 우왕 오늘 패션도 너무 이뻐요. 바지 한번 보여주세요. 해나 언니.
0: 어, 바지요? 네, 바지. 저 오늘 핑크색으로. 네.
1: 아호, 화사하게 오늘 완전 쿨톤쿨톤으로.
0: 네, 핑크색 입고 왔습니다. 네, 2094님. 와, 해나 언니 옷 사이 내가 너무너무 입고 싶은 스타일인데 몸 길이가 너무 달라서 안 어울려요. 그래서 난 포기함. 언니 예쁩니다. 아유, 근데 이게 사실은 진짜 네. 자기 체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옷을 잘 입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자신감도 굉장히 필요해서. 그리고 요즘은 자유롭게 입는 스타일이 훨씬 더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서
1: 요즘은 진짜
0: 그런
1: 뭔가
0: 뭐 구애가 없어요.
1: 뭐 젠더리스니 뭐니 정말 다 입을 수 있는
0: 맞아요.
1: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입으세요. 네. 네.
1: 0427번님께서 해나님한테도 물어봐요. 폴킴에 대한 이미지.
0: 아니, 저도 사실 폴킴을 몰랐을 때는 네. 굉장히 이제 발라드의 목소리 너무 좋고 귀엽고 뭐 이런 이미지로 봤죠. 어,
1: 지금은요?
0: 지금요? 아,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깨발랄한 스타일이 있고.
1: 네, 너무 많이 좀 들통났어요.
0: 아, 근데 좀 많이 그래서 친근해졌어요.
1: 그쵸. 네. 그동안은 나름 뭐 신비주의를 고수한 건 아니었긴 했지만. 네.

0: 내줘야 돼요. 야호! 야, 야호 말고 야호! 이렇게, 이렇게 내줘야 된다고요.
1: 약간 갸루 약간
0: 네, 이런 느낌인
1: 거죠. 아, 진짜.
0: 저 진짜 충격이었잖아요.
1: 아, 저는 야, 근데 이거 너무 웃긴 게 야, 네. 원래는 약간 야호 아니에요.
0: 그러니까 그렇죠. 야호 이건데.
1: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안 했더니 네. 갑자기 또 하라고.
0: 그러니까
1: 알다가도
0: 신기하더라고요.
1: 모를 시대에 살고 있어요.
0: 맞습니다. 네.
1: 우리 82년 개티님께서 지난주에 두 분의 라떼 케미 덕분에 너무 즐거웠어요. 두 분이 저보다 한참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또래인 것 같아서 더 좋아졌어요. 어,
0: 저도 지난주에 진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렇게 저희와 공감이 잘 되는 저는 지난주에 너무 많이 알았잖아요.
1: 문자 폭탄 진짜 와 네. 못 읽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0: 맞아요. 너무 함께해서 재밌었습니다.
1: 자 오늘도 라떼 못지않게 재밌는 코너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코너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0: 네, 사연 정주행 라디오 액션. 여러분의 사연을 각색해서 저희가 연기로 들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세요. 회사에서 겪은 일, 그리고 요즘 고민거리, 그리고 형제 뒷담화, 우픈 연애 스토리 등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1: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치킨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사연의 장르는 저희가 알아서 달아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의 이야기 보내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아이유의 관객이 될게 듣고 와서 사연 소개할게요.

0: 어색해진 그 사촌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족 결혼식이니까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망설여집니다. 축의금 때문에요. 솔직히 10년 넘게 보지도 않았는데 축의금을 하자니 아, 좀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한 10만 원까지는 아깝지 않은데 사촌동생 결혼식에 10만 원을 하자니 좀 모양이 빠지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1: 나는 축의금 해야지.
0: 어머니가 축의금을 묵직하게 내신다고 하니 그냥 거기에 쓱 묻어갈까 싶기도 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년 넘게 안 본 사촌동생의 축의금 꼭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다면 얼마가 적당할까요?
2: 자,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세요. 10년 넘게 안 본 사촌동생의 결혼식 축의금 꼭 해야 할까요? 한다면 얼마가 적당할까요?
0: 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2: 6492번님의 다큐멘터리 가족실화 사연이었습니다. 아, 이런 고민 근데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네. 이 아무리 가까웠던 뭐 사촌이 아니라 친구라고 하더라도 네. 어릴 때 진짜 친했는데 또 자연스럽게 나이 먹으면서 안 보게 되는 사이들이 있거든요.
0: 그렇죠. 그리고 서로 바쁘다 보니까 사실 만나는 일이 거의 없어서 저도 사촌 오빠들이랑 어렸을 때 진짜 친했었거든요.
2: 아, 저도요.
0: 네. 진짜 저 오빠들 막 따라다니면서 계속 놀아달라고 계속 막 했는데 지금은 서로 너무 커서 만나서 좀 어색해지긴 하더라고요.
2: 그 저만 해도 네. 막 그 오랜만에 만나면 그 존댓말하는 동생들이 있어요. 갑자기 야, 너 나한테 안 그랬잖아. 이제 제가 이제 먼저 해줘야지 약간 맞아. 풀리는 것 같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고 한데 아 근데 그냥 뭐 오랜만에 만나서 좀 어색할 수는 있어요. 근데 축의금 이거 어떻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0: 어렵죠. 아, 어렵긴 한데 네. 근데 일단 폴뜨기님께서 어머니 네. 사우정인가요? 예, 그 저기 슬라니
1: 예, 나는 축의금 할 거야.
0: 아, 놀랬고요. 아, 네. 네.
2: 정민서님께서 사연자분 미연이시면 축의금 안 하셔도 되고요. 기연이시면 10만 원이요.
0: 이게 이런 것도 있어요? 아,

0: 7135번님께서 그냥 10만원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촌이라고 많이들 하진 않아요. 내가 10만원 하면 그쪽도 그만큼 해요.
1: 그래요, 맞아. 그래, 뭐 이렇게 뭐, 아.
0: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약간 이 결혼식 문화가 주거니 받거니인 것 같아. 4144번님께서 어릴 땐 다 그 정도는 친해요. 지금이 중요해요. 안 친하잖아요. 모르세요.

0: 연락 온 지인은 아 그래 요즘에는 또 그 연락을 안 하는 것조차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속상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있고 예, 그래서 뭐 일부러 또 보낸 것도 있는데 이거는 가고 안 가고는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선택일 것 같아요. 예.
1: 저는 그냥 그 내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딱 연락을 받았는데 아 너무 축하하는 마음이 먼저 든다. 그러면 갈 수도 있고요. 거고, 근데 네. 아 좀 불편하네. 그러면 안 가는
0: 맞아요.
1: 거고.
0: 맞아요. 네.
1: 안 간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0: 맞아요.
1: 이동아님께서 저는 웨딩카를 꾸며주고 축의금도 했는데 축의금만 받았네요. 이 자식. 그러니까 돌려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0: 에이, 그래.
1: 이거를 약간 무슨 보험 들듯이 그래. 저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되면은 분명 그럼. 상처받고 손해봐요.
0: 뭐 그럼 돌려받으려고.

0: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뿌린 게 많으니까.
1: 많으니까.
0: 네. 4568번님께서 사촌동생 말고 친동생한테는 얼마 줘야 해요? 제 인생 최대 고민입니다.
1: 어!
0: 그거는 알아서 좀 해.
1: 아, 그래요. 이거는 뭐 저는 사실은 제 친동생이 먼저 결혼했거든요.
0: 어, 네.
1: 네, 친동생 결혼식 날
0: 어떻게 하셨어요?
1: 보통은 언니들이 다 옆에 가 일찍 가가지고 네. 이제 옆에서 주변 친척분들이랑도 인사도 나누고
0: 맞아.
1: 에어 오셨어요. 뭐 어, 축하해요. 이러면 네, 감사합니다. 막 하잖아요. 전 제 친구들과 함께 네. 딱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같이 들어가서 같이 밥 먹고 바로 나왔습니다.
0: 제가 누나 많이 내야겠다. 누나 많이 냈어야 돼.
1: 그렇죠. 엄마 갈게. 이거 전 제 친구들과 함께 나왔어요.
0: 혹시 우리 혜나 네. 누나 그 동생분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시면요 얼마 받으셨는지 좀 문자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니까 네. 다 가족은 알아서 하는 거죠. 자, 6492번님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우와, 제 사연 소개됐네요. 저 결국 20만 원 했어요.
1: 오, 그래도 뭐 마음이 있으셨으니까 많이 했네요.
0: 그리고 이게 내 마음 편하려고 내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1: 네. 네.
0: 꼭 돌려받고 이게 아니라 이게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 안정을 위해서.
1: 잘하셨어요.
0: 네, 노래 듣고 와볼까요? 그냥 피처링 원필의 축가.

0: 매일 아침 7시 당신만을 위한 콘서트 조정식의 FM 대행진.
1: 보고 있어.
0: 센스 있는 출퇴근길 드라이빙을 위한 체크리스트. 정식이랑 금희 선배랑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2: 전조등 켜고 계시죠?
0: 안전거리 유지하고 있으시죠?
2: 여러분, 좁은 길에선 서행하는 거 아시죠?
0: 89.1MHz 쿨 FM 듣고 계시죠?
2: 하루 종일 회사 일에 집안 일에 오늘도 고단하실 텐데 괜히 고민하실 거 없어요.
0: 출근길엔 조정식의 FM 대행진.
2: 퇴근길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고요. 사연 정쟁 라디오 액션 모델 송혜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487번님께서 그냥 문득 우리 오빠가 부자면 좋겠다. 오빠한테 축의금 많이 받고 싶다.
1: 아 근데 오빠가 부자라고 해서 축의금을 많이 주실까요? 그것도 모르죠. 뭐
0: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베프한테 이제 너 재벌인 거 말해도 돼. 제발 좀 말 좀 해줘. 아 진짜. 아니 이것도 하나 읽어보고 싶어요.
1: 네.
0: 천민지님께서 영국에서도 축의금 때문에 결혼식 참석 안 한다고 합니다. 영국의 결혼식 축의금 평균 비용이 64만 원이래요.
1: 아 너무 비싸다.
0: 아 못 가 못 가. 나 초대하지 마 진짜.
1: 아 진짜
0: 미쳤어.
1: 아 저 결혼 안 할래요. 네. 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아니 못 안 가는
0: 아,
1: 거예요.
0: 그냥 맞아요. 네,
1: 못 하는 게 아니에요.
0: 에휴, 우리 빨리 다음 사연이나 읽어봅시다.
1: 네.
0: 장르는 옴니버스 호러 코미디입니다. 자 시작할게요. 문장 하나 톡 떼어놓고 보면 별말이 아닌데 상황이나 인물에 따라 무섭게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친구 중에 해나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그녀의 손이 닿았다 하면 탁 깨지고 부서지고 없어지죠. 근데 해나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2: 태영이 생일 케이크 내가 픽업해서 가져갈게.
0: 너무 무서웠어요. 8만원이나 주고 맞춘 케이크인데 해나가 들고 온다? 구경도 하기 전에 쓰레기가 될 게 뻔하죠. 저는요 그래서 해나의 이런 말들이 늘 공포스럽습니다.
2: 오 내가 해볼까? 야 내가 할게!
0: 영배라는 친구는요 지각을 잘합니다.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영배는 약속 시간에 공항에 나타나질 않았죠. 전화를 걸었어요. 아 왜 이렇게 안 받지? 통화 연결음이 두 번 들을 때까진 그래도 괜찮은데요. 세 번째에서는 느낌이 옵니다. 아 망했다. 정열이라는 친구는 술을 좋아하는데 술을 못 마셔요. 빨리 취해요. 나 하나도 안 취했어. 나 더 마실 수 있어. 태양이도 부를까? 이런 말을 할 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끝이에요. 저 수발 들어야 합니다.
2: 나 말짱해.
0: 운이 지지리도 없는 제 동생이 이런 말을 할 때 그때도 저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2: 아, 진짜 느낌이 너무 좋아.
0: 하플에서 사진을 찍고 싶은데 사진을 제일 못 찍는 친구 민석이가 이럴 때 저는 또 공포에 휩싸입니다.
2: 야 내가 찍어줄게.

0: 그저께는 후배 현상이랑 외근을 나갔는데요.
1: 어머 선배, 제가 운전할게요
0: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운전대를 맡겼죠. 그런데
1: 왼쪽이 엑셀이었던가 봤죠.
0: 나를 공포에 빠지게 하는 말 여러분도 알려주세요. 병원 가면 이 말이 무서워요. 비용 설명해 드릴게요. 퇴근 시간에 부장님이 이 말이 무서워요. 태영 씨는 저랑 얘기하고 가요.
1: 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소개해드리고 추첨을 통해서 요거트 아이스크림 보내드릴게요.
0: 4904님의 옴니버스 호러 코미디 사연이었어요.
1: 아 근데 이거 진짜 무섭긴 무섭다. 아 있긴 있어요.
0: 아니 근데 이분이 네. 도대체 인맥 관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인간 관리를 왜 주변 친구들이 요 모양 요 꼴이에요?
1: 그러니까 아니 주변에 뭐 운전도 못해 사진도 못 찍어
0: 잘하는 사람이 네,
1: 마이너스 손이야. 이거 어떡해.
0: 아 진짜 3487번님이 친구들 다 왜 이래요? 그러니까. 8999번님도 네.
1: 네, 친구들이 다 왜 그래요?
0: 그니까. 네. 오수진님께서 어떻게 주변인들 다 왜 그래?
1: 이 경복님도 이 사연 너무 무서워요.
0: 이 동현님이 뭐 그렇게 주변에 독특한.

0: 친구가 많죠? 본인도 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끼리끼리. 아, 동현님 말이 심하시네. 4576번님도 그래도 얘들이 다 착하긴 한가 보다. 아 그러니까
1: 다 해주려고 하잖아. 다 도와주려고. 아니면 사연자분께서 가장 문제가 있어서 친구들이 도와주시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0: 너무 무섭다. 그들이 보기에는 내가 제일 못하는 거야.
1: 그러니까 제일 챙겨주고 싶은 거야.
0: 진짜 이거 그분들의 입장도 우리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1: 아 너무 재밌다.
0: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약간 막 똥손이라고 하죠.
1: 아,
0: 꽝손.
1: 네. 저는 제가 우리 저희 가족들 사이에서 마이너스 손이거든요. 엄마가 뭘 이렇게 갖다 주시거나 네. 아니면 제 동생이 언니 이거 와 야 이거 뭐야 되게 신기하다 만지지 마 만지지 마 막 이러거든요. 뭐 하나 부셔지거나 뭐 이럴 때가 많았어요.
0: 저는 그 유리를 진짜 좋아해요. 네. 막 유리 공예품 파는 데 있잖아요. 네. 막 유리 접시 막 이런 거 파는 네. 데들. 그런데 들어가면은 그 집에 계신 분께서 저한테 매일 만지지 마 가까이 가지 마 가방 1위네.
1: 그러니까 부러뜨릴까봐. 네,
0: 저를
1: 깨질까
0: 믿지를
1: 봐.
0: 못하더라고요.
1: 아 있죠.
0: 한수희님께서 남자들이 야야야 비켜봐 이걸 못하냐 비켜 이럴 때도 무서워요. 저 갑자기 기억난 거 있어요.
1: 뭐요?
0: 예전에 그 이제 픽보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네. 저랑 친한데 픽보이 친구가 이제 뭐 촬영을 하나 뭘 해야 돼서 이 얼굴에 이제 메이크업을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있던 여자 직원분이 얼굴에 이걸 발라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잘 안 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걸 왜 이렇게 못해? 제가 뺏어가지고 네. 쿠션이었나? 이렇게 팍팍팍 발라가지고 얼굴에 팍 했거든요. 네. 정말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쿠션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1: 수정이 안 될 만큼
0: 그냥 여기 그냥 얼굴에 그냥 더 액체가 덩어리를 딱 묻던데요. 그래서 바로 이제 화장실 갔어요.
1: 그러니까 왜 나섰어요?
0: 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왜 이게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아, 나네.
1: 그렇죠. 4219님은 아내 오빠.
0: 나 소름 돋았어 지금.
1: 아, 무섭죠. 오빠.
0: 오수진님께서 엄마의 이 말 제일 무서워요. 오수진. 아 맞죠. 0967번님께서 친구랑 낙지를 갔어요. 컵라면 챙겨오기로 했던 친구가 한 이 말 때문에 너무 무서웠어요. 안 가져왔다. 이거 진짜 대유죄 아닙니까? 아 정말.
1: 네 22122님 와이프가 핸드폰 줘봐.
0: 아니 뭐 잘못하셨어요?
1: 뭐 잘못하셨는 것 같은데 이거는.
0: 야 이거는 그렇죠? 이거 죄송한데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아. 361

0: 네, 안호섭님께서도 치과 갔는데 어금니 톡톡 치시면서 아우 이것도 해야겠다. 아, 이거 너무 무서워요.
1: 진짜
0: 무섭죠.
1: 8661번님께서 술 마시면 네 발로 집에 가는 친구가 야 우리 술 안 마신 지 너무 오래됐다 한잔 해야지. 아, 이럴 때 무서워요.
0: 무섭죠. 네, 6894님 어릴 때 이게 너무 무서웠어요. 부모님 사인 받아와.
1: 무서울 수 있죠. 3400번님께서 아들 담임선생님 전화 징 소리요. 밖이 너무 무서워요. 아들이 사고를 많이 치나 보다. 요즘은 보통 선생님이 약간 학부모 전화 받기 더 무서워하고 그렇다고 네. 드라마로 보긴 했는데.
0: 저도요. 저 그거 어제 보고 오느냐고 제가 밤새 그거를 보고 왔거든요.
1: 다 보셨어요?
0: 지금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하나.
1: 저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네. 두 편을 연달아서 못 봐요.
0: 아 진짜 저 밤새 봤어요 어제.
1: 진짜. 네. 권보라님께서 애들이 조용한 게 제일 무서워요. 뭐 어디서 숨어서 뭐 하라고 칠지 모르니까.
0: 맞아.
1: 자,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뉴진스의 OMG, 오마이갓.

0: 사랑을 이 친구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요.
1: 그렇죠. 네. 그렇죠. 또 좋으면 이렇게 좋은 인연 만나서 또 사랑이 덧붙이어지고 그러는 거죠. 9803님께서 일단 SNS에 긴 글을 올리는 게 쎄하다.
0: 그렇죠. 이거는 약간의 문제가 저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제 잠시 이별의 시간을 좀 두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1: 네. 네. 긴 만약에 SNS에 긴 글 쓴 사람을 소개받았어요. 네. 어떨 것 같으세요?
0: 아, 저는 안 만납니다.
1: 이상한 누나네 이 사람.
0: 아니 조금 사실은 너무 SNS에 많은 이야기를 내포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얘기할 상대가 없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있기는 네. 하는데 아 그래도 저는 너무 많은 얘기를 SNS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 그쵸, 약간 조심성이 좀 부족한 걸 수도 네. 있고 네 저라도 안 만날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잘 정리할 것 같아요. 4944번님께서 톡도 엄청 길게 보낼 것 같아서 싫어. 아니 왜요? 톡 길게 보내면 좋지. 강정훈님 것도 한번 소개해볼까요?
0: 네. 오피스 미스터리입니다. 지난주에 새로운 팀장이 왔어요. 제가 입사한 3년 6개월 동안 팀장만 13명이 바뀌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오신 팀장님은 얼마나 버틸지 직원들 간에 커피 내기를 했는데 누가 이길지 궁금해요. 새로 오신 팀장님께는 미안하지만 저는 두 달 걸었어요.
1: 아니 근데 왜 아니, 뭐, 무슨 일이 있길래
0: 근데 이렇게... 보통 사원분들이 많이 바뀌시고 팀장님들은 잘 안 바뀌시지 않아요?
1: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가 텃세가 심한 거예요? 아니면 일이 힘든 거예요?
0: 일이 힘들지 않을까요? 팀장이 뭔가 그렇겠죠? 책임질 게 많나 보다.
1: 근데 그러면은 직원분들도 덩달아서 약간 힘들고 그러니까. 그만두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궁금하긴 하다.
0: 네.
1: 그러니까 우리 강정우님께

0: 8002번님께서 해나 언니 저 파란 모자 어떻게 써야 하나 고민했는데 오늘 언니 옷 보고 따라하려고요. 오, 손민수 할게요.
1: 감사합니다.
0: 손민수 하지 말고 송이나 하세요. 자, 저희는
1: 두둥 나왔어.
0: 아니 제가 봤을 때 우리 제작진이 나를 지금 교체하려고 지금.
1: 그러니까. 자,
0: 이렇게 해서 해나님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0: 다음 주 봬요.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홀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7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일리피오 오라제에서 고농축 앰플 산소 미스트,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르베로에서 파우더 워시,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세트,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라이크라 볼캡,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장생천 키즈 시럽,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밀크 푸딩, 만수무강의 시작 무강바이오에서 속 편한 일상 라바자임 효소, SNS 화제 여수언니 브랜드 봄날엔에서 달콤한 디저트, 하루를 채우는 한입 소열이 베이글에서 베이글 세트, 좋은 날 좋은 커피 디커 로스터리에서 드립백 커피를 드립니다.

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로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서는 양방면 송내 일대로 지나는 차량들이 많은데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서운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장수에서 송내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 시내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올림픽 대로에서는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부터 한강대교 사이로 차량대 서행합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도 여의 하류부터 동호대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오늘부터 7월이에요. 상반기에 살짝 꼬인 일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그때는 시즌 1이었고 오늘부터는 시즌 2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주인공 버프 받고 신나게 달려보자고요. 아셨죠? 가비의 Super Radio. Here we go.

기분이 좋은 날이라서요. 그냥 왠지 일어났는데 기분 좋은 날 있잖아요. 그냥 느낌 좋은 날. 그래서 혼자 그냥 이렇게 두드리고 이렇게 파워 두드리고 뭐 입지 하다가 이렇게 올블랙에 또 핑크 가방 한번 맸는데 한번 또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또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살짝 보여드리자면요. 네, 아, 또 일어나야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귀여운 바지예요. 사실 원피스가 아닙니다. 귀여운 바지에 네 약간 짤랑거리는 뭐 굉장히 많은 네 굉장히 짤랑거리는 가방. 여러분 요즘에요. 요즘에는 가방이 짤랑거려야 됩니다. 옆에 뭐가 많이 달려 있어야 영크크라고 할 수 있지요. 영크크가 무엇이냐? 영 크리에이터 크루의 줄임말 영크크. 네, 젊은이들이라는 얘기예요. 반대말로 늘크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 늙은 크리에이터 크루도 늘크크. 네, 이렇게 있는데요. 재밌게 또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재밌는 단어들. 이 민영님이요. 오늘은 한의원 가는 날이라 오전부터 밖에 나갔는데 7월의 첫날 강렬한 여름 햇살의 양산은 필수. 그늘을 찾아다녔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너무 덥죠. 오늘 또 약간 햇빛이 굉장히 쨍쨍한데요. 이럴 때 양산 꼭 쓰셔야 돼요. 남성분들도요. 부끄러워 마시고 양산 꼭 쓰세요. 그리고 양산은 이 안에가 까만 것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펼쳤을 때 이 햇빛을 가리려면 안에가 까매야 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밖에 나가실 때 진짜 선글라스 필수입니다. 저는 아직도 선글라스가 조금 어색해요.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면 연예인병 걸린 사람 같아서 그냥 어색해요, 그게. 그런데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그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또 선글라스

시원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거기도 비가 오는 날이군요. 22도면 확실히 선선하기는 하겠어요. 지금 비 온다는 소식이 아주 많이 물밀듯이 오고 있습니다. 문지은님이요. 창원은 비가 와서 시원해요. 22도네요. 그러니까요. 또 비가 오면은 기분 좋은 것들이 있어요. 시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무더운 여름을 약간 이렇게 싹 녹여주는 그런 시원함이 있죠. 근데 이번 장마가 조금 더 서운한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그래도 참 뽀송했는데, 그래도 참 뭔가 약간 맑았는데, 그래도 참 기분 좋은 여름 날씨였는데 네가 오는구나 해서 약간 조금 서운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름이 너무 덥고 너무 막 힘들고 이러면 그냥 비라도 싹 왔으면 좋겠다 그렇거든요. 그쵸? 근데 이번 여름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러블리 썸머였어요. 진짜 어떻게 누가 노래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러블리 썸머로. 예, 너무 러블리 썸머여가지고 살짝 장마가 서운한 것 같아요. 박유진님이요. 장마 너무 싫어요. 야구 취소되니까 라고 해주셨어요. 또 이게 야구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야구 취소되면 그건 못 참죠. 그쵸 그쵸. 3287님이요. 헉, 가비 언니. 가로치고 가비 언니는 아니지만, 왜냐면 지금 언니가 아닌데 언니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11월 3일 저랑 생일 같아요. 슈퍼라디오 항상 듣기만 했는데 내적 친밀감에 문자 보내봐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1103 우리 1103 크루들. 아, 11월 생일 같은 사람들 저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갔다고 하니까 또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미리 생일 축하드려요. 11월 3일. 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1월 1일은 거창한데 7월 1일은 거창하게 보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창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은 하반기에 목표 하나씩은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목표 정하실 건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공유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는 어떤 것에 더 집중을 할까, 어떤 것에 조금 더 몰입을 할까를 엄청 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연마다 좀 약간 다짐을 할 때, 이번 연도에는 이거를 꼭 하자, 이번 연도에는 여기에 집중하자. 그래서 약간 선택과 집중에 좀더 힘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금 2시 보내고 계신지, 어떤 하반기 계획 있으신지 한번 볼게요. 0161님이요. 저도 생일 크루 추가요.이라고 해주셨어요. 11월 3일날 생일이신가 보다. 다 나와. 지금 11월 3일날 생일인 사람 지금 다 나와. 1103 크루 다 나와. 네. 축하드, 미리 축하드릴게요. 김병옥님이요. 하반기에 셋째 아이 계획 중이에요. 아내와 열심히 셋째 아이 준비해서 셋째 꼭 가질 거예요. 라고 해주셨어요. 꼭 가지셨으면 좋겠다. 올해 열심히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첫째, 둘째 있는데 셋째면 진짜, 너무 이제 귀여운, 너무 약간 귀여운 이제 가족 될것 같아요. 다섯 명의 가족. 너무 소중하잖아요. 네. 아, 이렇게 해볼까 봐요. 제가 기운을 드릴게요. 오늘 불리시는 분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분들은 하반기에 계획, 하반기에 소원 다 이루어지리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처음 저는 출근길에 일찍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가기요. 워킹맘으로 살며 운동할 시간도 없고 체력도 바닥이라 조금씩이라도 운동해보려고 해요. 송이님, 맞아요. 우리가 운동한다고 갑자기 PT 20회 끊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운동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운동복을 막 몇만 원, 몇십만 원치 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게 좋다고 봅니다. 출근길에 일찍 내려서 걸어가는 송이님의 그 작은 발걸음 하나가 의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너무 응원합니다. 네, 워킹맘으로 사니까 바쁘잖아요. 운동할 시간 없으실 텐데 화이팅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시작하는 거죠. 네, 김희보님이요. 하반기에 출산 예정이에요. 28주차 임산부랍니다. 첫째인데 제가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게 실감이 아직 안 나요. 잘 키울 수 있겠죠. 초보 엄마들 화이팅! 맞아요. 아니, 저 친구들도 임신하고 아이 낳은 친구들 보면요. 아니, 실감이 안 난대요. 배에 있을 때까지는. 근데 또 어떻게 엄마로서 잘 해나가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은 김희모님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실감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QWER의 내 이름 맑음 듣고 올게요.

QWER의 내일은 맑음 듣고 오셨어요. 가비의 스프 라디오 함께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공짜 커피 받으실 수 있어요. 가비의 스프 라디오에 사연 보내시면 됩니다. 한송이님이요. 퀸디 응원에 감동받았어요. 흑흑. 저는 여러분들의 치어리더예요. 네,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 박애림님이요. 세상에, 가비님이 읽어주신 걸로 보니 하반기 기운이 엄청나겠어요. 가비님도 라디오로 흥하세요. 청취율 1위 가자! 라고 해주셨습니다. 갑시다. 네, 저는 꿈은 크게 꾸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청취율 1위 목표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1323님이요. 오늘 점심은 유부초밥 만들어서 우동이랑 같이 먹었어요.

옆에 지금 사진이 떠 있는데요. 말티즈예요. 단발머리 말티즈 같은 친구인데 아, 화가 났어요. 오케이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요 게스트하고 같이 돌아올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라디오는 뭘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가요광장, 2번 가요광장, 3번 가요광장, 4번 가요광장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3: 폴킴의 가요광장 좋다.
4: 오늘의 미션 첫 데이트 메뉴가 주제고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삼겹살을 먹으러 갔어요. 첫 데이트에 삼겹살. 남자분이 고기를 잘라주셨는데 하트 모양

0: 갑작스런 영어 폭격, 이게 무슨 일인가요? 영어로 대화를 원하시면 저를 다시 학습시켜주세요.
1: 아, 미안. 그냥 오늘 같은 날 약간 잉글리쉬 얘기해보고 싶었어. 수동아, 인간들에게 오늘이란 시즌2 같은 날이야. 2026년 하반기가 시작된 7월 1일. 수동이, 나도 계획이라는 게 혹시 있을까?
0: 그럼요, 있죠. 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최신 정보가 필요한 건 더 빠르게 찾아드리기, 가장 큰 목표는 가비님의 시간을 아껴주는 AI가 되는 것이에요.
1: 야, 너 뭐야? 어제는 되게 깔깔하게 놀더니 오늘은 되게 진지하다. 아니, 아직 올해가 반이나 남았는데 나 왠지 좀 궁금해. 내년 빨간 날이 얼마나 있는지 좀 궁금해. 벌써 궁금해. 그거 좀 찾아봐 줄래?
0: 네. 우주항공청이 2027년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7년 원력 요항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 관공서 공휴일은 총 76일이고 주 5일제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을 포함한 실질 휴일은 올해보다 하루 늘어난 119일로 집계됐습니다. 또 3일 이상 이어지는 연휴는 모두 10번으로 가장 긴 연휴는 2월 6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나흘간의 설 연휴입니다.
1: 아니, 뭔가 공휴일이 많아진 것처럼 얘기는 했는데 내년 그 황금 연휴 같은 거 없나? 그 5일씩 쉬고 막 일주일씩 쉬는 그런 황금 연휴나 그런 거 원해. I want that.
0: 네, 없습니다. 대신 그런 황금 연휴는 2028년에 기대해 볼 수 있어요.
1: 2028년? 아, 별론데. 나 지금 별로야. 기분 안 신나.
0: 가비님, 쉬고 싶으신가요? 안 돼요. 매일매일 라디오 열심히 하셔야죠.
1: 수동아, 누가 열심히 안 한다 그랬냐고. 너는 꼭 그렇게 내 말을 오해하더라. 아니, 그냥 쉬는 날이 많으면, 아니, 없으면 우리 귀빈이들 속상하잖아. 네가 우리 인간들의

0: 너무 귀엽다. 그렇지 그렇지. 근데 난 정말 공감하는 게 이게 나중에 되면은 체력이 딸려서 놀 수가 없어. 노는 것도 젊을 때 해야 돼. 우리 앤디정 선생님 말씀 잘 새겨 들으세요 규빈이들. 오케이 그럼 퀴즈 렛츠 고.
1: 다음 보기 중 틀린 것을 찾아주세요. 1번 지구는 둥글다. 2번 KBS는 Korean Broadcasting System의 약자이다. 3번 가비는 술을 못 마신다. 4번 가비의 슈퍼라디오 청취자 애칭은 귀빈이다.
0: 이거 되게 어려운데? 이거 역대급으로 어려운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
1: 가비님, 가비님 얼굴 보면 딱 나와요.
0: 야 그런 거 다 편견이야. 야 너 진짜 웃긴다. 왜 사람 보이는 걸로 판단해? 술 잘 마시게 생긴 거랑 그 생긴 거랑 아닌 게 그 없어. 왜 이래?
1: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그리고 가비님이 주량에 대한 언급을 가끔 하셨어요. 여러분 정답 딱 아시겠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10명에게는 가비가 쏘는 커피 가비리카노 한 잔씩 드립니다.
0: 어이가 없는 문제지만 재밌긴 하네. 오케이 그럼 정답 받을 동안 노래 하나 들어줘.

0: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AI 게스통 베타 버전 원입니다.
1: 와우, 게스통! 잠깐만, 이런 버전도 있었어? 오 마이 갓. 오케이, 그럼 다른 버전 한번 보여줄래?

르세라핌의 붐팔라 듣고 오셨습니다. 요즘 약간 게스트형이랑 티키타카가 좀 더 발전하는 느낌이에요. 느낌 좋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게스트형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주말에 혹은 전 주말 있죠. 생일 오기 전 주말이나 생일 주간 주말에 그렇게 친구들이랑 노는 거 저도 그렇게 합니다. 김라경님이요. 일하면서 보라 보며 듣고 있는데요. 가비님 목소리 좋으시네요. 일하면서 듣기 딱 좋네요. 가비님 덕분에 오늘 오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슈퍼라디오에 처음 문자 보내주시는 라경님 환영합니다. 제가 가비리카노 드릴게요. 공은현님이요. 7살 첫째도 4살 둘째도 남편도 여러 번 말하는데 제 말을 너무 안 들어요. 맨날 얘기해줘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뭐 해야 돼? 라고 물어보는데 너무 속 터져요. 맨날 하는 거인데도 왜 제게 물어볼까요? 결국 저는 화내면서 저번에도 말해줬잖아. 내 말을 엄마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게 되네요. 근데 남편 저보고 예민하대요. 같은 거 6년째 물어보는 거 정상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참교육 들어가야 됩니다. 똑같이 여러 번 물어보세요. 똑같이 똑같은 거 여러 번 물어보세요. 네, 진짜 별것도 아닌 거 물어보세요. 네, 그게 얼마나 짜증나는 건지는 본인이 당해봐야지 압니다. 그쵸, 여러분? 저도 이렇게 똑같은 질문 받으면요, 그게 좀 듣기 힘들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이거 똑같으실 거예요, 은현님도. 8130님이요. 저는 7개월 차 임산부인데요. 어제 남의 편이랑 싸웠어요. 9월이면 만삭인데 시댁 초대한다고 해서 싸웠어요. 아이고, 남의 편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만삭인데 시댁 초대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밥이라도 차려야지, 청소라도 해야지. 당신이 할 거 아니죠? 남의 편 소리 나오지. 저 진짜 편 잘 들죠. 결혼도 안 했는데. 저 진짜 알아죠 이거. 아니 맞잖아요. 근데 시댁 오시면 너무 좋죠. 오 좋은데 내가 다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 이렇게 얘기하겠지. 아 그냥 밖에 나가서 먹거나 그냥 시켜 먹으면 되지. 그게 된다고 생각해. 그래 밖에 나가서 먹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또 챙겨야 되지. 시어머니 챙겨야 되지. 또 뭐 어쨌든 시켜 먹더라도 그 뒷정리 다 해야 되지. 이게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그래 진짜로. 네, 남의 편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공감해요.

0: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간선도로 사고와 고장난 차가 정체로 굳어진 곳들인데요. 서울시내 성산대교 북단 방향 3차로가 고장난 차로 막혀 있습니다. 부근으로 서행하며 지나고 강을 건너서도 구리 쪽 강변북로는 가양대교부터 4차로에서 작업 중인 동호대교 쪽으로 긴 구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도 같은 구간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오후 정체 점차 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는 양방향 청담에서 동작대교 사이 오가시기 한결 불편해졌습니다. 한편 반포대로 예술의 전당 방향 서초역 부근 하위 3개 차로 집회로 모두 차단되면서 지금은 양방향 오가시는데 25분가량의 정체 감안하셔야겠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1: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2: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3: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4: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5: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3: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4: 마리오나 올렛.
6: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7: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 돼요
6: 세종 기프트
8: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9: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레디오쇼
10: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트와이스의 Yes or Yes 듣고 오셨습니다. 가비바비보 치킨 부위의 대결이었죠. 닭 가슴살 대 닭 다리살 뭘 더 좋아하는지 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명세식님이 닭 가슴살이죠. 4778님이 퍽퍽한 닭가슴살. 이은혜님이 저는 가슴살 좋아하지만 대부분 다리살 좋아하더라고요. 이대한님이요. 닭가슴살이요. 살많은 거 좋아합니다. 즐거운 양님이 닭가슴살. 저는 퍽퍽한 가슴살이 좋습니다. 죄책감이 덜하죠? 라고 해주셨는데요. 닭가슴살파가 굉장히 많아요. 과연 저는 닭가슴을 좋아할까? 닭다리를 좋아할까? 네, 저의 선택은요. 닭! 다리살 나는 치킨을 좋아해 왜냐하면 나는 닭띠니까 제가 93년생 닭띠거든요 닭을 참 좋아하는데 닭 다리살을 좋아하죠 네 닭 다리살이 맛있잖아요 네 그냥 기본적으로 맛있잖아요 가비바비보 닭다리살 고르신 10분은요 민소영님 최가윤님 임나영님 백종문님 이은혜님 9730님 6953님 4446님 8140님 4742님입니다 네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제가 가비리카노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퀸즈데이의 시크릿이 나옵니다. 방금 라이브 리허설도 하셨는데요. 너무 신나고요. 와, 제가 춤을 안 출 수가 없는 노래를 불러주십니다. 안 들으시면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어디 가지 말고 4시까지 함께 해주세요. 가비의 슈퍼라디오

아니 시크릿 여러분들이 라이브를 해주셨는데 왜 제가 숨이 차는지 모르겠어요. 아 너무 신나는 시크릿의 마돈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라이브였습니다. 라이브로 듣고 오셨어요. 와 지금 이랑혁님이요 라이브 볼 때만큼은 팀장

0: 기사를 보시고 시크릿이 된 거거든요. 아~ 그래서 언니가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이렇게 데뷔 직전에 무산이 된 아이는 뭔가 좀 준비가 되어 있는
1: 완전 그렇죠. 네,
0: 그래서 언니가 그런 걸 미리 좀 찾아보셨나 봐요. 그래서 그 걸스온파이어를 다 보셨는데 이제 제가 그중에 좀 발탁이 됐어요.
1: 어떻게 yes, 지켜보고 yes. 있으셨나 봐요.
2: 아, 완전히 그러니까 모든 출연자분들의 모든 무대를 다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예빈이라는 친구가 무대도 잘하고 일단 음색이 아. 기존 시크릿의 색깔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와우. 약간 영한 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1: 영한 에너지 네, 중요하죠.
2: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하. 예빈이를 골랐죠.
1: 아이고. 영화는 에너지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데 나이차가 아, 언니들이랑 좀 나네요. 근데 예빈 씨가 또 언니들한테 장난을 자주 친대요.
2: 아, 맞아요, 맞아요.
1: 너무 좋다.
0: 초반에는 사실 이렇게 서로 낯가려서 조금 네.

0: 다시 있어줄까?
1: 맞아,
0: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우리는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잖아요.
2: 맞아.
0: 근데 다시 있어주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2: 맞아, 맞아, 맞아.
0: 아, 근데 저 이게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2: 네네.
0: 라이브를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2: 네.
0: 가능하세요, 지금?
3: 어브콜스 완전 가능해요.
0: 완전 어브콜스. Yes. Sure, why not? Yes.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아이스크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타이틀곡이에요, 여러분. 저희 시크릿이 12년 만에 발매한 앨범, 시크릿 플레이버에 들어가 있는 어마무시한 타이틀곡입니다. 아이스크림 저희 들어볼 건데요. 2839님이요. 저희 남편 폰 배경 몇 년 동안 효성님이었어서 내적 친밀감 있다고.
3: 아이, 감사합니다.
0: 해주셨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저희 라이브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스크림입니다. 시크릿이에요.

0: 달달한 느낌이에요.
1: 맞습니다. 네.
2: 아이스크림.
1: 맞아.
2: 아이스크림.
1: 들어와.
2: 들어와.
1: 들어와.
0: 저는 yes. 거기서 약간 그 농염함을 느꼈어요.
1: 아, 그죠?
0: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김연수님이요. 효성님, 효띠로 알게 되어 라디오에서 다시 목소리 듣니 더 반갑다고.
1: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또 M사에서 꿈꾸는 라디오 DJ로 한 2년 정도 했었거든요.
0: 와우. 네.
1: 저는 밤 시간대였어가지고.
0: 몇 시셨어요?
1: 8시부터 10시요.
0: 네. 대박이다.
1: 네, 그 시간대도 되게 재밌었어요.

0: 99년도에 몇 살이었지?
1: 저는 초등학교를 입학했네요. 아, 8살이어가지고.
2: 8살이었다.
0: 입학을 했구나.
1: 뭐, 학교 잘 다니고.
2: 아, 그랬지, 그랬겠지요. 네, 기억도 안 나는.
1: 그런 느낌.
2: 예빈 씨가 그 숙소 생활이 하고 싶으신가 봐요. 아, 언니들이랑 못해가지고 속상했다고.
1: 아, 사실 뭐 속상할 것까지는 아니고.
2: 그러니까 않고.
1: 해보면 너무 좋겠다 싶었죠. 우리 언니를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같이 있으면 또 너무 재밌거든요.
2: 아니, 시크릿은 그때 숙소 살 때 네. 반지하에서 한강뷰까지 변천사가 있었다고 그러던데.
0: 아, 그쵸, 그쵸. 네. 하나하나 올라갔죠.
2: 네. 그쵸. 네,
0: 처음에는 저희가 은박지 커튼으로 와. 시작을 해가지고.
2: 은박지 커튼?
0: 네, 모두가 아실 거예요, 아마. 네. 와.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조금씩 올라갔어요.
2: 기분 너무 좋았겠어요.
0: 이사 갈 때마다 진짜 신기했어요.
2: 그렇죠. 계속 좋아지니까.
0: 네, 맞아요. 평수도 넓어지고.
2: 아, 그때 그 시절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다면 숙소 생활을 다시 하실 수 있으세요?

0: 그래 좋은 방법.
1: 각방에 쓸 수 있지.
2: 세 분이 가끔 모여서 자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3: 아 오, 맞아요.
2: 어 네. 그러면 보통 어떤 거 하세요? 같이 뭔가 약간 걸스 나이시잖아요.
3: 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2: 걸스 나이 하면은
0: 나이시라서 못 땡겨 이렇게 하는데 저녁 메뉴 딱 정하고 그거 시켜서 먹고 먹으면서 이제 방송들 보다가 이제 끝나면 또 디저트까지 때려주고.
2: 맞아요. 걸스 나이 똑같다.
3: 아무래도
2: 걸스 나이 똑같아.
3: 다 똑같아. 다
2: 택하고 택하고 뭐 이렇게 가끔씩 사랑 얘기도 하면서.
0: 아, 그렇죠. 여기서 공유할 수 없는 뭐 그런 이야기
2: 그런 게 있잖아요.
3: 맞아요.
2: 그런 게 있어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3: 더워? 아우 더워도 너무 더워. 서머 매니저 시원한 거 뭐 없어?
4: 여름 후드 속에 먼저 저 쥐팍이 아니겠습니까? 11년 전통의 라디오 맛집 참 맛있거든.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 쇼.
5: 여름은 처음이라 아직 어색하지만 쿨 FM의 달콤한 목소리 저 폴킴이 매일 낮 12시 가요광장에서 기다릴게요. 동글보라를
6: 일으켜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시원하고 자두에이드처럼 상큼한 2시간 매일 저녁 8시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있어요. 아, 네. 너무 좋아요.
1: 그러면서 더 신나요.
0: 네. 맞아요. 네. 너무 행복해요. 네. 이거를 제가 이 귀로 듣는지. 유현일님이요. 다음 곡은 달콤할지 매콤할지 궁금해진다라고 해주셨어요. 달콤한 노래인가요? 어떻게 매콤한 노래인가요?
2: 아무래도 좀 매콤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0: 매콤으로 가야죠. 매콤으로 가야죠. 네. 저희 4부에서는요. 시크릿 멤버들과 시크릿이 활동했던 그때 그 시절 추억 얘기 좀 해볼 예정인데요. 시크릿에 관한 추억 이야기는 물론 그 시절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거 씨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3: 네, 문자 번호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인터넷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가 되시는 분들을 통해서 추첨을

0: 예쁘게 살지 쉽지가
1: 맞아요.
0: 않아요.
2: 너무 진심을 담아 물어가지고
1: 맞아,
2: 제가.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아 근데 당시 스케줄이 진짜 바쁘셨다고.
1: 아 네 맞아요.
0: 그래서 뮤비가 좀 아쉽다고 찍을 때 거의 감은 눈으로 찍어서.
1: 기억에 전혀 그때 뮤비 찍었을 때 기억이 안 나요.
0: 아니 너무 피곤하면 기억이 안 난다고.
1: 진짜 진짜 이렇게 필름이 뚝 끊긴 것처럼 저 장면을 찍었었나 기억이 안 나.
2: 진짜 너무 피곤하나 보다. 네,
1: 왜냐면 저희가 연말을 준비해서 연초에 컴백을 해가지고 네. 연말 시상식 무대 준비랑 같이 겹쳐서 컴백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때
0: 그러니까.
1: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0: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 맞아, 맞아.
0: 네. 예빈 씨도 이 노래 좋아하셨어요?
2: 너무 좋아했죠.
0: 그쵸?
2: 장난 아니죠. 그냥 반에서 그냥 친구들은 다 따라하고.
0: 이거 모르는 사람 없었어요.
2: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했죠.
0: 임나영님이요. 초등학생 때 방송 댄스 배우러 갔는데 처음 배운 곡이 마돈나였어요.
3: 와.
0: 아직도 몸이 기억해요. 그 외에도 명곡들 너무 많아서 음악 방송 보면서 다 따라쳤다고.
3: 감사합니다.
0: 맞아요. 그 시크릿이 춤이 또 쫀득하고.
2: 네, 맞아요.
0: 좋았죠.
3: 조금 다소 힘들긴 하지만.
0: 네, 맞아, 맞아, 맞아요.
3: 그래도 그거만큼 파워풀함이 좀 느껴지는.
0: 맞아. 맞습니다. 네. 아니 이번에 세 분이 마돈나 라이브 퍼포먼스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네. 또 영상에 예빈 씨 칭찬이 많대요.
2: 아이고,
0: 맞아요. 네. 원래 멤버같이 위화감이 전혀 없다.
2: 아이고, 감사합니다.
0: 네, 어디서 명창 데려왔다 등등.
3: 네. 맞아, 맞아, 맞아.
0: 댓글을 좀 다 보셨어요?
2: 정말 한 개도 빠지면서 다 봤습니다.
3: 정말로.
2: 정말로. 저는 너무, 언니들 다 같이 크라잉크라잉 하면서 봤어요.
0: 진짜? 네,
3: 진짜 너무 감사해서.
0: 네. 너무 감사하죠. 제일 기억에 남는 댓글이 혹시 있어요?
2: 제일 기억에 남는 댓글은 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내려왔네.
3: 아, 오, 맞아. 두 명분을 다 하고 있다고 네. 예빈이가.
0: 진짜.
2: 네. 그 말이 너무 그냥 2인분을 그냥 꽉 채우고 있다는 칭찬인 것 같아서 너무 맞아, 감사했어요. 맞아.
0: 굉장히 뭔가 약간 점술가분이 얘기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내려왔네. 그런 느낌.
3: 아, 예빈이 뒤에 누가 있구나.
0: 무서운데. 그런 느낌이었는데.
2: 아, 진짜. 아,
0: 저도 살짝 무서웠는데.
3: 아, 진짜?
0: 그런 뜻이.
2: 아, 그런 느낌.
0: 그런 뜻이 오케이. 있었군요.
3: 오케이.
0: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히트곡도 한번 들어볼게요.
3: 네.

0: 그래서 저희도 이제 축제나 뭐 행사 갈 때 네. 사랑한 무브를 무조건 엔딩 곡으로 제일 힘드니까. 아.
1: 제일 맞죠, 맞죠. 힘든 거거든요. 바깥으로 빼야 돼.
2: 그렇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시크릿 히트곡 이렇게 쫙 들어보니까 더 듣고 싶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와우. 그래서 시크릿 분들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사랑은 무브 라이브 무대를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지금 어떡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아, 저희 지금 사랑은 무브 여러분들 듣고 약간 지금 막 가슴 두근거리고 너무 신나고 하셨죠? 라이브로

0: 저는 중간중간에 우리 효성님이 네. Let's go.
1: 아, 예빈이가 있어요.
0: 예빈이가
1: 너무 웃기죠. 야, 너무 웃기죠.
0: 예빈 씨가 한 거여서 저 그 부분 너무 좋아요.
2: 찰지죠?
0: 너무 찰지죠. 그냥 Let's go가 아니라 Let's go. 뭔가 약간 살짝 힘 빠지면서 뭔가 약간 그, 근데 막 재밌으면서
3: 아, 그럼요.
0: Let's go.
2: Let's go.
0: 가라. 언니들 가라 이런 느낌이잖아요.
3: 언니들 가세요. Let's go. 오케이.
0: 아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시크릿의 아, 말해 뭐합니까? 사랑은 무브 듣고 왔어요. 아 지금 요즘 문자들도요 난리가 났는데요. 김라경 님이요. 팀장님 사랑은 무브 라이브니까 저 부르지 마세요. 제발 부르지 마세요.
1: 제발 그만해요.
0: 가만히 계세요. 네. 유민영님이요. 어찌하여 일이 구수해졌대요. 근데 너무 좋아요. 아, 이 노래가요. 네. 사실 살짝 구수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2: 원래 살짝 뽕끼가 있죠.
0: 뽕끼. 예.
2: 케이팝 뽕끼.

0: 빛나는 무대를 너무 잘해서 멋있었어요.
1: 와. 어머 감사합니다.
2: 너무 축제 많이 하셨으니까 사실.
1: 맞아요.
2: 하루에 몇 개까지 해보셨어요 혹시? 막 어디 갔다 어디까지 갔다 이런 거 있어요?
3: 밑에 한번 내려가면 네. 그
1: 밑에 다 도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2: 대학교.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가비의 슈퍼 라디오.
5: 가비의 슈퍼 라디오에서 준비한 7월 선물입니다. 알카메디에서 건강한 물 알칼리 이온수기,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9단 올인원 마사지건, 숙취해소 유산균 닥터락 깨유에서 스틱형 숙취해소제,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귀빈이들, 이번 달 가비의 통이 아주 많이 커졌거든요. 선물도 두 배, 세 배 더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선물들 전부 다 챙겨가세요.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 라디오 퀸즈 데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시크릿과 추억으로 빠져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전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 아, 진짜 너무 좋네요. 언니들이 좋고, 매직이 좋고, 마돈나가 좋고, 사랑은 무브가 좋습니다. 그럼 끝곡으로요, 최송곤의 네가 좋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할게요. 그럼 바이.

짜증나는 남창희입니다. 자, 2026년 하반기의 시작! 새로운 달 7월의 시작! 수요일 라이브로 상대하겠습니다. 수라상 맛있게 차려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더우시죠? 시원하게 폭포수 아래서 함께! 아우, 시원하다! 자, 7월에도 콩 게시판에 1등으로 도착한 미라클 컵빙수 선물 갑니다. 잠시 후에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고요. 말씀드리는 순간 이분이 아주 긴급하게 무슨 소식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또 무슨 소식을 들고 왔는지 미라클들도 귀 쫑긋해 주십시오.

0: 안녕하신지요? 이 음악이 나오면 자동으로 나오는 손석수입니다. 저는 오늘 미라클 윤오식 씨의 사연을 들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분은 하루에 밥 다섯 번 오식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어제 이 자리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당첨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식 씨가 어제 저희 제작진에게 긴급하게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우리 제작진은 이 소식을 어떻게 하면 알려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 끝에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창희 씨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6월 음분처에 당첨된 윤오식 본인입니다.

0: 전국 팔도 미라클 노래 부르기 1등은 아내 말을 잘 듣는 윤호식 씨가 미라에 기증한 음부 첫타기. 이 중에 미라클이 제일 좋아하는 자동차 블랙박스와 3등은 120시간 단위 흑산고배 노래자랑에서 상품을 타고 싶어요 대회.
1: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제2회 미라클 노래자랑이 열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주십시오. 이 대회는 윤호식 씨가 미라에 기증한 음분처 자동차 블랙박스 또 흑삼고 외에 많은 선물이 걸려있는 대회고요. 날짜는 7월 11일 토요일 단 하루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생방송으로 미라클들과 전화연결해서 여러분들의 노래실력 한 소절 노래실력을 듣고 바로 당일날 1등부터 3등까지 여러분의 투표로 바로 선정하겠습니다.

0: 노래를 못하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
1: 인기상이 있을 수도
0: 그런 선물도 빼고도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드리는 선물도 아마 충분히 많이 있을 것 그렇죠. 같은 느낌이 됩니다. 그
1: 잔칫날에는 그러니까 꼭 예. 나눠주는 선물도
0: 그럼요. 있더라고요. 이 콩고물이 괜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괜히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이십시오. 일단 옵니다. 네. 자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7월 11일입니다.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1: 미라에 도움 주시는 분들 하고
0: 그럼 이제 만나보시죠.
1: 네네. 국가 데이터청
0: 메디힐 토너패드
1: KB국민은행
0: 이카운트
1: 고려 기프트
0: 종근당 건강 제공입니다.
2: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0: 그렇습니다. 당시 사연이 샴푸바 협찬할 수 있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라고 5946님께서 문자
1: 맞습니다.
0: 보냈습니다.
1: 예. 그 후로 이 샴푸바 사장님과 KBS 관련 부서 간에 긴밀한 의견이 오갔고요. 드디어 이번 달 7월부터 미라클 여러분께 이 샴푸바를 선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보이는 라디오로 보입니다.
1: 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이루어졌습니다.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0: 자, 미라의 선순환, 미라의 기적, 미라클입니다. 네. 샴푸바 사장님이 보내주신 샴푸바가 여기 와 있습니다. 네. 윤정수 남창이 사이좋게 쓰라고 하나씩 보내주셨어요.
1: 네.
0: 두 개를 보내주셨는데 집에 가서 머릿결을 직접 샴푸바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머리카락이 또 도단하는지 상황을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거 도단하는 샴푸예요?
0: 보내주신 분은
1: 뭐야?
0: 정말 네. 샴푸의 요정입니다.
1: 네.
0: 그대는 나의
1: 샴푸바의 요정입니다.
0: 샴푸바의 요정. 근데 샴푸바의 요정은 너무 카스바의 연인 느낌.
1: 샴푸바 샴푸바 샴푸 샴푸바.
0: 예. 잘 그렇습니다.
1: 자, 우리 미라클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상품을 드리거든요. 15만원 상당의 샴푸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샴푸바 과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는 곧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황 지켜봐 주시고요.
0: 자, 그렇습니다.
1: 좋습니다. 네. 예, 우리 임상 윤임상.
0: 네.
1: 우리 정수영이가 한번 써보세요.
0: 그렇죠.
1: 저도 써보고.
0: 작곡가의 세계에는 윤일상이 있고, 예. 임상계에는 저 윤임상이 있습니다.
1: 네.
0: 제가 한번 잘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는 머리가 숱이 많은 편이고, 오히려 남창희 씨도 좀 써봐야 돼요.
1: 네, 맞아요.
0: 남창희 씨가 좀 중간 숱이 좀 없죠?
1: 좀 약해요.
0: 네, 중숱이 예. 약해서.
1: 예.
0: 남창희 씨가 좀 써보고.
1: 자, 아니. 괜찮으면. 지금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시네요. 유나님 맞아요. 기억해요. 그분 장유인도 기억나요. 기억나요. 차주영님 와 샴푸 협찬 기억나요. 대박. 집방님 오 샴푸바 사용 기억나요. 협찬에 성공하시다니 미라 곳간 채워졌네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이렇게 협찬 선물들이 뭐 들어오고 미라클이 직접 이렇게 선물을 넣어주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여러분.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0: 우리는 이렇게 자영업자 그다음

0: 자, 김명곤님, 성남 이석훈입니다. 알겠습니다. 11일 날 보여주세요.
1: 그 노래로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0: 7401님, 망원동 SG 와사비입니다. 하지 마세요.
1: 왜 하지 마?
0: 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직접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셔가지고
1: SG 와사비 이름은 좋은데요. 와사삭 부서지지 않으려면 노래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노래가 좀 매콤할 것 같아. 예, 코가 약간 찡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네. 예, 노래를 부르실 것 같은 느낌입니다.
1: 1616님 와, 갈아탔는데 소개가 되다니 대박이다. 오, 운이 좋은 거죠.
0: 그럼요. 네. 예. 1218님은 세상에 미라 대단해. 어느 프로가 이렇게 청취자가 직접 협찬하는 프로가 있을까 싶어요. 라고 네. 진짜 저희도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8년 만에 이룬 쾌거입니다. 네. 여러분들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다 됩니다 여러분들.
1: 정치자도 생각이 있겠죠. 이걸로 인해서 조금 더 좋은 예. 어떤 그런 아니, 매출 효과, 그럼요. 매출 예. 증대 효과를 바라는 거.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어!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3: 어?
2: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4: 음악 앨범 이현우 선배님이 커피의 아버지라 불리신다던데 근데 선배님 좀 죄송하지만 커피 타이틀 제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5: 아이, 그래도 뺏어가는 거 좀 그렇지.
4: 여의도에 오픈했습니다. 커피 향 나는 라디오는 이제 여기가 본점이에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5: 아침엔 여기로 오시죠. 19년 전통의 커피 맛집 라디오 이현우의 음악 앨범. 아, 그래도 커피의 아버지는 나지.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분노가 콸콸콸.
1: 미라클 제발 제 시간에 집에 좀 갑시다. 그래야죠 남창희 씨.

어제 분노가 칼칼칼해서 레몬수 마시면서 유난 떠는 건강염려증 부장님 사연 들었거든요. 듣다 보니 저희 회사 부장님의 만행도 널리 알리고 싶어서 몇 자 적어봅니다. 저희 부장님은요 일과 시간 내내 숨죽은 파김치처럼 쭉 처져 계십니다. 의욕도 없고 하루 종일 하품만 찍찍하시고

0: 부서 사람들한테도 관심도 없는데요.
1: 그래.
0: 그런 부장님의 눈에 생기가 도는 시간이 딱 한 번 있습니다.
1: 뭘까?
0: 아우 진짜.
1: 아유, 입 찢어지겠다. 입 찢어지겠어. 아유, 하품 좀 입 안 찢어지고 갈 수 없나? 아유, 왜 수요일이지 오늘? 금요일인가? 수요일이지? 아유, 수요일이야. 아유, 아 피곤해. 아이고 어려. 아유, 어려. 아유, 뼈도 안 좋고 비가 오나. 아유, 날씨 좀 보자. 아유, 아 보자 날씨. 아유 죽겠다. 아유 보자 날씨야.
0: 저 부장님.
1: 아씨 깜짝이야. 어?
0: 오늘 오전에 하반기 수주 관련해서 회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1시쯤 괜찮으실까요?
1: 야 무슨 11시부터 회의를 하냐. 잠도 들게 그래. 어? 11시면 잠이 깨? 오후에 해야지 밥 먹고.
0: 아 그러세요? 아니 근데 내일 오전까지 보고서 정리해서 올려야 되거든요.
1: 아 참, 야 오전에 머리 싸매고 회의해봤자 머리가 돌아가니? 그렇게 억지로 회사 일하니까 매출이 오르냐? 점심 먹고 오후에 해. 잠 설쳐가지고 피곤해 죽겠어. 아, 남대.
0: 네?
1: 이따 하자고. 이따가. 어? 이따 얘기해. 가라 가. 아... 가.
0: 저렇게 오전 내내 하품을 쩍쩍 하시면서 졸다가 점심 먹으러 가더라고요.
1: 아유 밥 먹자.
0: 저는 보고서 완성해야 돼서 마음이 급한데 어쩌겠어요. 일단 점심 먹고 와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1: 아유 야 아까 아침에 뭐 얘기한 거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0: 아 그 원가도 절감해야 되고 납기일 정도 맞춰야 되니까 이번엔 A안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견적서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장님
1: 왜?
0: 예, 네. 아니 지금 말씀드린 거 어떻게 생각이 어떠 생각이 어떠신지.
1: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 얘기해. 문제가 뭔지. 뭐 생각이 어떻게 생각이 있냐? 문제가 어떠냐고.
0: 아니 A안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수정 방향을 좀 잡아주시면.
1: 수정방 좋지. 아, 내가 그 술 좋아한다.
0: 그 무슨 소리입니까? 수정 방향.
1: 5년 전인가 중간인데 그거 좋더라고 수정방. 근데 너무 비싸. 야, 근데 여기 회의실 공기 왜 이렇게 텁텁하냐? 머리가 띵하네. 그러니까 자꾸 화품이 나오네. 집중이 안 되잖아. 야, 에어컨 좀 꺼. 에어컨 끄고. 환기 좀 시키자. 남대리, 남대리.
0: 네.
1: 저 수정 방향으로 창문을 좀 열어봐.
0: 네, 알겠습니다.
1: 아유, 날이 너무 습하다. 아유, 다들 지금 눈에 초점이 없네. 다 졸리지? 집중도 안 되고. 어이, 다들 좀 쉬면서 정리하고 한 시간 뒤에 다시 모입시다. 이거 뭐 회의가 완벽할 때 해야지 뭐 지금 해서 뭐해. 자, 해산. 남대.
0: 예.
1: 스트레칭 좀 하고 와.

0: 결국 보고서는 내일 오후에 전달하겠다고 거래처에 메일을 쓰고 있었는데요.
1: 뭐야, 내 거야? 가만있어 봐. 끄적끄적. 아유, 시끄러. 뭐야, 시간이 벌써 몇 시야? 5시 45분? 아유, 뭐야. 아우, 잠 좀 깨야겠다. 남대, 남대! 남대 10분 뒤 회의실로 모여라 그러라. 야, 너, 야! 빨리, 빨리!
0: 아니, 저 부장님. 보고서는 내일 오후까지 전달한다고 얘기하려고요. 오늘은 일단 마무리하시고.
1: 야! 넌 뭐 그렇게 꼼수를 써?
0: 예?
1: 회사가 장난이야? 일을 끝내고 와야지. 그래야지 내일 하루를 또 보람차게 시작하지. 회사 나와서 팽팽 놀궁리만 하고는 두 다리 뻗고 도대체 집에 가서 잠은 자냐? 잠은 자겠지. 내 회사로 생각 안 하니까. 주인의식을 가져, 이씨. 빨리 견적서부터 올려봐. 빨리. 아니, 거기서 봐. 견적서 이렇게 뽑았어? 야, 야. 이거 대폭 다 수정해야 돼.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돼. 견적도 다시 해야 되고. 오늘 이거 끝내고 퇴근해야지 일이 진행이 된다. 알겠지?
0: 아, 결국 그날 모두 야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졸다가 왜 저렇게 퇴근 시간

0: 자, 경제 상황 한번 보자. 환율은 올랐다 하고 또 올랐어. 아, 코스피 역시 불장이구만. 대단하다.
1: 저 부장님.
0: 뭐?
1: 어제 견적서 이렇게 마무리됐고요. 납기 일정을 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0: 야, 지금 11시에 머리가 돌아가니?
1: 예?
0: 어? 머리가 돌아가냐고. 오후에 모여서 한번 얘기를 해. 오후에 피곤해 죽겠는데. 야, 너 어제 나도 그렇고 야근하느라 피곤하잖아. 오전에 좀 쉬엄쉬엄해라. 아이고, 무슨 뭐 사장님처럼 굴지 말고 회장님처럼 좀 굴지 말고. 전날 무리하면 이제 몸에 바로 반응 오는구만. 나이가 있어갖고. 너도 꼭 깨워. 네가 아직 어리니까 모르는 거야. 아우, 나 탕비실 가서 모닝커피 한잔 더 해야겠어. 알았어, 천천히 해.
1: 저렇게 오전 내내 책상에 다리 올리고 졸더니 그래도 오후에 간신히 회의를 끝내긴 했습니다. 회의 끝나자마자 부장님은 또 나른하게 졸고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정말 칼퇴각이다 싶어서 짐을 싸고 있었는데요.
0: 어이씨, 깜짝이야. 아이, 뭐야. 아이, 이거 뭐 데자뷰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알았어, 봐. 잠깐만. 시간 끄자 끄자. 알람 좀 끄자. 뭐야, 5시 50분? 와우, 아씨, 와, 큰일 났다. 어, 야, 다들 안 갔지? 너 아까 회의 때 얘기하던 거 마무리했니?
1: 네, 부장님, 오늘 건 재산에서 다 마무리했습니다.
0: 네 선, 네 선, 네 선 그냥 갖고 와봐. 방향이 잘못된 것 같잖아. 이게 아니지. 야, 내가 이제 최종 수정할 테니까 너는 그동안 다음 주 시작하는 프로젝트 구조를 좀 미리 짜봐. 미래에 좀 다음 주가 편하잖아. 어? 빨리 해봐봐. 가기 전에 짧게 하고 가자고. 빨리 해. 아, 견적서가 뭐야? 왜 이렇게 손

0: 합시다. 한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더 합시다. 지금 나가 잠 깨니까. 자, 오늘 다음 주에 대한 근그림 한번 잘 그려봅시다.
1: 야, 부장. 야, 너 하루 종일 졸고 있을 때 우리는 뼈 빠지게 일했어, 지금까지. 어? 아침부터 지금 뼈 빠지게 일하고 있다고. 너는 왜 그렇게 업무 시간에 하루 종일 병든 닭처럼 졸다가 퇴근 시간만 되면 이렇게 사람이 쌩쌩해지냐? 어? 야, 너 집에 가기 싫어? 그럼 그냥 친구라도 만나. 아, 진짜. 우리도 좀 워라밸 좀 지키고 살자. 제발 업무는 업무 시간에 하고 퇴근은 퇴근 시간에 하자. 그게 어렵냐?
2: 여섯시.
3: 어디가? 너 잘나가는 사람들한테 깨지고 싶어? 앉아 일들에 와서.

분노가 콸콸콸. 미라클 제발 제 시간은 집에 좀 갑시다. 사연에 이어서 막대먹은 영애씨 OST 야근을 피하는 방법 듣고 왔습니다. 주유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혜경님께서 아우 연기를 너무 잘해서 진짜 짜증나요 진짜. 아 진짜 늘 상심하시고 계신 우리 이상심님, 퇴근 후 차 안에서 듣고 있는데 분노가 칼칼칼 듣고 진짜 퇴근합니다. 그렇군요. 잘 퇴근하시기 바라겠고요. 강정훈이 진짜 공감이다. 세상에 부장 팀장들은 하나같이 왜 저래 진짜. 왜 저래. 한미숙님 퇴근 시간에만 아주 기운이 펄펄 나시는구만 진짜. 강정훈님 그래 네 말대로 회사가 장난이야? 업무 시간에 업무를

0: 반려동물 용품샵입니다. 2년 넘게 매장에는 89.1 고정 미라가 울려 퍼집니다. 너무 더워요. 손님이 없어요. 미라 들으면 행복이 행운이 가득하다니까 대박 나겠죠? 미라클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대박 납니다. 의정부 반려동물 용품샵 대박 날 거고요.
1: 네.
0: 계속 들으셔야 돼요. 괜히 딴 데 그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다 폭탈하나요? 그러니까 계속 듣고 계시다 보면 언젠가 대박 터집니다.
1: 네. 반려동물 용품만 파시는 거예요? 뭐 그 반려동물 호텔인가 그런 거 그런 건 안 하세요 혹시?
0: 그런 거,
1: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연계를 하셔야 거의 매출로 좀 연결될 것 같은데.
0: 네.
1: 그렇죠? 반려동물 용품샵은 이제 그거 하러 갔다가 이거 괜찮다 해서 엮여서 사는 게 좀 많아요.
0: 그래요. 네,
1: 그걸 사야지 하고 가는 사람은 또 뭐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0: 네.
1: 또 고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0: 그래요.
1: 네. 네. 돈 많이 보셔야죠. 네. 2611님 고마워요.
0: 그리고 0611님은요. 통통클럽 2기인데 아직 닭가슴살이 안 와서 아직 다이어트 시작 안 했습니다. 오면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도 오미완 해주셨습니다.
1: 마치 저의 마음에 문자 같네요. 닭가슴살 온 날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사실 오늘 문자 보내서 오늘부터 하세요.
0: 네. 그렇죠.
1: 7월 1일 딱 좋잖아.
0: 다이어트는 할 수 있다.
1: 7월부터 딱 시작.
0: 할 수 있다.
1: 네. 네, 해보십시오.
0: 된다. 된다.
1: 일단 집에서 먹는 양 반만 줄이는 것만 해도 네, 밥 한 그릇만 아니라 반 공기만 먹고
0: 네.
1: 어떤 분은 반 공기 드신 대신에 반찬으로 그걸 또 때우는데 똑같아요 그러면.
0: 아, 또 우리 윤정수 씨가 또 다이어트 전문가시잖아요.
1: 다 임상으로 제가 해본 거예요.
0: 네.
1: 뭐 저건 뭐야? 밥이 뭡니까? 탄수화물이 안 좋다 그래서.
0: 예.
1: 밥만 먹고.
0: 예.
1: 반찬을 많이 먹었더니.
0: 저탄고지.
1: 예. 예. 저탄고지도 아니죠, 그냥 그건 저탄고반.
0: 예.
1: 반찬을 많이 먹은 거죠.
0: 예. 예.
1: 당이 올라가지고 다른 걸 먹게 돼요, 자꾸.
0: 당을 조심해야 돼요.
1: 그러니까.
0: 혈당 스파이크.
1: 그러니까 그냥 다 음식을 줄여야 돼요. 연습하세요 지금부터. 음식 줄였다가 닭가슴살 먹으면 맛있겠죠.
0: 당이 안 오르는 또 음식들이 있어요. 닭가슴살.

0: 어깨서부터 다 타고 올라오는 예. 거지. 예.
1: 멋있습니다.
2: 저 진짜 그러고 사진을 보면 그 목 안에 뭐가 잔뜩 뭐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한 덩어리가 더. 그죠? 예. 진짜 미니언즈 같네요.
1: 예. 예. 너무 귀엽습니다. 예. 자, 박유중님 탐관오리 듣고 저도 모르게 웃다가 콧물 튀었어요. 죄송합니다. 매우 공감합니다.
0: 네네네.
1: 예.
0: 괜찮습니다. 뭐 탐관오리인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보이는 거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1: 예. 예. 손원웅님 정수영도 지금부터 시작.
0: 그러니까 김은실님 새로운 달이 그래서 좋아요. 늘 새 출발. 그리고 오, 하반기 시작이에요. 심지어.
1: 맞아.
0: 하반기 시작이니까 여름은 놓치더라도 겨울에 우리가 한번 원하는 옷을 겨울 옷이 또 뚱뚱해가지고
1: 아 그럼요
0: 훨씬 더 뚱뚱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한번 도전해 보시죠.
1: 네. 네 좋습니다. 자 안현신님께서 오이 드세요라고 했는데 정수영 오이 드실 생각 있습니까?
3: 윤정수 씨
1: 아 지금 뭐 가방에서 뭘 꺼내려고 하는 것인데요. 네 아 오이를 갖고 다닙니다 우리 윤정수 씨가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0: 예
1: 오이와 저거 옆에 건 뭡니까? 감자네요.
0: 아니죠.
1: 뭐예요?
0: 살구. 잘 살고 싶다.
1: 아, 살구입니다. 야, 살구 오랜만에 봅니다.
0: 네.
1: 야,
0: 나랑 살고 싶다면 살구 먹어.
1: 오, 네. 네, 프로포즈라는 거군요.
0: 자, 이제 노래 하나 듣고 네. 여러분도 함께 예, 저도 이 정도 하니까 네. 여러분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1: 투어스의 마음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
0: 뭐 마음대로 뛰지 말란 얘기예요, 뭐요?
1: 모르겠어요. 한번 네. 들어보시죠.
0: 들어봐야겠네.
1: 예.

0: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본격적인 퇴근 시간대를 앞두고 도로가 분주합니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론 사고와 고장난 차 소식도 있는데요. 일산 쪽 강정북로 청담대교 부근 1차로 사고 여파 뒤쪽으로 막고 있고 이후 동호대교부터 원효대교 부근 1차로 고장난 차 처리 구간 지나 가양대교 쪽으로 내내 더딥니다. 반대 구리 방향 원효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 작업 정체도 꾸준하고요. 올림픽대로 이용하신다면 공항 쪽 잠실에서 여의 하류 또 양화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반대 잠실 방향은 노량진 수해시장부터 청담대교까지 내내 더딥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방향 군자교에서 상계교 쪽으로 정체가 늘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1: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2: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1: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2: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 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4: 가산 디지털 단지
5: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3: 마리오 아울렛.
6: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7: 기프트.
6: 판촉물 최저가 보장
7: 세종.
6: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7: 세종.
6: 판촉물
7: 굿즈는
6: 세종

0: 네, KBS 쿨 FM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3부가 시작됐습니다.
1: 네, 3부 첫 곡은 바로 시크릿의 샤이보이였습니다.
0: 네.
1: 샤이보이. 우리 시크릿이 뭐예요? 우리 가비씨.
0: 오늘 왔다 갔죠?
1: 예, 가비씨 앞에 왔다 갔어요.
0: 그렇습니다.
1: 예, 우리 앞에 잠깐 만났고 3인조로 또 개편을 해서 다시 또 컴백을
0: 네,
1: 했죠.
0: 네.
1: 예, 그렇습니다.
0: 잘하십시오 또.
1: 예, 저희가 항상 네. 응원하겠습니다. 시크릿. 네. 자, 우리 또 여러분들 오답을 보겠습니다.
0: 예.
1: 최소민님께서 윤정수 오이보이.
0: 오이보이.
1: 오이보이. 살구보이죠 사실.
0: 네. 오이보이죠.
1: 오이보이 살구보이.
0: 예. 오살보이.
1: 예. 오살이요.
0: 오살.
1: 예.
0: 윤보살.
1: 예.
0: 윤오살.
1: 윤오살.
0: 네.
1: 예. 권현진님 마마보이 우리 남편 김서방.
0: 네.
1: 김태우님 샤인머스켓 농사짓는 보이 힘들어요.
0: 샤인머스켓 짓으세요 김태우님. 네. 기대하겠습니다.
1: 황중기님 샤이 청취자.
0: 똑바로 좀 얘기하자.
1: 왜요?
0: 김태훈 씨 기대할게요.
1: 뭘 기대해요?
0: 샤인머스켓 재배하신다잖아.
1: 예, 재배하면 왜 뭘 기대해요?
0: 아, 뭐 또 이렇게 우리한테 또.
1: 에이, 그러지 마세요.
0: 알겠습니다.
1: 예. 자, 황중기님 샤이 청취자.
0: 네?
1: 이은경님 우리 남편 샤시 보이.
0: 왜요?
1: 샤시 가게 장남이에요.
0: 또 장남이야?
1: 예.
0: 또 차남이 있어요? 자, 누구에게 과연 물려주실까요?
1: 예. 황만웅님 긍디견디 더운데 욕보이
0: 욕보네.
1: 송영진님 견디긍디 모두 사위보이. 0511님 오 베이비 샴푸 샴푸 샴푸바 사장님 대박 터지세요. 손원웅님 샤이 좋아 샤이 좋아. 내가 여기까지 살려드립니다.
0: 그게 중독적이야.
1: 정선영님 완벽하지 않아도 날 웃겨주는 두 남자 견디긍디.
0: 네.
1: 김동학님 나는 동안이라 어려보이. 어려보이. 자, 이 중에서 어떤 분께?
0: 이은경 씨. 예.
1: 예, 우리 남편 샤시보이.
0: 네.
1: 저는 샤인머스켓.

0: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1위님도 지금 김포 북부에는 폭우가 내린다고 하고.
1: 그렇죠, 이 정도는 폭우급이겠네요.
0: 예, 우리 박경민님 거제는 새벽부터 비 왔다 그러고. 네. 1740님은 또 하나면 또 화창하다 그러고.
2: 네.
0: 또 이미영님도 비가 와요. 안성은 해가 쨍쨍인데 신기해요라고.
1: 비가 많이 와요 심지어.
0: 지금 네. 서로 지금 다 다른.
2: 네, 다르잖아요. 네.
0: 어떻게 된 겁니까?
2: 지금 서울과
1: 잠깐만.
2: 함께.
1: 표현이.
0: 왜요?
1: 얘가 비를 쐈니? 어떻게 된 겁니까? 비가 이렇게 오고 뭐.
0: 기상 캐스터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을.
1: 어떻게 되는 겁니까?
2: 네, 감사합니다. 네. 부드럽게 물어봐 주셔서. 예. 네,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에 지금 요란하게 내리고 있는 비 이건 소나기입니다. 지금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가 내리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오는 곳도 있고 안 오는 곳도 있고요. 거제에는 오늘 장맛비가 아침부터 계속 어제부터죠 내리고 있어요. 예.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어제부터 네. 장마가 시작됐고요.
0: 네.
2: 이 장마 전선에 동반된 비구름이 충청도까지 올라오면서 중부지방도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0: 네네.
2: 그런데 이 장마비는 지금은 울산과 부산 남해안 쪽에 지금 내리고 있고요. 다시 정체 전선이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서 내일은 비가 잠시 그쳤다가 모레 다시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말 동안 남부지방에 장마비가 내리고요.
0: 네?
2: 다음 주 월요일부터 네? 서울 등 전국에 장맛비가 올 예정이에요.
0: 월요일부터. 네.
1: 야, 서울도 군데군데가 너무 달라요.
2: 그렇죠. 네. 소나기여서 그래요.
0: 예.
1: 강동구는 화창하다고. 그러니까 암사동, 천호동 쪽은 화창하고
0: 예.
1: 회기동, 우리 회기파바가 또 네네. 연락이 왔어요. 회기동은 맑은데 그러나 여의도는 바람도 세게 불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무섭습니다.
2: 내일도 이렇게 소나기가 전국 곳곳에 내리니까 내일도 우산 챙겨서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0: 항상 가방 안에 조그만 우산을 하나 갖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네요.
2: 네.
0: 예.
1: 우산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순실 씨가 예. 부탁합니다. 잃어버린 우산. 안개비가 하얗게.
0: 잘 모르시는 분이야. 그 가져오지 마시고요. 장마가 언제까지 해요?
1: 우산이 없어.
2: 장마가
0: 예상.
2: 원래 예상대로라면 한 달 정도 지속이 되는데
0: 한 달이요?
2: 그런데 과거 기록을 보면은 15일 만에 끝났을 때도 있고요.
0: 네.
2: 길게는 막 39일까지
0: 그러니까요.
2: 이어진 적도 있어요.
0: 최근에도 그랬어요. 네, 재작년인가도 엄청 길었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올해 장마는 어떻게 될지 기간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네. 근데 지금 장마가 늦게 시작됐잖아요.
0: 네.
2: 이 장마 전선이 아래쪽에서 열기를 많이 머금고 네. 올라왔기 때문에 집중호우의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비가 한 번에 내릴 때 엄청 강하게 내릴 수 있어서
1: 그러겠어요.
2: 조심하셔야
0: 네.
2: 돼요.
0: 네. 비 피해를 좀 많이 대비를 좀 해야겠네요.
1: 그 내방역 사거리 우리 집 근처입니다. 보라 씨가 보내줬는데 비 안 온대요.
2: 네.
0: 그쪽
1: 제 F가 지금 귀가하고 있는데
0: 예.
1: 문자를 보내봐야겠네요.
0: 성북구 쪽에 사시는 분들도 비 오는지 안 오는지 알려주십시오. 저는 약속이 있어가지고
1: 예. 네 약속 때문에 알려드리고 정말 방송을 이런 것이 전파를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는 아주 잘못된 예의 하나다.
0: 아니 본인이야말로 내 방 사거리를 굳이 직접 일러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본인 집 앞에.
2: 그런데 맞아요. 뭐 소나기는 짧게는 10분 안팎에서 한두 시간 내에는 다 끝나니까.

0: 제 얼굴을 손가락으로 다들 두들겨 보겠습니까?
1: 커서 좋네.
0: 머리통부터 시작해서 얼굴 밤에.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자꾸 질문하고 물어보고 말 걸고 그러나? 수박처럼.
2: 참외는 우리나라밖에 없나요?
1: 글쎄요.
0: 메론 외국은 메론.
2: 네, 메론. 뭐 참외 수박도 잘 없잖아요. 워터멜론 이런 것도 잘 없고.
1: 어?
2: 참외. 참외는 영어로 뭘까요? 난 몰라요. 뭘까?
0: 무슨 메론? 머스크? 뭐야? 어? 머스크는 저거죠?
2: 일론 머스크요.
0: 일론. 전기차죠. 예.
2: 전기차는 아니에요. 사람 코리안 이름인데.
1: 코리안 멜론.
2: 코리안 멜론이요. 참외가
1: 진짜
2: 진짜로.
1: 우리나라에만 있나?
2: 우리나라에만 있나 봐 진짜. 어디 딴 데 가서 참외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1: 그렇네요. 예. 네, 네.
2: 맛있어. 참외는 참 맛있는
1: 정말 맛있어요.
2: 과일이에요.
1: 아, 그러면 네. 그 참외 드실 때 속을 파내고 드시나요? 같이 드시나요?
2: 같이 먹어야 돼요.
1: 그렇죠. 같이 네. 먹어야죠.
2: 같이 먹어야 맛있죠.
0: 저는 무조건 파서 먹습니다.
1: 어, 정말요?
0: 예. 씨는 한 톨도 안 먹습니다.
2: 그래요? 그러면 달지가 않잖아요.
1: 그 부분이 달고 맛있는.
0: 그러니까 그래서 살이 찌는 게 희한하다는 거예요.
1: 아...
2: 형. 예? 형은 참외만 먹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0: 참외하겠습니다.
2: 참외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윤정수 씨고요. 예,
0: 악어의 눈물 이후에 예. 최고죠. 참외의 눈물.
2: 예. 자, 다음 분이요.
1: 네, 김선아님께서도 오늘 마음날씨 맑음이라고 하셨어요. 월말 부부인데요. 한 달 반 만에 남편이 휴가를 와서 집에 햇살이 떴어요. 오. 아빠 왔다고 신난 아이 모습에 저까지 덩달아 웃음이 나고 오랜만에 마주한 남편 얼굴을 보니 저도 행복해요. 떨어져 살다 보면 서로의 소중함이 느껴져요.

0: 아, 그럼 뭐 또 살아야 되니까 또, 네. 또 생업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하시는 걸 텐데. 아, 좋습니다.
1: 저희 네. 집도 어릴 때 아빠가 그 지방에서 일 지방 지점 이렇게 내려가셔서 일하셔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날은 정말 진수성찬처럼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좋고 아빠 오면은 아빠랑 같이
2: 아빠 오면 잔치네.
1: 네, 잔치고 야. 아빠도 이제 오랜만에 왔으니까 저 장난감도 사주고 이러느라 같이 놀아주고 하니까 그때 정말 좋았거든요. 네.
0: 그래 맞아. 그러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은 안 좋지만 같이 붙어 있고 싶지만 떨어졌을 때 느끼는 또 감정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확실히 네. 또
2: 그렇죠.
0: 예, 좋게 생각하면 또 좋은 맞아요, 것들이 많아요. 맞아요. 예, 그래요, 예. 맞아요.
2: 저도 엄마가 장사하러 갔다 딱 돌아올 때,
0: 그때
2: 그 초코, 그 막 사온다고. 왜 입에 안 물고 막 한 손에 하나씩 막 다 녹는데 막 잡고 막.
0: 자. 우리 종신보험 이종신 씨.
1: 네, 이종신 예. 님께서는요.
0: 아, 종신보험 이종신 씨.
2: 면허는
0: 예.
2: 면허는 뭐예요, 이분은?
0: 종신면허.
2: 이종무통이죠.
0: 아, 이종무통.

0: 그래서 이종신 씨는요?
1: 그러네, 갱신이군요.
0: 아, 근데 우리가 좀 장난칠 게 아니에요.
2: 네, 네. 지금 종신님의 마음은 칼바람이 쌩쌩 분다고 합니다.
0: 왜요? 왜요? 장난치지 마.
2: 아내랑 싸워서 밥도 못 얻어먹고 있어요. 아이고. 아내 눈치 보며 화해 타이밍 보고 있는데 찬바람이 쌩쌩 부네요. 언제쯤 아내 얼굴이 화창해질까요?
1: 아이고, 저희가 뭐. 음악이 나오네요. 저희가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0: 계속 애교 떨어야지 방법이 있겠나요?
1: 4부에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예.
0: 내일 할까 이거는? 아, 그것도.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뾰로로로롱
3: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4: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야광장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5: Yes, I will.
6: 보고 싶은 얼굴

0: 여기서는요 이 코너 시작해봐야 됩니다. 쪽지 상담소 오픈.
1: 쪽지가 도착했습니다. 빨리 확인해주세요.
0: 네, 이 코너는 어떤 코너죠?
2: 네, 일상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고민을 보내주세요. 미라클 여러분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요. 고민을 싹 씻어내시라고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또 고민 사연을 듣고 현명한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문자 샵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고민 사연 이제 바로 만나볼 건데요. 소진 씨께서 소개해 주시죠.
2: 덜덜덜님의 고민입니다. 세 분은 혹시 다리 안 떠시나요? 의자에 앉아 있으면 저도 모르게 다리를 떨고 있어요. 보기에 안 좋아서 안 고치고 좋지. 싶은데 한번 습관이 되니까 교정하기가 쉽지 않네요. 다들 안 좋은 습관

0: 근데 네. 어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얘기했어요.
1: 맞아요. 저도 예. 들었어요. 혈액순환 뭐 좋다고. 네.
2: 그렇다고 놔둘 수는 없는 것 같고.
0: 그렇지. 이제 뭐 사람들이 있을 때나 이럴 때는 사실은 좀 뭐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도 뭐 할 수 없으니까. 네. 뭐 그러니까 좀.
1: 그래서 이혜원님께서 모래주머니라도 달아두세요. 폴뜨기님은 다리를 의자에 묶어놓으세요.
0: 그건 너무 힘들어요.
2: 다리. 예. 의자를 갖고 올 것 같은데 달달달달하면서 예. 저 같으면 의자를 갖고 올 것 같아요. 달달딱딱딱딱딱. 예. 근데 이제 기다릴 수는 있겠지. 시끄러우니까 어이, 놀랄 수는 있겠죠.
1: 네. 네. 각자.

0: 께서도 견디의 습관 예. 틈만 나면 노래 부르기 보내주셨어요.
1: 그렇다면 고칠게.
2: 이거 비아냥되는 거예요. 알죠, 원욱 씨.
1: 아이, 비신 비아냥이라뇨.
2: 근데 345님 그 손톱 주변 거스름이를 뜯어도 피나도 계속 뜯는다.
0: 어, 너무 아픈데.
2: 이게 그 즐기더라고
0: 돼요.
2: 그분들이.
0: 조심하셔야 돼요.
2: 딱 하다가 아픈지만 딱 뜯어지는 그 짜릿.
0: 너무 따가운데.
1: 안돼. 네. 피나면 아유 아파요. 예. 홍정원이 소파에 앉을 때 자꾸 눕는 습관 있어요. 이거는 습관이 아니라 원래 그러는 거 아니에요?
2: 소파죠.
1: 소파는 누우라고 있는 거지 앉으라고
0: 그렇죠,
1: 있는 게 아닙니다.
0: 그렇죠, 맞아요.
1: 예, 그건 확실합니다.
2: 됐어.
1: 자, 아니 진짜로 네. 소파에서도 팔걸이 같은 것도 네. 보면 이게 눕기 편한 높이라고 하면서 광고를 엄청 해요. 제가 소파를 하나 사려고 계속 봤었거든요. 네. 이렇게 누워서도 뭐 이런 거 아니면 앞으로 네.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뭐. 그냥 TV 보다가도 누워서 이렇게 결국에는 누워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맞아요, 맞아요.
1: 누우라고 만드는 그렇죠. 거예요. 예.
2: 그 이제 내용들이 자꾸 섞여서 오는데 이제 다리 떠는 것에 관한 건 불치병이냐 과간 숙취인데 금방 생각난 게 그

0: 아프다.
1: 네.
0: 아프다.
2: 회사 잘릴 것 같다. 그냥 1년치 봉급 줄 테니 나가.
0: 아니, 왜냐면 저도 이제 뭐 이런 거 이렇게 친구들이랑 뭐 만날 때 뭐 모임이 있어. 근데 매번 모이자 그러는데 제가 잘 나가. 출장률이 좋거든요. 저는 네. 나가고 또 집에 잘 안 가고 제일 늦게까지 있고 이러니까 잘 뭐 와라 와라 하는데 가만 힘들거든요. 내 몸이 사실은.
1: 네.
0: 그럴 때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예전에는

0: 크기가 지름 60m예요. 축구장의 3분의 1 정도 크기고요. 이곳에는 바닥 분수, 안개 분수, 터널 분수, 폭포 분수 등 다양한 분수로 조성되어 있어서 재미있게 분수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분수 깊이는 어른 발목 정도지만 위에서 물이 콸콸콸 떨어지는 폭포 분수가 있어서 여기서는 시원하게 물 맞기도 가능합니다. 광교 호수공원의 바닥 분수는 한여름인 7월 4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월요일과 비 오는 날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가동이 되고요. 바닥 분수 주변에 뜨거운 볕을 가려줄 대형 파라솔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바닥 분수가 운영되는 기간에는 분수 주변으로 돗자리나 원터치 텐트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바닥 분수가 지금 사진을 보시면요. 호수 바로 옆에 만들어져 있고요. 저기 하얀 부분이 호수거든요. 신기하게 호수 수면보다 3m 낮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바닥 분수 옆으로 호수물이 더 높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비한 풍경은 분수 근처에 있는 전망대에 오르면 감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좋습니다.
2: 놀러 가기 너무 좋겠다. 네. 네. 저 광교 호수라는 거죠, 저기?
0: 네, 맞아요.
1: 광교 호수. 네. 그리고 여의도는요?
0: 네, 지금 KBS에서 가까운 여의도 한강공원의 물빛 광장도 축구장 3분의 1 정도 크기예요.
2: 저기 봤어.
1: 저 봤었어.
0: 7월과 8월에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문을 여는데요. 월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은 휴무입니다. 최대 수심은 15cm로 어린이의 종아리 정도 깊이고요. 물빛 광장의 좋은 점은 임시 탈의실과 함께 응급처치 운영본부도 있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의도 공원에는 그늘막 설치 허용구역이 따로 있어서 물빛 광장 주변에는 그늘막 설치가 안 되고요. 대신 공원에서 마련해둔 커다란 차광막이 물놀이터 바로 옆에 있어서 이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 한 곳 더 있는데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서울숲 바닥 분수는 한여름에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동이 되는데 역시 월요일과 비 오는 날은 휴무예요. 이곳은 수심이 없는 평탄한 바닥 분수여서 분수가 가동될 때 분수 사이를 뛰어다니며 노는 곳이고요. 바닥 분수의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이 분수 근처에 작은 모래 놀이터도 있고요. 곤충식물원과 나비정원도 운영되고 있어서 어린 미키즈들과 함께 가기에 좋은 곳이에요. 네. 또 서울숲에서 10월 27일까지 국제 정원 박람회도 열리니까요. 함께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네. 우리 황수진님께서 홍성댁인데 진짜 좋아요. 그 대신 그늘이 없어서 천막이나 양산 필수야 하고 네. 홍성에 또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네.
2: 밤에는 예. 조명이 진짜 이쁘다는 얘기까지 남기셨고요.
1: 그렇습니다.
2: 네, 우리 봉수 씨는 부모님이 광교 사는데 와 가봐야겠군요.
0: 부모님과 함께 가보세요.
2: 애들 있으면 부모님 모시고 가는 것보다는 애들 모시고 가는
0: 그런데
2: 게.
0: 그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도 부모님들도 자식들하고 그러니까 네. 어릴 때는 물놀이 자주들 네. 가시지만 크고 나면 물놀이 하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 그렇죠. 많잖아요. 네. 이렇게 분수에서 즐기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1: 정동성님께서 네. 광교 호수공원 무료고요. 주차비는 있어요. 그리고 자기 분수를 알아야죠라고. 예, 자기 동네 분수를 알아는 얘기죠. 예, 자기 동네 분수들 잘 알아시기 바라겠고, 자 이제 우리 소진 씨 가셔야 될 시간이에요.
0: 네.
1: 귀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세요.
2: 네. 네, 안녕하세요.
3: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4: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3: 이재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재너두.
5: 배차할 땐 어디로?
6: 사진으로 올카.
5: 배차할 땐 어디로?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드라마 보다가 이런 데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도도한 여자 주인공에게 남자 주인공이 그러잖아요. 나 이렇게 대한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첫사랑, 첫 손님, 첫 스승. 첫 경험만큼 강렬한 순간이 또 있을까요? 나도 누군가에게 첫 기억으로 오래 간직될 수도 있겠다 생각해보면 어느 한 사람도 허투루 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2026년 7월의 첫날입니다. 라디오에서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듣는 분들도 계시겠죠?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휴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첫 출근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네요. 근데 올해 쉬긴 했지만 전에도 일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실력 어디 안 가요. 괜찮아요. 내일부터는 오늘보다 덜 긴장하고 덜 긴장하고 덜 긴장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지는 거죠. 뭐 오늘 첫 출근 수고하셨어요. 2126 사연 소개해드린 세 분에게 편의점에서 쓰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80s Wave였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9331, 저 오늘 박사 논문 방어식 마쳤습니다. 2년 반 정도 붙들고 씨름했는데 좋은 결과 얻어서 감사해요. 초콜릿, 커피, 그리고 사랑하기 좋은 날 덕분입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아, 진짜 같이 축하해 주세요. 진짜 힘든... 너무너무 걱정하던 그 순간을 잘 넘기신 거거든요. 이제 디펜스라고 하죠. 이제 방어식.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심사 교수님들이 쫙 이제 진짜 방어하게 만들거든요. 막 공격을 막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교수님들이 볼 때 학위 논문이 얼마나 허점이 많이 보이겠어요. 쓰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쓴다 할지라도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확히 보이잖아요. 아픈 데를 꼭 그렇게 찌르십니다. 진짜로. 우리 지도 교수님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위험이 숨어있는 밀폐공간, 맨홀, 돈사분뇨 저장조, 집수조 등의 안전조치 없이 들어가면 산소 부족이나 유해가스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밀폐공간

0: 주식사망 위험공간입니다.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사람들이 노래하는 산으로 가자
4: 준비되셨나요? 오늘도 함께 산으로 갈 준비 말이에요
5: 방송이 좀 산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4: 다들 그럼 오늘도 산 정상에서 만나
5: 윤정수
4: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2: 산면이 즐거운 산으로 가자
6: 요즘은 좀 그런 얘기도 좀 돌긴 하더라고요
7: 네네
6: 제 컨디션이 코스피 지수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7: 네 거의 뭐 3전 하이니까
6: 왜냐면 이제 대한민국 자체 에너지를 좀 주다 보니까
8: 제가 볼 땐 조만간 미장까지도
6: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빵 맛은 조정식이 어느 정도 좌지우지한다고.
7: 저도 모르겠어요.
6: 정식이가 라디오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대한민국의 빵 테이스트가 약간 좀 떨어진다고 그러던데.
9: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함께해요. 조정식의 FM 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갖고 민주진영 단합과 국민통합 필요성에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내란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하고 김종욱 전 해경청장 등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400억 달러를 돌파했고 무역수지 흑자는 3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대한

0: 대학교 1학년 나는 문턱이 닳도록 도서관을 다녔다. 학구열이 넘쳐서가 아니었다. 이유는 오직 하나, 내가 좋아하는 혜영 누나 때문이었다. 혜영 누나가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니까 누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야 했다. 누나의 동선을 살피고 복도에서, 휴게실에서, 아니면 계단에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연출하기 위해 캔커피를 들고 어색한 연기를 했다. 누나 안녕하세요. 이거 캔커피인데 드실래요? 누나 점심 먹으러 안 가세요? 저도 마침 배고팠는데 같이 갈까요? 누나의 반응은 어정쩡했지만 나의 짝사랑은 깊어만 갔다. 태어나 누굴 좋아해 본 것도 처음, 푹 빠진 것도 처음이었다.
1: 오늘도 혜영이 따라다니네.
0: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가 됐을 만큼 늘 누나 주변을 맴돌았고 여러 자리를 마련해서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냐고? 진정한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알 거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런 걸 챙길 여력이 없다는 걸. 날이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도서관에서 나온 누나를 역까지 데려다 줬다. 처음엔 괜찮다고 손살에 치던 누나는 점차 익숙해졌고 우린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나의 열렬한 애정 공세에 누나가 결국 내 마음을 받아주었다. 하지만 그 후로 외로운 사랑은 계속됐다. 나름 특별한 관계가 되었지만 나는 속이 허했다. 같이 있어 좋긴 했지만 내가 누나를 좋아하는 것만큼 누나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느낄 때마다 마음에 구멍이 난 것 같았다.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자 놀랍게도 우리 관계가 조금씩 달라졌다. 촌스럽던 내가 어느덧 꿈일 줄도 알게 됐고 주변 여자애들에게 고백을 받기도 하고 인기가 좀 생겼는데 누나가 그걸 신경 쓰는 게 아닌가. 늘 조급하고 허둥대던 모습이 사라지고 한결 편안해지니까 그제야 누나도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기 시작했던 것 같다. 이런 날이 오다니 싶을 만큼 누나가 나를 먼저 찾았고 궁금해했다. 오히려 마음이 커진 쪽은 혜영 누나였다.
1: 어디야? 잠깐 볼 수 있어? 너 왜 연락 안 해?
0: 내가 겪었던 쓸쓸함을 누나가 나 때문에 느낀다고 했다. 한때는 내가 누나를 따라다녔고 또 한때는 누나가 날 붙잡았다. 마음의 시소는 오르락 내리락하며 자리를 바꿨다.

0: 바랍니다. 딸도 지금 연하 만나던데 은근 신경 쓰인다고 그러더라고요.
1: 그쵸 그쵸.
0: 연하 신경 쓰이는 거 있죠. 아유 뭔지 알죠 알죠. 0913 혼자 했던 사랑이 온전한 사랑으로 멋있네요. 끝사랑까지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화이팅 받으신 분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전유석 씨가 오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후기는 이렇습니다. 캠퍼스 커플 CC였던 우리의 연애일기였습니다. 늘 저만 누나를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고 불안해하다가 누나가 진심으로 절 좋아해준다고 느꼈을 때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혜영 누나는 저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 되었네요. 10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누난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진짜 끝까지 연하답게 전유석 씨 마무리하셨네요.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세요. 방송에 소개된 분에게는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월간 베스트 사연으로 뽑힌 한 분에게는 호텔 숙박권 그리고 그 밖에 푸짐한 선물을 챙겨드립니다. 오션 모던 월스.

0: 팩트 슬립.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피곤한 아침 출근길에는 좌준커 좌디가 보내준 커피와 함께 하시죠.
2: 지친 퇴근길에는 금이라떼가 있습니다.
1: 여러분의 출근길은 이현우의 음악 앨범이,
2: 퇴근길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가 함께 할게요.

다이나믹 듀오의 어머니의 된장국에다가 이거 조림이나 구이 있잖아요. 땀 반찬 뭐가 필요 있어? 이거면 그냥 어휴. 신랑이 출장 가서 3주 동안 혼자 육아해야 해요. 맛있는 이거에 어머니의 된장국 먹고 싶어요. 아, 진짜 156 진짜 제가라도 해드리고 싶네요. 혼자서 얼마나 고생하실까. 에, 이거에다가 그냥 어머니 된장국 드실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156 김송천 씨. 아, 이거 저는 엊그제 감자와 양파를 밑에 깔고 조림해 먹었어요. 그쵸, 깔아줘야죠. 감자에 양파. 아휴. 김송현 씨 자랑하셨고요. 김진숙 씨, 저 8월에 제주도 가는데요. 이거 구이랑 이거 조림 반드시 먹고 올 예정이에요. 제주 이거 답이죠. 아흥, 군침 돌아요.

아유, 할머니의 그 솜씨 얘기해 주셨고요. 9237 친구들과 국립극장부터 남산 산책길을 쭉 걸어 남대문 시장까지 가서 이거 조림에 막걸리 한잔 했던 그때가 생각나는 날씨네요. 이거 튀김도 어찌나 맛나던지. 아, 부러운 요소가 한둘이 아니네요. 일단 국립극장부터 남산을 산책길 거 진짜 예쁘거든요. 가을에 작년 가을에

거든요. 정말 밥도둑이 따로 없더라니까요. 침 나와요. 야, 젓갈 얘기 해주셨고요. 이소연 씨, 갈치. 우리 집은 비싸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에 오시는 날에.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뾰로로로롱
3: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4: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야광장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5: Yes, I will.
6: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내일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다음 주에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평일 밤 12시 홍주연의 스테이

7월 1일 수요일 박영실 씨의 보통 날. 나는 시력이 나쁜 편이다. 고도 근시 때문에 평생 고생했는데 작년부터는 노안까지 와서 책 읽기가 쉽지 않아졌다. 매주 한 번씩 도서관에 가고 읽고 싶은 책 한두 권 빌려오고 그걸 천천히 읽는 게 나름의 루틴이자 취미였는데 눈이 아파 더는 힘들어졌다는 사실이 속상하고 억울했다. 그러다가 문득 아이 어렸을 때가 생각났다. 영어 동화책을 들려주려고 애용했던 오디오북, 그게 있었지. 나는 당장 앱을 설치했다. 그리고 평소 좋아하는 작가님의 작품을 내려받았다. 인기가 많아서 도서관에서는

새로운 행복인 것 같다. 앞으로는 짬 날 때마다 귀로 듣는 독서를 많이 하려고 한다. 눈은

봤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정도의 체감이었는데, 어느 출판사, 어느 책이에요? 이야, 진짜 땀 흘리신 만큼 보람 있기를 바랍니다. 영양제 선물 보내드릴게요. 0730. 아이 시험 기간이라 집이 독서실 모드예요. 3260. 이제 하루만 참으면 돼요. 사랑하기 좋은 날도 조용히 혼자 듣고 있어요. 학생들 더운 날 공부하고 시험 보느라 고생인데 최선을 다하길 바라고 학부모님들도 조금만 더 견디시죠. 진짜요? 하루만 참으면 돼요? 내일이면 끝나요? 어휴, 고생하셨어요. 영양제 선물 3260 이분도 보내드릴게요. 델리 스파이스. 차우차우.

아는 데가 없어요. 진짜 꽉 끼웠다는 표현이 제일 정확한데, 근데 이 표정은 뭐죠? 와, 왜 고양이들 이렇게 행복할 때 눈 감고 갸름거리는 거 뭔지 아시죠? 얘가 눈을 감고 이 행복을 만끽하고 있어요. 와, 이게 진짜 필요했나 보다. 아니, 집사도 아니신데 어떻게 길냥이한테 또 이렇게 잘해주셨어요. 아우, 진짜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네일 케어도 잘하셨다. 아니, 본인 손가락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고양이 쓰다듬

정석, 은하수, 간장, 기장, 귀장 세트.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 방탄조끼, 아기띠. 말랑달콤, 고소한 시즈너리. 단감 너츠 앤 단감 말랭이.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 크루즈 승선권. 황태된장 명인 김민지 황태된장, 된장 세트. 탄력 보습 집중 케어 카키자, 프레스티지 콜라겐 마스크팩. 여행을 총정리한 에이든, 국내 여행 가이드북.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 루틴 리아좀, 엑소좀 뷰티 디바이스. 서울우유,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맹문동 농축액.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계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0: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는 기억력뿐 아니라 판단력에도 영향을 미쳐 금융사기나 재산상 피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본인의 뜻에 따라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지기능 저하로 재산관리가 걱정되시는 분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1: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2: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세차게 내리던 소나기는 일부 소강상태지만 내일 새벽과 오전 시간에도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소나기 소식 들어있습니다. 특히 인천과 경기 북부에는 더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내일도 휴대하기 편한 우산을 챙겨 나오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비가 그치며 극심한 퇴근 정체는 해소됐지만 평소에 비해 늦게까지 정체가 남아있는 편인데요. 먼저 일산 쪽 강변북로 한강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는 35분가량, 같은 방향 올림픽대로도 한남대교부터 가양대교 쪽으로 50분이 넘게 걸리고 있고요. 노들로는 성산대교 방향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양화대교

카드를 직접 만들어 볼까요? 먼저 흰 종이를 반으로 접어요. 바깥에 예쁜 그림을 그리고 안쪽에는 하고 싶은 말을 적으면 되죠.

2026년이라는 시간 한 장. 어느새 절반이 접혔습니다. 남은 여백에 무엇이든 적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싶으신가요? 7월 1일 수요일 볼륨을 높여요. 저는 오마이걸 효정입니다.

볼륨을 높여요. 개콧 피처링 딘의 하프문으로 시작했고요. 저는 볼륨의 정디 효정입니다. 이제 상반기가 어제로부터 끝났고요. 오늘부터 이제 하반기입니다. 띠로리. 아, 근데 하반기는 진짜 어떻게 보내야 하나? 오늘부터 차근차근 생각해보죠, 뭐. 하고 싶은 것도 하나는 하고, 그리고 이루고 싶은 것도 하나는 이루고. 윤희수님, 다이어트 성공하자! 라고 해주셨습니다. 다이어트가 가장 어려운 숙제 같아요, 정말. 그 습관 자체를 바꿔야 되게 이제 오래오래 이제 날씬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잠깐의 다이어트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잠깐의 다이어트는 뭐 하려고만 하는데 금방 또 다시 돌아오니까. 4586님은 남은 시간에 한자 한자 정성

0: 네,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저희가 선물 챙겨드릴게요. 건강 챙기시고 꼭 출산까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님, 이번 주말 꼬맹이 셋 데리고 캠핑 갈 건데요. 어이구,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이네요. 제발 주말에 비 오지 않기를 해주셨는데 이미 예약을 했나 보다, 사이트를.

드디어 먹는 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거요, 색깔을 알려드리면 너무 쉬울 것 같아가지고 일단 먼저 한입 베어문 것부터 시작할게요. 이게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빵으로 너무 가둬두지 마세요. 네? 지금 소리 들어갑니다. 이거는 되게 달고요. 겉에가 되게 약간 바삭바삭하면서 맛있다. 약간 설탕 같지 않아요? 약간 느낌? 저의 힌트는, 아, 이거 힌트 어렵다. 너무 쉽게 내고 싶진 않고, 이거는 뭔가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뭐가 껴있는 형태입니다. 그것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먹은 건 무엇일까요? 정답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듣고 올게요. 언니스의 맞지?

마카롱 한창 드신 분들은 바로 아실 거고 진짜 제가 너무 소름 돋아서 살짝 남겨뒀거든요. 최현일님, 이거 마카롱입니다. 뚱카롱 아니고 크기 아주 적당한 그냥 마카롱일 거예요. 왠지 필링이 딸기일 듯. 딸기 마카롱스. 원일님, 알고 보니까 지금 이거 카 어떻게, 이거 뭐야, 이름 바꾼 거 아니야 매니저님이? 원일님 진짜 대박 맞추셨어요. 진짜 맞자랄, 완전 맞자랄. 1326님 그리고 최연인님 포함해서요 총 10분께 마카롱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홈페이지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진짜 너무 재밌다. 헤이즈의 널 너무 모르고 듣고요. 2부 오늘의 일기예보로 돌아올게요.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1: 격리나라.
2: 처음엔 이게 뭐지? 싶으셨죠?
3: 분명 이상했는데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방송.
2: 우리는 바로 윤정수
3: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4: 여러분, 간절히 비를 기다려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 비, 내 말은 우리의 일상을 촉촉히 적셔줄 그 비. 그 비는 바로
5: 저 개비예요. 매일 오후 2시 가비의 슈퍼 라디오 KBS 쿨 FM에 가비거리 내려와. Let's go.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우리 가족의 옥수수 취향은 서로 나뉜다. 그래서 요맘때 나오는 노란 초당 옥수수와 찰옥수수 두 가지를 삶고 찍어 나서야 주방에서 벗어났다. 요즘 덥고 피곤해서 되도록 주방 일은 피하고 싶지만 식구들을 위해 옥수수를 삶는 일은 그리 힘들지도 않고 왠지 행복한 느낌이 든다. 온 집안에 구수한 옥수수 향이 퍼지니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풍경이 있다. 어릴 적 마당 한쪽 평상에 옹기종기 둘러앉아 옥수수를 먹던 우리 가족. 밤하늘엔 별이 쏟아질 듯 가득했었지. 사남매를 키우느라 고생하신 엄마,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계실 아버지가 문득 그리워지는 저녁이다.

오늘의 일기예보에 이어서 B2B의 그리워하다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7137님의 사연이었어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거 두 개를 다 삶으신 거예요? 나는 무슨 검색해서 나오는 옥수수인 줄 알았어. 너무 때깔이 좋아가지고. 근데 확실히 초당 옥수수가 색이 너무 예쁘다. 이거는 진짜 색으로는 압도가 확실히 되고요. 저는 최근에 초당 옥수수를 사가지고 제가 직접 삶아서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삶는 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더라고요. 초당 옥수수는 그냥 5분 정도를 삶고 소금을 조금 넣고 삶고 그 다음에 한 2분 정도 뜸들이고 먹으면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찰옥수수는 조금 더 쪄야 되지 않나? 그쵸? 한 15분 이상 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급할 때는 초당 옥수수 먹고 좀 여유 있을 때는 찰옥수수 먹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재민님, 저는 찰옥수수파예요. 정재는요? 굳이 고르자면 찰옥수수? 근데 뉴스가를 잔뜩 넣은 저희 할머니는 항상 옥수수 삶을 때

그래서 되게 배가 엄청 부르진 않는데 찰옥수수는 또 하나만 먹어도 좀 배가 부르기는 하니까 약간 간식으로 먹기엔 초당 옥수수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9263님, 지하철역에 옥수수 파는데 하나 사야지 라고 보내주셨네요. 진짜 못 참죠. 시장 갈 때 냄새. 범계역에 학교 다니고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놀다가 범계역 가면은 범계역 4번 출구인가? 어느 출구 앞에 옥수수를 파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냄새 때문에 저는 항상 한 번에 못 지나갔어요. 항상 집에 뭐 사가지고 가거나 친구들이랑 야 반쪽 나눠 먹을래 해가지고 세 개에 1,000원 막 그땐 이랬으니까 진짜 저렴했으니까 그거 사가지고 먹었던 그때가 또 생각나기는 하네요. 7237님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의 일기예보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요즘 나의 하루를 날씨로 표현해서 적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홈페이지에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오늘의 쩡픽 시작할게요. 블락비의 헐 준비했고요. 이 곡과 어울리는 노래를 여러분께서 추천해주세요. 블락비의 헐.

0: 8명이면 사실 진짜 걸그룹, 보이그룹 정도라서 이게 같이 모여서 이 시간에 있다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0316님도 아까 퇴근길에 차가 아주 가득했거든요. 제가 세어봤는데 8대가 같이 듣고 있었어요. 네? 그 지금 이제 집에 들어오신 거고 지금 소개되신 모든 분께 커피앤도넛 쿠폰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진돌 장들레님과 함께 할게요. 어플 콩으로 오시면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쇼리실라!

0: 맞아요. 저희 거예요?
1: 네.
0: 오!
1: 설마 제 것만 들고 하겠어요.
0: 감사해요. 2870님 쩡돌레 너무 보고 싶었어요. 환영합니다 해주셨는데 들레님은 네. 뭐 하셨어요? 저번 주에
2: 저는 계속 일을 하면서 짬짬이 이제 여행도 갔다 왔어요.
0: 들레님도요?
2: 네, 그래서 대전이랑 공주를 갔다 왔는데 총캉스 하고 왔습니다.
0: 총캉스 네. 아직 거기서 못 벗어나신 거 아니에요?
2: 그쵸. 아니, 옷이 조금
0: 귀여워. 네. 막 가마솥에다가 막 삼겹살 구워 먹고 그랬어요?
2: 아 그러진 않았어요.
0: 아 그러진 않고.
2: 근데 이제 계곡에 가가지고 물고기도 잡고 다슬기도 잡고 그랬어요.
0: 진짜 송사리?
2: 모르겠어요. 약간 되게 자그마한
0: 오 물고기도 잡고
2: 피라미라고 해야 될까요?
0: 피라미?
3: 피라미?
2: 피라미 아닌가?
3: 물고기 피라미?
2: 피라미 아닌가요?
0: 피라미인가?
2: 피자로 시작하는
0: 아 피라님 피라미 맞네 말.
2: 아 맞아요.
0: 저는 피라냐랑 헷갈렸어요. 제가 피라냐랑 헷갈렸어요.
1: 아 피라냐랑 헷갈렸어.
0: 아 여름 방학처럼 보내고 오셨다고 네, 합니다. 박광식님께서 어머 머리 파마하셨나봐요. 우리 진돌님 파마하신 것 같죠?
1: 아 저요?
0: 네 아닌가?
2: 파마하신 거 아니죠?
0: 아닌가? 파마하신 거 맞죠?
1: 저요? 아니요. 파마는 안 했고요.
0: 뭐, 제가 앞에 이렇게
1: 아 제가 머리가 원래 좀 곱슬인데 아. 비 오는 날이면은
2: 더 곱슬이
1: 더 꼬부라져요.
0: 어 자연으로 이렇게 에이. 돼요? 너무 예쁘다 근데.
1: 그래서 근데 곱슬 머리이신 분들은 이게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2: 맞아, 저도 곱슬이에요.
1: 네, 머리가 자꾸만 꼬부라지니까.
0: 그래요?
1: 근데 사람들은 막 돈 주고 했니? 어디서 했니?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0: 근데 완전 생머리보다는 곱슬이 예쁘지 않아요?
2: 맞아요.
1: 네, 완전 생보다는. 맞아요.
0: 저는 완전 생이어가지고 봐봐요. 완전 생이어서. 머리가 이렇게 장마 기간 때 이렇게 쫙 붙어요.
1: 부럽다.
2: 아, 부러워요. 매직 그냥
1: 아, 그러니까. 매직 가격 번 것 같아요.
0: 아 그렇구나. 네네네. 아니 들레님 우리 네. 저 저번 주 얘기하기로는 들레님 이제 콘서트 준비로
2: 아 맞아요.
0: 이제 다이어트도 하신다고. 네.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좀 얼굴 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2: 오늘 PT에 받고 왔는데요.
0: 아 붓기가 싹 빠지셨구나. 그래요?
2: 진짜요?
0: 얼굴이 조그매지셨어요.
1: 진짜요?
2: 정말요?
0: 진짜로.
2: 거짓말 아니죠?
0: 아 진짜 진짜.
2: 네, 하여튼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네. 쉽지는 않네요.
0: 이게 그래도 PT를 하면서 이제 네. 지내고 있으니까 빠질 거예요.
2: 네, 저도 그렇게 믿고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얼마나 남았죠, 공연이?
2: 공연이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0: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2: 네, 놀러 오세요, 여러분.
0: 오, 진짜 얼마 안 남았네.
2: 네, 네
1: 금방이네요.
0: 네, 막판 스쿼트 화이팅. 진짜 화이팅. 왜요?
2: 아니, 오실 거예요?
1: 아까서 그래서 계속 그런 눈빛으로
0: 그래서 이렇게 약간 눈빛을 보내셨구나.
2: 아니 근데 부담스러우실까봐 저는 솔직히 말을 못했어요.
0: 아 그랬구나. 어떻게 되세요 일정?
1: 저부터 말해야 되는 건가요? 아, 저요? 아, 뭐 아, 물론 저희가... 뭐 일정 없으면 저는 무조건 네. 네 가야죠.
0: 아, 저희도 일정을 한번 체크해보고
1: 아, 네, 네.
0: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어떤 코너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라디오에서 빠질 수 없는 코너 고민상담 시간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저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최종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0: 네.
2: 네, 저에게 고민을 의뢰해주세요. 소개되신 분들께 푸짐한 선물을 드릴게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홈페이지에 올려주셔도 돼요.
0: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짧은 고민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익명님의 문자예요. 일 때문에 종종 연락하는 여성분께 관심이 생겼습니다. 친해지고 싶어요. 먼저 톡을 보내고 싶은데 일 얘기 빼고 뭐라고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뭐 오늘 참 덥네요. 커피 한잔 드세요 하면서 쿠폰을 보낼까요? 기혼자 두 분의 팁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두 분의 팁이 궁금하대요.
1: 아... 너무 너무 오래됐어요 저는 사실.
2: 저는 조금 덜 됐으니까 네.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네. 만약에 이제 상대방 분이 조금 같은 마음인 것 같다 그러면 더 이렇게 저돌적으로
0: 적극적으로
2: 네, 네. 뭐 하냐 밥 먹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0: 그래요? 이현일님 그냥 저녁이나 하자고 해보시죠. 그냥 툭 던지듯이.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스탠스인지를 아예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1: 그러게요.
0: 그러니까 그냥 일하는 관계야.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의 엔터테인먼트 네. 뭔가 그런 직원인데 뭔가 마음이 가는데 일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녁 먹자 해도 이게 비즈니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그렇죠. 수빅님.
2: 음료수 정도 먼저 주고 다가가 보는 것도 좋을 듯요.
0: 막 수박 주스 이런 거.
3: 너무 좋은데요.
1: 수박 주스.
0: 수박 주스 하면 조금 약간 마음 가잖아요.
3: 그니까요. 그래요? 처음 가요.
2: 제가 모르는 수박 주스에 뭐 비밀스러운 뜻이 있다거나 막 이렇게 생긴 건가요?
0: 그냥 여름인데 더울 때 수박 주스 먹는 기분 네. 좋잖아요.
1: 아, 수박 주스.
0: 괜찮죠.
3: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0: 그런 먹는 걸로 좀.
3: 네네.
0: K까지. K까지. 2099님.
3: 자꾸 배고프다고 보내면 다 황당할 것 같은데요.
0: 배고프다고 왜 나한테 배고프다는 거야? 뭐 사달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면 어떡해요?
2: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러면은 이제 좀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가 돈은 많은데 그냥 배고파요. 약간 이런 식으로.
0: 좋다. 그러니까. 네, 좋아요.
2: 지갑이 두둑한데 배고프다 막 이러면서.
0: 같이 제가... 먹을 사람이 없네요.
2: 맞아요. 그런
3: 맞아,
2: 느낌으로.
3: 수식이 좀 올랐는데 이거 좀 어떻게 안 되나.
0: 불쌍해요.
2: 너무 솔깃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완전.
2: 물어봐야지 막 먹으면서 나도 조금 물어봐야지 이 생각할 것 같아요.
0: 정보를 얻고 싶기도 하고. 네. 3278님 저는 사진 좋은데요. 대문자 T에겐 안 통하나 봐요.
3: 그러니까요.
0: 하늘 사진 받았어요. 어때요?
2: 하늘이구나.
0: 저도. 그러니까 근데 일하는 관계였다가 하늘 사진을 보내면 좀 별로 마이너스의 소재가 될 것 같아요.
3: 그럴 수도 있겠네요.
2: 왠지 잘못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0: 차라리 썸 타는 관계면 괜찮은데 일하는 관계 갑자기 하늘 사진? 약간 좀 뭐지? 이런 생각할 것
2: 하늘 사진 끝에 내 얼굴이 되게 애매하게 걸쳐 나온다던가.
3: 그것도 좋은데요.
0: 진짜 너무 다 좋대. 너무 귀여우셔. 그럼 사연 남겨주신 익명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고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장들레의 사랑하고 싶어.

0: 현실입니다.
1: 네네.
0: 첫 번째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2: 익명 요청하신 분의 사연입니다. 저는 20대 중반 사회 초년생이고요. 제 고민은 소비습관입니다. 며칠 전 회사에서 심하게 혼나고 집에 가는 길,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돈을 버는데 이 정도도 못 사? 하면서 평소라면 비싸서 망설였을 30만원짜리 제 킷을 충동구매해버렸습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글자를 보니까 순간 가슴이 뻥 뚫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달콤함이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충동구매를 막는 방법 없을까요? 저의 통장 잔고를 지켜주세요.
0: 첫 번째 의뢰는요, 충동구매를 참는 법과 업무 스트레스를 푸는 법을 물어보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해결 방법을 함께 생각해 주세요. 선물이 있죠?
3: 네,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와, 이거 어렵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충동구매 하시나 봐요.
2: 아...
3: 또 하시는 편이신가요?
2: 저는 자주 해서 약간 저도.
0: 아, 진짜요?
2: 아, 네.
0: 어떤 충동 구매를 자주 하세요?
2: 왜냐면은 제가 원래는 그런 구매 같은 거를 되게 못 하는 사람이었어요.
0: 네.
2: 뭐 하나
0: 네.
2: 갖고 싶은 거 있어도 5년 동안 고민을 했거든요. 계속 살까 말까 하다가 더 새로운 게 나오고 더 네네. 새로운 게 나오고 더 새로운 게 나오고 이랬는데
3: 네.
2: 아내인 희디 님은 그런 고민을 안 해요.
0: 그냥
2: 옆에서 그냥 나오면은 띵. 그렇게 하니까 저걸 보고 아 배워야겠다.
0: 오.
2: 저런 삶이 또 재미가 있겠구나.
0: 네.
2: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한 1년 정도만 고민해보는 걸로.
0: 1년이나 고민을 하신다고요?
2: 네. 약간 계속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자다가 고민하고
0: 와.
2: 생각나서 막 눈 떠서 보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0: 와. 어떤 거를 가장 최근에 고민하셨어요? 그러면?
2: 저는 최근에 전자기기 같은 거, 스마트워치나 뭐 이런 것들.
0: 네. 그 진짜요? 아직도? 네.
2: 계속 고민하다가 일단은 사놓고 못 듣고 한 이틀 정도 고민해봐요.
3: 어머.
0: 아,
2: 혹시나 반품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3: 와.
2: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심을 하고 딱 뜯었을 때의 그 쾌감이 있어요.
0: 야, 신기하다.
2: 이제 내 거다.
3: 어머. 인내심의 왕자시네요.
0: 인내심 프린스.
3: 그러니까요.
0: 네, 인내심 프린스가 여기 계셨네.
2: 근데 저는 좀 약간 좀 이게 마음이 확 서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아 갖고 저는 이게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워하거든요.
0: 그렇구나. 들레님은 좀 어떠세요? 충동 구매라는 걸 하세요?
3: 저는 그냥 매일매일 하는 것 같아요.
0: 진짜요? 네. 뭐 사세요?
3: 저 최근에 산 거는 사실 남편한테 말도 못했는데
0: 밖에 계신데?
3: 밖에 아니.

0: 30만 원짜리 서체가 갑자기 막 2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 네, 그렇죠.
0: 네,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요.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또 있죠.
1: 7064님.
2: 쇼핑 어플을 다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춘동 구매 안 하게 되더군요.
1: 근데 어플은 너무 깔기가 쉽기 때문에 10초만 깔기 때문에 생각나면 다시 까실 텐데. 근데 제 생각에는 스트레스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운동을 하세요. 운동. 운동으로 풀어보는 건 어때요? 저희는 일단 3부 마무리하고 4부에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네.

0: KBS 쿨 FM 가비의 Super Radio 매일 오후 2시 지금처럼 만나요.
1: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2: 네.
1: 스튜디오에 산들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2: 아.
1: 산들바람 평이한 감상평.
3: 참디 오늘도 감상평이 평이하네.
1: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워딩 하나하나 잡고 가지 마. 성의 이슈 빨리 넘겨야 되는데 진짜 평이한 사람 되는데. 쉽고 평이한 매력. 그래서 누구나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방송. 매일 밤 10시 한해 키스더 라디오. 여러분의 감상평 기다릴게요. 저는 샴디 감상평 쉬워서 좋아요.
3: 위로가 돼.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볼륨을 높여요. 4부 시작했고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장들레님, 진돌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재훈님.
2: 1회 1일 결제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낮추세요. 사고 싶어도 결제할 수가 없도록요.
1: 뭐 15만원 말까 이렇게 낮춰놓는 것도. 김성문님.
3: 일단 사세요. 그리고 다음날 무조건 환불하세요. 환불하면서 민망하고 미안함을 몇 번 느끼다 보면 충동 구매하기 전에 몇 번 더 생각을 하게 돼요.
1: 근데 이것도 진짜 또 다른 방법이네요. 네. 근데 까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3: 그러니까요. 네.
1: 그걸 참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사연자님이?
4: 쉽지 않을 것
1: 쉽지
4: 같아요.
1: 쉽지 않은데. 네. 우리 진돌이처럼 이틀 참는 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3: 그러니까요.
1: 진짜.
4: 저 계속 이제 잘 보는 데다 두면서 이제 그 패키지를 보면서 계속 고민하거든요.
3: 어떻게 그러시지?
4: 되나? 안 되나? 하면서.
1: 와, 진짜 너무 신기해요. 와, 이윤태님. 가계부를 쓰시면 되잖아요. 충동구매 내역 보면 쓰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강추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3: 저 쓰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네. 안 돼서.
4: 가계부는 사실상 쓰면서 우울해져요.
1: 아니면 이 방법 어때요? 현금을 쓰는 거예요.
3: 어머!
1: 왜냐면 카드는 뭐 50만 원 긁든 100만 원을 긁든 한 번에 탁탁탁 결제가 돼서 돈을 내가 얼마나 쓴지 가늠이 안 가지만 현금은 막 세야 되고 막 이 두께를 보고 막 이렇게 되니까 현실적으로 보기에 나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잖아요.
3: 맞아요.
1: 체감이 되잖아. 모든 쇼핑은 현금으로 해라. 어때요?
4: 그러면은 인터넷 쇼핑을 못하게 되는 또 그게 있기는 하기는 하겠네요.
3: 배달 음식도 못 사먹고
1: 현금 결제.
3: 아, 현금 결제도 있나요?
1: 없나요 요즘에? 아, 요즘 없죠. 근데 그렇네. 근데 현금 결제가 조금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갑자기 들었어요.
3: 그러네요.
1: 3637님.
3: 충동구매는 여윳돈이 있다는 거니 적금 드세요. 적은 금액이라도 적금 들면 허튼 돈 못 써요.
1: 적금 근데 들고 계시지 않을까요?
4: 적금이요?
1: 5만 원이시라 네, 5만 원이라도 드실 것 같아요.
4: 그 정도면은 네. 충분히 가능성 있을 것 같긴 해요.
1: 그걸 이제 모아서 셔츠 하나 사시고 하셨을 수도 있죠. 8478님.
5: 블라우스가 없어서 하나 사면 바지가 또 사고 싶고 이제 그 옷에 어울리는 액세서리가 또 사고 싶고.
1: 맞아.
5: 사람은 왜 자꾸 뭘 사고 싶은 걸까요?
1: 근데 진짜 왜 그러는 걸까요?
3: 그러니까요.
1: 그냥 사라지는데 없어도 그쵸?
3: 그러니까요.
4: 저 깜짝 놀랐어요. 없어도 사라진다라는 너무.
1: 그러니까 사라지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옷이 없어도.
4: 아, 그쵸.
1: 그러니까 뭐. 한 일주일 꾹 참아보시고 그래도 생각나면 사는 거 어때요?
3: 그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빈티지 샵 같은 곳으로 가시면 또 어떨까 싶네요.
1: 좋은데요? 저는 빈티지 좋아해요.
3: 저도요.
4: 저도요.
1: 빈티지 샵을 가세요?
4: 근데 빈티지 샵도 그렇게 막 싸진 않더라고요. 제가 가본 데는.
1: 아, 요즘 맞아 좀 비싸요.
3: 아, 네, 맞아요.
1: 맞아요. 요즘 좀 비싸요. 네. 유경희님, 스트레스는 OTT로 풀어보세요. 이거 좀 어렵다. 근데 어떻게

0: 제 생각에는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약간 네. 사는 거를 즐거워해서
1: 어, 그러니까 우리 셋 다
0: 도저히
1: 어렵네요.
0: 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딱 내뱉지 못하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1: 그리고 아무도 공감하지 못해요.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다들
0: 저는 사연들 들으면서 약간 네. 혼나는 기분이었어요. 왜 내가 혼나고 있지?
1: 우리가 약간 생각하게 되죠.
0: 어, 그러니까요.
1: 어, 8620님
2: 사실 제일 정석의 해답은 다른 취미를 찾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하다 보면 그냥 취미 부자만 됩니다. 결국 퇴사가 답이더라고요.
1: 여기까지 간다고요? 퇴사까지요?
0: 충동 구매를 안 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끊어져야 한다는 되게 강경파이시.
1: 어, 무서워라. 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수백님.
3: 명상 추천. 명상을 하면 스스로의 상태를 잘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상태를 아는 것만으로 좀 해소가 되더라고요.
1: 명상?
0: 저도 명상을 좀 몇 번 해봤는데요. 그냥 계속 내가 그거를 왜 가져야 하는지만 계속 생겨나요. 어, 아, 나는 이게 그쵸. 필요해. 이래서 필요해. 그쵸. 이럴 때 쓸 거야.
1: 그렇죠. 아 저는 명상을 하면은 왠지 스트레스 볼 막 이런 거 어, 이런 거 사야 되겠다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띵 소리 나는 거.
2: 어 맞아요.
1: 어 이거 사야 되겠다 해서 또 다른 충동 구매를 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 저희 세 사람과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좀 도움되길 바라고요.
2: 죄송합니다.
1: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의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3526님의 사연입니다.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고요. 신혼집을 꾸밀 생각에 매일 열심히 가구를 구경 다니고 있는데요. 거실에 텔레비전을 둔다, 두지 않는다로 남자친구와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저는 필요 없다 쪽이에요. 평소에 TV도 잘 안 보고 게다가 집에 컴퓨터 모니터 두 대에 영상 보는 패드도 있습니다. 근데 남자친구는 무조건 있어야 된대요. 거실에 TV가 없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래요. 의견 차이를

0: 두 번째 의외,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인데요. 거실에 텔레비전을 둔다, 두지 않는다로 의견이 갈라졌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릴게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근데 참 어떠세요? 집에 지금 거실에 TV가 있으세요, 두 분 다?
1: TV가 엄청 큰 게 있어요.
2: 저도요.
0: 진짜요? 네. 엄청 큰 거가 몇 인치 정도 돼요?
1: 진짜 큰데? 어떻게 인치를 모르겠는데 70몇 인치
2: 진짜 큰데요.
0: 맞아요? 진짜 큰 거예요.
1: 68인가 72인가
2: 65인치도 네. 생각보다 되게 큰 건데 네. 그 저희 집은 65인치인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정말 큰 거거든요.
1: 네. 아, 그래요?
2: 네, 그래서 막 70인치대도 있고 80인치대 진짜 정말 심한 거는 막 100인치짜리도 있어요.
0: 그 두 분은 약간 추천하는 편인가요? 어떠세요?
1: 저는 추천 안 드려요.
0: 막상 많이 안 사용하세요?
1: 네.
0: 아~
1: 이게 결국에는 핸드폰으로 보게 되고 패드로 네. 보게 되고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서 보고 싶으니까 네. 거실에 굳이 필요할까 싶어요.
0: 진돌님은요?
2: 저는

0: 이상 무언가를 집중해서 보는 물건이 아니라 거실에서 서 있는 또 다른 존재 같은 거예요.
1: 아, 디스플레이다. 네.
0: 아, 그냥 얘가 계속 떠들고 있는. 그러니까 거실에 TV가 없으면은 네. 집이 조용해져요. 그 영상만 이렇게 보게 되는데 거실에 TV를 아무거나 틀어놓고 그럼 TV가 혼자 막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면은 네. 왠지 어
1: 같이 사는 느낌.
0: 네, 뭔가 집에 어머. 뭔가 좀 복작복작하니 하고 네. 있구나. 그래서 TV 틀어놓고 핸드폰하고 저는 딴짓도 많이 하거든요.
1: 진짜 전 TV 절대 안 틀어놔요.
0: 와.
1: 거실에 TV가 있어요 전. 그리고 방에도 있어요. 침실 앞 침실 안에도 TV가 있고 세 대가 있어요. 전 집에 TV
2: 세 대나 있으세요?
1: 밥 먹는데 앞에 움직이는 TV 있고요. 그리고 거실에 TV 옛날 집에서 썼던 TV 그리고 안에는 이제 벽걸이 TV 이렇게 해서 쓰는데 사실은 다 그냥 진짜로 드라마 볼 때만 쓰거든요 저는. 근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0: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면 없어도 저는 무조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어 그렇구나. 근데 이게 금액이 근데 만만치가 않잖아요.
0: 아, 또 그건 아, 그렇네요.
1: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없으면 확실히 다른 혼인 그 뭐냐 혼수에 좀 집중을 할 수가 있으니까.
2: 그러네요.
1: 저는 TV 없이 그냥 다른 혼수에 집중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별로예요?
2: 좋은 생각인데 이 남자친구분은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요? 그러면
1: 남자친구분
0: 만약에 저 같은 스타일이라면 어 나는 집에 TV가 있었으면 좋겠어.
1: 어 TV 없어도 돼.
0: 싫어.
1: 아니 TV 왜 TV 왜 이러면서 이제 설득을 하겠지만 TV 그럼 방에다 두자. 침실 앞에다 두자.
0: 아 근데 침실에 TV를 두는 거는 저는 좀 약간 그런 게 네. 침실은 정말 자는 공간인데
2: 어 그렇죠.
0: 핸드폰 하느라고 못 자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근데 TV까지 있으면은 정말 못 잘 것 같아 갖고
1: 그렇구나.
0: 네. 차라리 거실에

0: 근데 이게 또 작은 거랑 큰 거랑은 또 좀 차원이 다르긴 해요.
1: 그쵸. 맞아. 몰입감이 좀 다르긴 해요.
0: 몰입감이 달라요. 사운드도 다르고요. 홍현대님.
1: 왜 안 두죠? 큰 스크린에서 보는 즐거움이 있는데.
0: 그건 그래요.
2: 맞아요. 맞아요.
0: 저도 그래서 좋아하는 드라마는 무조건 TV로 봐요.
1: 아, 진짜요?
0: 핸드폰으로 보면 뭔가 그 몰입도가 좀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있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거실에는 없어도 된다라는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TV가 한 대는 집에 있어야 되는데.
2: 아, 그게 굳이 꼭 거실일 필요는 없다.
0: 네, 네, 네. 저는 그냥 그런 느낌입니다. 조성희님. 네.
2: 어, 저.
0: 네, 신도님.
2: 아, 죄송합니다.
0: 아, 두 분 다 상관없어요.
2: 저희 집도 TV 없어요. 신도님이 필요 없지 않나요? 서로를 바라보세요. 서로를 바라보세요.
0: 아, 서로를 바라보다 싸우지 않을까요?
2: 근데 장들레님은 서로를 네. 바라봐서 좋아하실 것 같은데.
1: 저 근데 요번에 남편이랑 한번 그냥 2분 동안 서로의 눈빛을 쳐다보기만 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0: 왜요? 왜요?
1: 그냥 그 그려보고 싶어가지고.
0: 어떻게 그, 됐어요?
1: 어,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남편은 약간 울컥울컥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TV가 없어야 되네요. 네.
0: 오, 좋다.
1: TV 없애세요. 눈빛 보세요.
0: 근데 눈빛 보는 게 24시간 내내는 힘들잖아요.
1: 와,
0: 다 그럼,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들레님은.
1: 근데 신혼이면 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진돌님도 오늘 한번 2분 동안 손잡고
2: 눈빛 보기요?
0: 눈빛 교환하기 한번 해보는 거 어떠세요?
2: 와, 왠지 제가 무서워서 눈을 이렇게 내리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1: 왠지 한번 해보세요.
2: 내가 잘못한 것들이 막 생각나고 내가 뭘 잘못했지? 약간 그,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0: 그러면서 눈물 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눈물 나실 것 같아요.
2: 아, 근데 저 울지는 않습니다.
0: 근데 울 수도 있어요. 류건아님께서 저는 거실에 빔 프로젝트를 놓았거든요. 필요할 때 스크린 내리고 보니까 정말 좋아요. 이것도 또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이것도 약간 이제 성능 종이 요즘 잘 나와서
1: 그러니까요.
0: 좀 뚜렷하기는 하더라고요. 변월규님.
1: TV는 아무리 작은 거라도 거실에 있어야 합니다. 자주는 아니겠지만 집에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오면 틀어두기 좋잖아요.
0: 맞네. 조카들 오면 TV 틀어줘야 되잖아요.
2: 그럼. 맞아요. 맞아요.
0: 맞네. 그거를 위해서. 근데 그걸 위해서 신혼집에 TV를?
1: 그러니까 손님이 많이 오시면 TV 틀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0: 그렇죠. 손님이 많이 오시면.
1: 네.
0: 7064님. 저희 집도 TV가 두 대 있어요. 너튜브 볼 때 써요. 오, 그러니까 너튜브 볼 때만 TV를 키신다는 거죠?
1: 네.
0: 그러면 두 대까지 사실 안 있어도 되긴 한데. 그렇죠.
2: 근데 TV 제가 자꾸 TV가 있어야 한다라는 파라서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TV에 이제 그 모닥불 영상이 있어요.
0: 아, 알아요. 알아요. 가짜죠 그거.
2: 가짜인데요. 아, 물론 가짜지만은 틀어놓으면은 그래도 약간 가짜가 진짜 같은 가짜의 느낌도 나고.
0: 그렇구나.
2: 네, 뭔가 그냥 타닥타닥 거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0: 내가 백색 좀.
2: 예, 약간 약간 그런 느낌.
1: 아, 그러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네요.
0: 밖에 나가서 모닥불을 피우는 게 더 멋진 일이지 않을까요?
1: 근데 집에서 피울 수가 없으니까. 제가 뭐 단독주택에서 살면은 하겠는데.
0: 맞습니다.
1: 네.
0: 그 감성도 포기할 수 없다.
2: 그건 맞아요.
0: 9878님 진돌님 읽어주세요.
2: 거실에 TV 아이 나오면 결국 없어진답니다. 아이 계획이 있으면 두지 마세요.
0: 오, 그렇네.
1: 그래요?
0: 저희 언니랑 형부를 생각해보니까 아기를 낳고 TV를 돌려놨어요, 뒤로.
1: 어, 진짜요? 그러니까
0: TV가 거실에 있는데 TV를 아예 못 보게 한대요. 너무 어리니까.
1: 네.
0: TV를 아예 뒤로 이렇게 돌려놨더라고요. 이것도 또 방법이 될 수 있겠어요.
1: 그러네요.
0: 7064님께서 그냥 이동식 TV를 사세요. 옮기기 편할 겁니다. 근데 가격이 비싸요. 어떡해요, 그러면.
1: 중고나라에서
0: 네.
1: 사시는 건 어떨까요?
0: 그 움직이는 TV요?
1: 네.
0: 오, 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움직이는 TV는 방에도 볼 수 있고 거실에서도 볼 수 있고 이걸로 좀 타협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죠.
2: 움직이는 TV로.
0: 진돌님이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요?
2: 네, 저는 TV는 무조건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큰 화면으로 모닥불을 보고 싶어요. 정말 큰 화면으로.
0: 정말 큰 화면으로.
2: 네.
1: 큰 화면 이동식.
0: 두 분 모쪼록 잘 해결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아이들의 모노.

0: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비전문가들의 토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함께하고 계세요. 6715님, TV 없이 어찌 살아요? 정막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정막을 못 참는 분들은 진짜 켜놓잖아요. 네. 어진돌님처럼. 네. 2765님 한번 읽어주세요.
1: 그래서 해결 방법이 뭔가요?
0: 그러니까 아무래도 TV를 두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일단 두시다가 정 안 쓰면 파는 걸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 축하드려요. 이런 이제 작은 일로 너무 싸우지 마시고.
2: 맞아요.
0: 일단 더 보시고 나중에 뭐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7465님

0: 은혜의 야식 추천 부탁드립니다.
1: 네, 음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오늘의 야식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물회입니다.
2: 맛있겠다. 살도 안 찌잖아.
1: 요즘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으니까 시원한 물회랑 또 이제 또 이게 단백질, 야채, 맛있고 좋거든요.
2: 너무 좋다. 네.
1: 그리고 또 이렇게 더운 날에 입맛 돋구기도 딱 좋고.
3: 맞아요. 새콤달콤하잖아요. 네, 맞아요.
2: 초장 초장 싹 들어가가지고 그쵸. 새콤달콤하죠.
3: 시원하고.
1: 침 고이네요.
2: 물회 중에 오징어 물회도 너무 맛있잖아요. 식감이 되게 이렇게 살아있어가지고. 아, 너무 괜찮다. 들레님도 좋아하십니까, 물회?
3: 너무너무 좋아해요.
2: 물회 깻잎, 이렇게 싹 깻잎 향 쫙 들어가가지고. 네.
1: 그리고 또 물회는 딱 먹은 다음에 면을 추가해갖고.
2: 소면.
3: 네,
1: 소면을 탁 넣어서.
3: 그리고 밥도 마지막에 넣어서
2: 비벼서 먹는 거죠.
0: 맞아요.
1: 갑자기
0: 맛있겠다.
1: 배고파지네요.
2: 아, 나 진짜 오늘 야식 안 먹으려고 했는데 먹고 싶다.
3: 물을 시켜야 되겠다.
0: 이번에는 음악 전문가 장들레 씨의 추천 시간입니다.
3: 네, 오늘

0: 있고 그런 곡이라서 이 곡은 저희가 클로징 때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오늘 2주 만에 또 함께 했는데 뭐 들레님 어떠셨나요?
1: 2주 만에 오니까 약간 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제 연습 많이 하겠습니다.
2: 저도 되게 삐걱삐걱 됐던 것 같아요.
0: 아니에요.
1: 약간 삐걱이었어요.
0: 우리 동물에서 주민들 같았어요. 너무 그래요? 좋았어요. 드레니 근데 집 갔는데 이제 남편분이 그거 카메라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떡해요?
1: 일단은 안아드리고 싶어요. 말씀 못 하시게 안아드리고 네, 입을 열지 못하시도록 네, 입에도 막아버린다. 이제 막아보겠습니다.
0: 너무 다정해. 진돌님도 오늘 한번 도전해보세요. 눈빛 교환.
2: 아, 눈빛 교환이요?
1: 네. 2분만 버텨보세요.
0: 2분, 2분.
2: 네, 저도 일단 카메라를 먼저 산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눈빛 교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아이컨택 시간 한번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도 뵙죠. 다음 주에?
2: 네.
0: 그쵸?
1: 몰라요, 전.
0: 다음 주에 뵙는데요. 모른다뇨.
1: 아, 네. 죄송합니다.
0: 깜짝 놀랬잖아.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네. 즐겁게 뵙도록 하고요. 두 분 조심히 가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3: 쓱딱 꼽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모르겠어요. 볼륨의 뽀송이 윤지성, 고막 여친 조수연 씨와 함께합니다. 내일도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어둘게요. 이상순의 완벽한 하루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볼륨을 높여요. 지금까지 효정이었습니다. 짱나이.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호영입니다. 오늘 사연은 정민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지체장의 어머니를 모시고 전남 여수의 아름다운 섬 망도에 다녀왔어요. 둘레길을 산책하며 반짝이는 윤슬과 시원한 바다 풍경을 눈에 담았고, 오랜만에 어머니와 마주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과 함께해 오롯이 행복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는 어느 웹소설의 세계관이 가상이 아니라 현실처럼 다가올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학교 가고 출근해야 되고요. 날씨가 궂은 이 여름도 참고 견디면서 일상의 퀘스트를 깨야 하니까 이런 제목도 어울릴 것 같습니다. 괴담에 떨어져도 출근하는 주인공이 바로 나.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고군분투했을 7월의 첫날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힐링물 같은 시간 즐겨주시길 바라면서 여기는 키스더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DJ 한혜입니다.

0: 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하늘을 보니까 진짜 여러 가지 좀 색깔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번 주에 좀그 일찍 출근을 많이 했어요. 일찍 이렇게 KBS 올 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해가 질때딱 왔는데 너무 예쁜 색깔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출근을 할 때는 약간 지금도 이 색을 보는데, 이런 또 멘트 좀 너무 그런가? 좀그 굽기 전에 우설 같은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선홍빛이 아주 그냥 먹음직스럽게 부드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드네요. 아무튼 음감성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 작작하라는 우리 제작진 말들이 있습니다. 그럼 레드벨벳 아이스크림 케이크에 이어서 온앤오프 여름 속 듣고, 한해 만에 아주 다채로운 결제를 추구하는 정한 에이서로 돌아올게요.

0: 이거 할 때 한호흡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아. 저의 이제 숨 양도 좀 체크해보고 호흡기도 한번 체크해보고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형이 이게 이제 거의 매일 나오시잖아요. 형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여기서 자그마한 재미들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 굉장히 풀어봤다.
0: 서서하게 예. 이렇게 저만의 이런 챌린지들이 있으면은 참 재밌어요. 아니 그 와중에 네. 그 제가 오프닝에서 부른 노래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한마디

0: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내셨나?
1: 옛날 노래예요. 이 반가운 분들 진짜 간혹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0: 네.
1: 아니 그나저나 소문에 네네. 의하면 자이로 씨가 오른쪽 얼굴을 사수하는 오월사라는 말이 있어요.
0: 아, 뭐 스파이 같은 게 있는 건가요?
1: 네, 저는 다 알아요.
0: 굉장하네요.
1: 곳곳에 자이로의 이런 행동을 혹은 이런 동선을 알려주는 정말 존재합니다.
0: 정말 몇 없는 이벤트 중에 하나인데 그걸 또 캐치하시네요. 아니 제가 네. 이게 오른쪽 얼굴하고 왼쪽 얼굴이 좀 달라요. 가봐요. 오른쪽.
1: 오른쪽. 자, 왼쪽. 왼쪽.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0: 나만 아는 그런 거 있잖아요.
1: 아니 본인 만족이 원래 중요하고 둘 다 뭐 나쁘 잘 생겼는데요.
0: 형은 뭐나요? 왼쪽 얼굴이나요?
1: 저는 잘 몰라요 사실.
0: 제가 왼쪽 한번 볼게요. 한번.
1: 왼쪽 한번 봐주세요.
0: 네 오른쪽.
1: 오른쪽.
0: 네 그렇게 계세요.
1: 오른쪽이 나아요?
0: 네 오른쪽이 나아요. 왼쪽이 네. 왼쪽이 조금

0: 작가님들이 뭐 왼쪽을 선호하세요, 오른쪽을 선호하세요 이런 거 물어볼 때 네, 조금 막 민망하더라고.
1: 뭐 그런 거 딱히 없는데.
0: 그래서 내가 다 괜찮아요 이러면 아 역시 뭐 이래.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진짜 잘 몰라서 그래요.
1: 역시 다 자신 있다.
0: 맨날 하는 레퍼토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네네. 자이로 씨는 오른쪽 얼굴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이제 공연 가서나 만나실 때 오른쪽 얼굴 좀 많이 찍어주시길 바라겠고 수식어 배우가야죠.
1: 그렇죠.
0: 백현 씨 다음 탈락자 좀 네. 알려주시죠.
1: 이분을 조금 뺄까 해요. 뭔가 이제는 이제는 이제 우리가 K-팝이 이제 완전한 이제 시대를 이제 풍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0: 뭐 이제 대세죠, 대세.
1: 대세죠. 그래서 팝스타를 좀 빼볼까 합니다.
0: 팝스타 누구죠?
1: 에드시런.
0: 에드시런. 아 그래도 같은 괴인데 우리 범 기타 쪽이잖아요.
1: 기타 쪽이지만 이제 좀 뭔가 이제 K-팝이 네. 조금 더
0: 아 그치 K-팝의 위상을 위해서
1: 그렇죠 그렇죠.
0: 이제 뭐 들어오는 이유도 나가는 이유도 좀 공허합니다. 여러 가지로 좀. 너무 지속이 됐어.
1: 네 맞아요.
0: 그래도 이게, 우리만 해도 이게 쪼니까 맞아요. 가져가는 거.
1: 이게 사실 왜 들어왔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데 이걸 뭐

0: 나오고 있습니다. 오. 제가 정말 간만에 네. 연주곡으로 한번 일단 오. 시작을 해볼까 해서 조금 좀 센 음악을 조금 오.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앨범 단위로?
0: 일단은 싱글로 한번 싱글로. 생각 중인데 네.
1: 약간 센 곡이라면 우리 로고송도 좀 센 곡이었잖아요.
0: 그런 괴가 조금 있지 않을까.
1: 그래요? 네. 또 기대됐나? 약간 또 센 자유로 좀 좋아한단 말이야.
0: 센이로?
1: 센이로. 왜냐면은 여기서 항상 야기로 약간 자유로만 보다가 맞아요. 음악에서 센이로 할 때 매력적이란 말이죠.
0: 그때 딱 처음 들었던 형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1: 나 진짜 좋아했잖아.
0: 진짜 좋아.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왔어? 라는 그런
1: 너무 느껴져가지고 고마우면서 멋있으면서 약간 안쓰러우면서 여러 감정이
0: 이렇게까지 한다고?

0: 상태 안 좋은 느낌.
1: 목 상태 안 좋아서 맨날 그 네. 마이크 안 갖다 대고 이거 맨날 하시잖아요.
0: 아니 근데 네. 라디오만 하면 왜 이렇게 크크 되는지 모르겠어요.
1: 이게 또 밤때 좀 올라올 때.
0: 아 근데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평상시에 말을 안 하잖아요.
1: 네. 아 잠겨 있고.
0: 제가 항상 혼자 집에 있다 보니까 그치. 밖에 나와서 말을 많이 할 기회가 생각해 보니까 수요일밖에 없어요.
1: 아유 세상에. 아,
0: 그때 나오니까 얘가 목이 정신을 못 차리는
1: 그러니까
0: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좀 풀고 가요.
0: 알겠습니다.
1: 심심하면 그 수요일 네. 아닐 때도 와가지고 여기서 말 좀 하고 가요.
0: 네?
1: 방송 이후에 그냥 저는 항상 여기 있으니까 한 시간쯤 30분쯤 일찍 나와가지고
0: 일찍 나와서
1: KBS 여기 이제 공용 공간에서 수다 좀 떨고 가세요.
0: 아니, 형 좀 하는 거 좀 밖에서 보고 있을게요.
1: 네. 알겠습니다. 민윤기님께서 네. 자이로님 왠지 절친 김민성님 성대모사 잘할 것 같음이라고 하셨는데
0: 아 이게 좀 제가 봐온 네. 시절이 길기 때문에 근데 몇 번 시도해봤거든요. 근데 민석이는 약간 이 비강 쪽이
1: 발달했지.
0: 약간 이렇게 떠 있어요.

0: 루씨가 안내해 주세요.
1: 네, 연인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오늘은 이별하는 날이에요.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을 거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 일몰을 바라보는데 그게 제 마음 같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 드랍해 주세요.
0: 저희가 매번 이게 좀 녹이고 있습니다. 방금 네네. 사연은 자이로 씨 연주곡 Sad Sunset.
1: 진짜 너무 감사해요.
0: 담긴 스토리였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네네. 음원 사이트에서 꼭 한번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1: 감사합니다.
0: 사연 소개된 분께는 자이로 씨의 기타 연주와 옹골 찬 선물 드립니다. 보내주실 곳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그럼 수지 백현 드림 듣고 오늘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0: 않고 그런 적 없어요. 보통 여자친구랑 뭔가 그 식탁에서 뭔가 약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조금 기다려야 된다. 사진 찍는 걸.
1: 아, 그런 경우 있지.
0: 어, 먹으려고 그러는데
1: 어 잠깐만.
0: 잠깐만.
1: 어 멈춰.
0: 아직 사진 안 찍었다.
1: 사진 기록하시는 분들 꽤 또 많아가지고.
0: 그쵸. 그럼 기다려야 되는 거죠.
1: 아니 꼭 그런 거 말고라도 왜 메뉴를 선정할 때 네. 혹은 음식점을 가기 전에 뭘 먹을까 뭐 이런 걸로도 좀 갈등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0: 저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보통 연애 스타일이 거의 다 맞춰주는 편이어서 아. 이게 뭔가 제가 이제 뭐 돈가스 먹을래? 아 싫어? 그럴 수 있지. 어 그럼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아무거나라는 메뉴 찾아볼까? 어 그럼 나중에 이제 어차피 내 의견 다 반려되니까 먹고 싶은 거 먹어.
1: 아 그래도 네. 뭔가 음식으로 이제 여성분과 네. 연애를 하면서 많은 소통을 해보면 또 티가 나네요. 네,
0: 저는 근데 사실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아, 그냥 어차피 남자들은 사실 단순하잖아요.
1: 맞아요. 보통
0: 그냥 뭐 맛있으면 먹잖아요. 네. 그래서 전 딱히 뭐 그런 걸로 싸워본 적 없는 것 같아요.
1: 저도 사실 식탐이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먹을 거 정할 때 네. 이렇게 뭔가 뭐 싸운다기보다는 묘한 기싸움 할 때가 간혹 있죠.
0: 어떻게?
1: 예를 들어 내가 너무 먹고 싶은 게 있어. 네. 그리고 뭐 그러면은 이제 그쪽으로 좀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편?
0: 어떻게?

0: 조금 어느 정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근데 식탐이 잘못됐으니까 또 여자친구가 좀 이런 부분에서 진지하게 한번 계속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 아 근데 이거 전 고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0: 아 너무 본능적이다.
1: 예, 이게 진짜 뭔가 큰 충격이 없지 않는 이상 네. 그러니까 날개 하나 때문에 헤어져 봐야 좀 그게 있지 않을까.
0: 근데 우리에게 마법이 있어요.
1: 어떤 마법이 있죠?
0: 연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1: 연주로요?
0: 네. 우리 자유로 씨,
1: 그럴까요?
0: 기타 연주를 들으면은 남자친구의 식탐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우리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네. 오늘 어떤 곡 준비하셨죠?
1: 이 식탐이 있는 사람을 보고 네. 뭔가 양세찬 개그맨 양세찬님이 떠올랐어요.
0: 그 수염 그린 세찬이요.
1: 네네. 근데 거기서 양세찬님이 부른 헤이헤이헤이가 떠올랐어요.
0: 이런 노래 불렀어. 본 것 같기도 하고.
1: 봤어요? 이런 느낌이 헤이헤이헤이헤이헤이헤이. 좀

0: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1: 네.
0: 스튜디오에 산들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1: 아.
0: 산들바람 평이한 감상평.
2: 참디 오늘도 감상평이 평이하네.
0: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워딩 하나하나 잡고 가지 마. 성인 이슈 빨리 넘겨야 되는데 진짜 평이한 사람 되는데. 쉽고 평이한 매력. 그래서 누구나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방송. 매일 밤 10시 한해 키스더 라디오. 여러분의 감상평 기다릴게요. 저는 샴디 감상평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나 올렛.
5: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5: 세종 기프트.
2: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7: 매력의 성, 내가 반하게 성.
8: 처음엔 이게 뭐지? 싶으셨죠?
9: 분명 이상했는데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방송.
8: 우리는 바로 윤정수
9: 남창희 미스터 라디오.
10: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서커스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저글링이라도 하든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1: 내가 서커스가 되면 서커스 하겠어. 근데 네. 그렇다고 우리 보고 계신데 내가 장난칠 순 없잖아. 그래서 저는 좀 안 했던 거 해보려고 합니다.
0: 너무 궁금한데.
1: 안 했던 거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0: 안 했던 건 있잖아요. 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안 한.
1: 내가 그 이유 불식시키려고.
0: 불식시키려고
1: 안 했던 거 한번 멋지게 오케이. 보여드리려고
0: 너무 기대됩니다.
1: 다음 주 한번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
0: 알겠습니다.
1: 계속해서 자이로 드랍 다트 사연 받아볼게요. 보내주실 곳 자이로씨.
0: 네.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사연 소개된 분들께 선물 드리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2: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0: 한 잔으로 아침을 깨우세요. 타이거 모닝.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6: 메디힐 토너 패드.
7: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8: 오래오래 락토핏
9: 좋은 간당 건강
10: 건강기능식품.
11: 자, 따라해보세요.
12: 이카운트 ERP
13: 4만원
14: 회계관리.
15: 이카운트 ERP
16: 4만원
17: 재고관리.
18: 이카운트 ERP
19: 4만원
20: 생산관리.
21: 사업성공
22: 함께해요.
2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4: 이카운트
25: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저기 금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불안해. 나. 분리 불안 있어.
1: 역시 치와와.
0: 네. 아 근데 진짜 뭔가 거리가 먼 상태에서 시작해 봐야겠다는 생각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1: 아 그만큼 좀 자연은 자주 좀 만나는 게 중요하구나.
0: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자주 좀 보는 걸 되게 선호하는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사연자분은 좀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좀 일단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질 수 있거든요.
0: 아 근데 이거는 생각하고, 확실히 있죠.
1: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일단 직장 동료의 좀 의심까지 하게 된 상황이라.
0: 아 이게 아주 속 시끄러운 상황이 생기고 있어요.
1: 아 좀 어때요? 우리는 요거 일단 자세한 사항들은 사연으로만 받아봤으니까 아, 촉을 한번 발동시켜 봅시다.
0: 일단은 저는 그 성별을 뒤늦게 얘기한 점. 여기서 기분이 팍 상해.

0: 해서 어떤 접점을 찾아내야 되고 예, 예. 그런 관계는 이미 좀 불편하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1: 무리할 필요 없고 그냥 될 인연은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리고 저는 뭐 이건 정말 뭐 좀 너무 넘겨짚고 뭐 미래 얘기를 네. 제가 상상하는 거지만 네. 만약에 네. 만약에 찾아갔는데 진짜 그런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어. 네네. 그렇게 된다고 해도 이게 서로에게 해피엔드가 될 수가 없어. 물론 이 나쁜 상황이 벌어지게 해피엔드가 당연히 안 되겠지만 나중에 이 사연자분 탓한다니까요. 아니 나를 이렇게 몰라가지고 의심까지 해서 내려왔어? 뭐 그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그래요. 거고
1: 그냥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무작정 찾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맞아. 얘기를 하고 맞아. 찾아갈 거라도 좀 말씀을 드리고 가서 아 뭐 이런저런 고민이 있다 뭐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마음이 쓰여 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뭔가 상대방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한다거나 네. 뭔가 내 마음을 봐주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그냥 네, 조금 천천히 정리하시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해요.
0: 맞아요. 한번 관계 자체에 좀

0: 좋은 연주 많이 들려주시긴 했는데 또 이렇게 좀 차분하고 감성적인 네네네. 좀 약간 진지한 연주라고 네, 그쵸, 해야 되나 그쵸. 이런 연주를 듣다 보니까
1: 아, 뭔가 가죽 얘기하는 것 같다 어. 되게 질 좋다

0: 여긴 왜 졸라?
1: 뭘 졸라?
0: 나중에 처음부터 잘하든가.
1: 그러니까 저는 아, 이렇게 뭔가 지금 재밌는 연애를 하고 싶으시다? 그럼 하세요.
0: 근데 느낌이 뭔가, 뭔가 좀 20대 초반의 느낌이 좀 낭낭하죠.
1: 맞아요.
0: 20대의 느낌이 좀 낭낭하고 예. 그래 뭐 그 사귀면서 스트레스도 좀 받고 네,
1: 스트레스 받고 아, 난 이런 사람이 진짜 안 맞는구나 라는 아. 것도 좀 알아가는 것도 사실 경험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막 뭔가 반대는 크게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뭐 시작과
0: 아니야

0: 그렇죠. 네.
1: 아니면 뭐 이렇게 할까요? 뭐 아니면 진짜 정면 돌파해서 네. 장기 자랑해요. 개인기 막 보여주고 나 이 정도다.
0: 나 이런 매력 가지고 있어. 어, 나
1: 오히려 자신감 있게. 어,
0: 성대모사 가는 거야.
1: 성대모사 가고.
0: 어, 남자친구 이름으로 삼행시 준비해가지고.
1: 준비하고 아니면 어. 그 밥값 다 내요. 재력으로 승부해. 어,
0: 리치한 느낌으로.
1: 어, 그래 뭐든. 어. 네. 어쨌든 그거는 그냥 맞아. 본인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저는 그냥 만약에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되게 어렵지 어렵지만 그냥 계속 이런 주문을 걸면 어떨까요? 오케이 땡 잡았다.
0: 어, 맞아.
1: 이런 멋진 남자친구를 만났다. 땡 잡았다.
0: 내가 이 정도 남자도 내가
1: 어, 만날 수 있는 멋진 어, 여성이다까지
0: 다스릴 수 있어. 나 가질 수 있어. 이 마인드셋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 아, 어디가 그렇게 멋있는 걸까?
0: 모두 사람은 기세야. 자신감이
1: 기세입니다.
0: 네.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1: 네, 690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귀면서 소개팅 나가는 여자는 무슨 심리인가요? 사귄 지 두 달 정도 됐는데 지난주에 저 몰래 소개팅 나갔던 걸 알게 됐습니다. 말로는 애프터도 안 했고 이제 연락도 안 한다는데 헤어지는 게 맞을까요? 아, 나 또 이 속 시끄러운 거
0: 이게 뭐야?

0: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보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연애를 안 하셨을까? 못하신 건가? 의문이 들고 좀 의아하긴 한데 모태솔로여도 일단 만나보는 게 맞겠죠? 만나보시는 거 뭐 추천합니다.
1: 그리고 예. 뭐 30대 초반이면 뭐 그럴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0: 맞아요. 그러신 분들 진짜 꽤 있어요.
1: 맞아요. 요즘은 사실 너무 많

0: 해야 된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1: 어쨌든 뭐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뭐 좋아하는 사람인데 지레짐작해가지고 연애를 안 해봤다는 이유로 지레짐작해가지고 관계를 매듭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0: 맞아요. 또 만나보면 되게 매력적일 수도 있어요.
1: 맞아. 우리 연애꾼들한테는 없는 이 순수한 매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0: 그러니까 혼자만의 세계가 얼마나 단단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는 되게 다채로우실 거 아니에요. 그 세계를 잠깐 맛보는 것도 네. 굉장히 또 큰 매력이지 않을까.
1: 맞아요. 하여튼 뭐 관심 있으시다면은 이런 걸로는 평균 안 가셔도 된다. 네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좋아해요. 어느 정도냐면 소통 앱도 구독하고 콘서트도 다닙니다. 엄청 유명한 아이돌은 아닌데 솔직히 질투도 나고 짜증도 나거든요. 그 외에는 다 잘 맞고 저한테도 너무 잘하는데

0: 확실히 아 그래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1: 아 그럼요.
0: 질투 나는 건 당연하고
1: 너무 당연한 질투죠.
0: 사실 남자분들이 조금 이런 그 아이돌 분들을 좋아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여성분들보다 좀 소극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1: 확실히 소극적이죠.
0: 있잖아요. 제 친구 중에서도 뭐 좋아는 하지만 막 콘서트까지 가고 팬 소통에

0: 분들 중에서 맞아, 맞아. 많고
1: 어 그런 식으로 조금 진짜 분리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0: 그냥 진짜 어 남자친구의 소중한 취미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1: 그치.
0: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얻는 행복감이 엄청 크신 분인 것 같아요.
1: 진짜로 너무 좋아하면은 진짜 연애도 안 하고 맞아요. 거기에만 몰입할 수도 있어.
0: 어, 근데 지금 사연자분을 만나는 이유가 그분들을 못 사귀어서 만나는 건 아닌 것 같고
1: 그치.
0: 사랑하니까 만나는 거고 뭔가 그 아이돌 좋아하는 아이돌의 대체품으로 자기를 만난다는 생각까지는
1: 그 아닌 것 같아요.
0: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1: 그리고 생각해보면 꽤나 담백한 지금 활동들이야. 소통 앱 구독, 뭐 콘서트 정도인데 사생활을 침범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0: 어, 막 그러니까 막 24시간 중에 거의 온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삶도 사시고 네. 그리고 이것도 쓰셨잖아요. 그 외엔 다 잘 맞고 저한테 그치, 너무 그치. 잘한다고 하시잖아요.
1: 그래, 그래.
0: 이거는 그냥 취미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근데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조금 신경 쓸 수 있다는 것도 진짜 공감합니다.
0: 아니 무조건 속 시끄럽죠.
1: 공감하는데
0: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친구가 다른 그러니까 그냥 직업 다 빼고 그냥 다른 여자를 보면서 되게 좋아하고 어. 사진 찍고 어. 소통하려고 그러고 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이런 거잖아요.
1: 어. 솔직히 나도 좀 싫어.
0: 나도 싫긴 해.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1: 나 말고
0: 좀
1: 다른 뭐 예를 들어서
0: 아니, 차라리 그냥 오토바이 타.
1: 어떤 배우를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시사회 다 찾아가고 어. 막 진짜 하루 종일 사실 뭐 그럼 싫지 사실.
0: 아 싫죠.
1: 싫은데
0: 그냥 이제 네, 뭐 너그러운 마음을 네. 가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1: 이성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0: 맞아요,
1: 그럴
0: 맞아요.
1: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0: 맞습니다.
1: 아 소개된 분들께 커피 쿠폰 드리고요. 아 자유로 씨 7월 3일에 네네. 윤도현 밴드랑 함께하는 공연
0: 네.
1: 준비 다 잘 되어가고 있죠.
0: 네, 어 도현이 형과 되게 블루지하면서 되게 뭔가 어떤 블루지. 새로운 느낌을 주려고 지금 연습을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고
1: 블루지도 어. 제 기준에 미국인데
0: 미국이에요.
1: 미국
0: 미국 느낌스로 가고 있고
1: 네.
0: 굉장히 재밌게 또 뭔가 배워가면서 형한테 그렇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은 제 공식 끝인사

옷장 속에 요정이 살고 있다고 믿는 6살 딸. 요정과 친구가 되고 싶다며 새 옷장을 사달라고 한다. 요정은 없어! 말할 수는 없었고 아이의 동심을 조금 더 지켜주기로 했다. 그래서 내일은 딸을 위한 예쁜 옷장을 사러 갈 생각이다.

그래서 옷장에는 요정이 산다고 믿고 있군요. 참 이럴 때 아이들 너무 귀엽죠. 각자 아마 가정에서 이 비슷한 나이 또래 그 친구들이 믿고 있는 것들이 다 다를 것 같아요. 누군가는 조금 혼낼 때 무서운 뭐 귀신이 살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무서운 동물로 비유하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조금 더 큰 다음에는 뭐 산타클로스, 산타 할아버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 아 근데 뭐 이렇게 좀 귀여운 동심을 지켜주고 또 귀엽게 소통하는 거는 저는 뭐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터 라디오.
1: 2026년 7월 1일 수요일 한혜 키스터 라디오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놀라운 초대석, 저의 블락비 연습생 동기이자 놀토 동생, 드라마 참교육으로 활약한 올라운더 POC와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웨이브 투 얼스의 사랑으로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키스터 라디오, 저는 DJ 한혜였고요. 올 한해 183일 남았습니다. 소중한 밤 되세요.

2026년 7월 1일에서 2일로 건너가는 밤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첫 곡 쿨의 맥주와 땅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오늘 7월의 밤, 아 하반기 시작이 좀 씁쓸하긴 하지만 맥주와 땅콩 가져다가 저희 수제와 함께 한번 시간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잠시 후 칠링뮤직에선 우리 가족들 추천곡 소개하고요. 또 하나의 주제에 맞춰 OST 믹스해보는 OST 유니버스 준비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샵 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수제 홈페이지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기분 좋게 고마워하면서 가져가셨을 거예요. 김경한님은요. 오랜만에 청취합니다. 저는 요새 이불 빨래, 옷 정리, 서랍 정리 완전 정리 모드네요. 하, 기빨려. 그래도 새 옷 사서 넣을 공간이 생겨서 좋아요. 제습기도 틀었어요. 새 옷 사시려고 지금 정리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튼 또 이제 하반기 시작이니까 새 마음, 새 옷, 새 뜻으로 하반기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샵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플레이리스트 제로로 이어갈게요. 크러쉬의 가끔, 사브리나 카펜터의 플리즈 플리즈 플리즈, 그리고 이승환의 나는 다 너야.

티모시 샬라메의 Pure Imagination, 줄리 델피의 A Waltz for a Night, 그리고 기네스 펠트로의 Country Strong까지 세 곡 듣고 오셨습니다.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오늘 OST 유니버스는 극중 배우가 직접 부른 OST 모음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엔 뭐 좀 최근에 나온 영화죠. 와일드싱에서 댄스 머신 황현우, 절대 매력 변도미, 폭풍 래퍼 구상구로 이뤄진 그룹 트라이앵글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죠. 발라드 왕자 최성곤 역의 오정세 씨가 부른 네가 좋아 들려드리고요. 이거 너무 웃기지 않나요? 노래 듣고 웃기다고 하면 안 되지만 이 노래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응답하라 1988 10주년 기념 앨범에서 쌍문동 아이들이 함께 부른 해화동으로 연결할게요. 드라마 속 캐릭터를 살려서 노래했다고 하니까요. 목소리 들으시면서 이 배우다, 이 캐릭터다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KBS 드라마 굿닥터에서 주원의 내가 만일 가져왔어요. 서번트 신드롬을 지닌 청년 의사 박시온이 실재한다면 이렇게 불렀겠다 싶게 순수함이 느껴지는 노래입니다. 노래 전해드리면서 플레이리스트 제로는 마무리할게요. 최성곤이라고 할까요? 오정세라고 할까요? 네가 좋아, 그리고 쌍문동 아이들의 해화동, 주원의 내가 만일.

0: 내게 좋다.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이 세 가지의 소리가 다 들리기 시작하면 반박 불가 여름입니다. 먼저 매미 우는 소리, 에어컨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쿨의 노랫소리. 슬그머니 등장한 매미의 목청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요. 최대한 버텨보겠다 하시던 분들도 이제 슬슬 에어컨을 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쿨 노래 오늘 저와 함께 시작하시죠. 여름 썸머로 우리끼리 찐 여름 개막식 가져볼까요? 7월의 첫날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할게요.

0: 창문이 많아서 문 열고 맞바람으로 버텼는데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맞바람이 유효기간이 끝났어요. 네, 저도 맞바람으로 좀 버텨보려고 창문을 열고 생각보다 시원하네. 오늘은 창문 열고 자야겠다 했는데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서 창문 닫았고 에어컨 켰습니다. 네, 이 뭐랄까 선풍기 바람만으로 안 되는 온도가 시작된 것 같아요. 박재민님께서 귀뚜라미 소리도 있나요? 귀뚜라미 소리 듣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는 박물관이 아니랍니다. 귀돌 나온다. 자연의 소리, 마음을 가다듬고 어제 지난 스트레스를 날려버립니다. 나마스테. 괜찮죠 여러분? 잠들면 안 돼요. 일어나 잠들면 안 됩니다. 7월의 첫날 어디서 뭐 하면서 폴킴 목소리 듣고 계신지 귀뚜라미 소리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소개해드리고요. 커피의 명가, 커피의 본점, 가광에서 커피 선물 드립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지하철 2호선 안에서 폴킴의 가요광장 포스터가 지금 굉장히 핫하다고 하거든요. 나한테만 핫해. 날씨가 핫하니까. 네, 핫해. 네, 목격하시면 인증샷 보내주세요. 저희 선물 보내드릴게요. 광고 듣고 올게.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4: 위제로.
3: 과식께도 제로
4: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
4: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4: 위제로.
5: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라디오 사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차 안, 사무실, 가게, 집에 있는 라디오를 뭐 가요광장 잘 듣고 있다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돼요. 라디오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거나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콩, 보이는 라디오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제가 지금 잠깐 이렇게 캡처하실 수 있게 지금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또 지금 오픈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은 지금 제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사진 전송은 문자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자 번호 샵8910, 사진 전송은 100원. 소개되신 분들께 블루투스 스피커 보내드려요. 사진만 보냈을 뿐인데 스피커가 집으로 온다? 이거 완전 너무 럭키 비키잖아. 여러분 사진 많이 보내주세요. 구영은님의 신청곡 듣고

7988번님께서 여기는 비가 와요. 비 와서 신메뉴 베이컨 감자전. 우리 가게 라디오 출근부터 퇴근까지 쿨 FM. 아, 또 의리파 의리파 감사합니다. 지금 사진을 너무 사진을 잘 찍어주셨어요. 지금 두 분이서 한 분은 라디오 들으시고요, 한 분은 저게 베이컨 감자전인가요? 너무 맛있겠다. 이름만 들어도 맛있겠죠. 아, 진짜 감사해요. 아침부터 너무 웃는 얼굴 보니까 너무 좋네요. 3538번님께서 반려견 미용실이에요. 늘 가관감 깨요. 특히 실장님은 보는 라디오 필수예요. 7월 청취율 조사 기간에 손님들께도 홍보 많이 할게요. 우리 3538번님

가광문화센터 이어서 여자친구의 찰칵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 상큼한데요? 좋다. 자, 여러분, 카메라 반은 매번 미션이 달라져요. 미리 휴대폰 카메라 들고 사진 찍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뒤늦게 사진이 또 많이 도착하는데 문화센터 끝났거든요. 다음 주에 또 해볼 테니까 그때 많이 또 보내주세요. 2443번님께서 70세입니다. 영감이랑 여행 중이에요. 하고 지금 이제 자동차에 있는 라디오를 캡처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어디 가는 중이세요? 네,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간중간 비 온다는 곳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매일 이 시간 퀴즈 정답 찍고 선물 받아가세요. 일단 오늘의 퀴즈를 맞추기 위해서는 보이는 라디오에 접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오늘은 꼭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야 되고요. 어플콩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 키면은 사진이 하나 올라올 겁니다. 운전 중이신 분들은 오늘은 안 보고 그냥 찍는 걸 추천드려요. 네,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안 되니까요. 네,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운전 중이신 분들은. 자, 오늘은 사진 퀴즈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 저 폴킴의 어릴 적 사진을 한 장 띄워드릴 거예요. 네, 이거를 올리기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생년일지를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운전 중이신 분들은 안 보시고 그냥 숫자로 1부터 6 사이에서 그냥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우리 오픈 스튜디오 밖에 계신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컨닝을 하려고 이제 손가락을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자꾸 물어보거든요. 네, 안 알려주지. 나 그렇게 치팅하는 거 안 좋아한다고요. 솔직하게 몇 학년일지 맞춰봐요. 하나 힌트를 드리면요,

좀 어려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사진 속 폴킴은 초등학교 몇 학년일까요?가 질문입니다. 정답자 5분 추첨해서 수박 화채 드릴게요. 3458님께서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말 안 듣게 생겼다 크크크크크크크 그렇게 안 듣게 생겼어요? 네, 안 듣긴 했어. 이렇게 보면은 항상 산만하고

80까지 클 수 있는 거였는데. 아 정말 여러분 지금 혹시 라디오 듣고 있는 어린 친구들 있을 수도 있겠죠? 얘들아 어릴 때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야. 삼촌이 경험해봤는데 하는 거 아니야. 네. 과연 다이어트 때문이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NCT 드림의 미니카.

선플라워님께서 5학년이요. 자연미남이네요. 네, 자연미남일까요? 자연인일까요? 그것은 몰라요. 자, 오늘의 정답입니다. 오호, 4학년이었습니다. 아, 정답자 5분 추려봤어요. 3998번님, 1425번님, 9053님, 이혜린님, 최태윤님까지 수박 화채 보내드릴게요. 올 여름 시원하게 나셨으면 좋겠어요. 안수미님께서 폴디 라디오를 위해 아낌없이 내놓는군요. 폴인러브로 너무 좋아요. 그니까요. 나는 왜 우리 폴인러브한테도 안 내놓은 내...

그냥 한 몸통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7409번님께서 전 소맥의 탕수육이요. 아, 요 잡 괜찮다. 괜찮은데요? 단백질과 적절한 지방과. 네. 4520번님께서 몽글몽글 계란찜에 닭발이죠. 닭발 좋다. 결국에 약간 자극적인 게 땡기나 봐요. 이윤태님께서는 돼지 연탄구이요. 비 오면 땡겨. 연탄구, 연탄에다 구우면 뭔들 안 맛있을까요? 진짜 맛있겠다. 어, 침고요. 8046번님께서 향기 그윽하게 퍼지는 믹스커피 마셔요. 라떼와는 또 다른 풍부한 향기가 비 오는 날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믹스커피 전문가로서 제가 과감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종이컵 있죠?

0: 곱창 구고.
1: 아니 어쩜 이렇게 예쁘게 곱창을 굽고 계세요? 정말 그 순대 그 원형처럼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돌려가지고 굽고 계시고요. 이 불판이 진짜 크다. 양 옆에, 아 저게 뭐예요 지금? 미나리구나. 아 미나리가 문양을 뿌리채 넣으신 것 같아요. 미나리에다가 아 고수인가요? 아 고수를 곱창이랑 같이 구워 먹나요? 이것도 맛있겠다. 그 푸릇푸릇한데 기름과 마늘과, 아 전 오늘 곱창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뉴 2882번님께서 골라주신 곱창 갈 거예요. 2882번님 우리 선물 하나 보내드릴까요? 곱창. 예, 아 우리 이러고 나 곱창 못 먹는 거 아니에요 오늘. 자 오늘 3,4부에서는 모델 송혜나님과 함께합니다. 라연이 아니고 사연 정주행 라디오 액션. 코너 이름 바꿀까봐요. 라연 정주행 사디오 액션. 네, 지금부터 사연 보내주세요. 소개되신 분들께 치킨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어제 있었던 일, 옆 사람과 싸운 이야기, A냐 B냐 그것이 문제다 고민되는 일들, 최근에 들은 재밌는 썰 등등 뭐든 좋습니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헤이즈 피처링 딘 그리고 DJ 프리즈의 엔 줄라이.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2시에는 폴킴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9259번님께서 폴킴 라디오 애청자예요. 아기 등원시키고 집안일과 청소를 하고 나면 딱 가요광장인 시간이 되더라고요. 시계를 보지 않아도 아 12시구나 알려주는 나의 귀시계. 매일 반복되는 하루들이 지겹지 않고 오히려 잔잔히 행복하네요. 가강 덕분이겠죠. 하, 어쩜 우리 청취자분들은 말들을 기쁘게 할까. 미치겠다. 9259번님, 아, 아마도 9259번님께서 정말 부지런히 본인의 인생을 잘 살고 계시기 때문에 지겹지 않은 거 아닐까요? 너무 칭찬해요. 그리고 이렇게 가요광장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서희님께서 솔직히 폴킴의 가요광장은 어떨까 살짝 걱정이 되었는데요. 괜한 걱정이었네요. 폴림만의 포근하게 소란스러운 매력에 빠져들고 있어요. 저 폴킴 역시 폴킴의 가요광장을 하고 나면은 나 이미지 괜찮을까 걱정이 되었는데요. 네,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굉장히 얌전하고 막 조용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왜냐면은 근데 저희 이제 저를 자주 보는 우리 팬분들은 저의 이런 성격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알고 있었죠. 네. 네, 저도 이미지 챙겨야 되는데 늦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저의 모습 사랑해 주실 거죠? 모델 송혜나님과 함께하는 사연 정쟁 라디오 액션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의 모습

0: 저 오늘 핑크색으로
1: 반바지. 네. 화사하게 오늘 완전 쿨톤쿨톤으로.
0: 네, 핑크색 입고 왔습니다. 네, 2094님. 와, 해나 언니 옷 스타일 내가 너무너무 입고 싶은 스타일인데 몸 길이가 너무 달라서 안 어울려요. 그래서 난 포기함. 언니 예쁩니다.

0: 네. 못 읽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1: 맞아요. 너무 함께해서 재밌었습니다.
0: 자, 오늘도 라떼 못지않게 재밌는 코너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코너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사연 정주행 라디오 액션. 여러분의 사연을 각색해서 저희가 연기로 들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세요. 회사에서 겪은 일, 그리고 요즘 고민거리, 그리고 형제 뒷담화, 우픈 연애 스토리 등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0: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치킨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사연의 장르는 저희가 알아서 달아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의 이야기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아이유의 관객이 될게 듣고 와서 사연 소개할게요.

0: 이렇게 인사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애매한 사이가 되니까
1: 형 만나자.
0: 좋아, 뭐 할까? 다시는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죠. 그래도 가족 비상 연락망을 통해 서로의 연락처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연락은 한 번도 안 해봤죠. 사실상 남보다 못한 사이죠. 그런데 며칠 전에 어머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1: 예, 저기 걔 승환이 있잖니? 걔가 결혼을 한단다. 너 같이 갈 거지?
0: 어색해진 그 사촌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족 결혼식이니까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망설여집니다. 축의금 때문에요. 솔직히 10년 넘게 보지도 않았는데 축의금을 하자니 아, 좀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한 10만 원까지는 아깝지 않은데 사촌동생 결혼식에 10만 원을 하자니 좀 모양이 빠지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1: 나는 축의금 해야지.
0: 어머니가 축의금을 묵직하게 내신다고 하니 그냥 거기에 쓱 묻어갈까 싶기도 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년 넘게 안 본 사촌동생의 축의금 꼭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다면 얼마가 적당할까요?
2: 자,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세요. 10년 넘게 안 본 사촌동생의 결혼식 축의금 꼭 해야 할까요? 한다면 얼마가 적당할까요?
0: 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2: 6492번님의 다큐멘터리 가족실화 사연이었습니다. 아, 이런 고민

0: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저도 되게 많이 고민될 때가 있어요.
1: 아, 그놈의 밥이 먹일래 진짜.
0: 아, 그래요. 그래서 좋은 데서 결혼하는 친구들을 보면 밥값이 더 비싸지잖아요. 그럼 내가 밥값보다 못 내면 안 되잖아.
1: 맞네.
0: 그래서 조금 애매할 때가 많죠.
1: 아하, 3735번님께서 그냥 10만원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촌이라고 많이들 하진 않아요. 내가 10만원 하면 그쪽도 그만큼 해요.
0: 그래요, 맞아요. 그래, 뭐 이렇게 뭐, 아,
1: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약간 이 결혼식 문화가 주거니 받거니인 것 같아. 4144번님께서 어릴 땐 다 그 정도는 친해요. 지금이 중요해요. 안 친하잖아요. 모르세요 하세요.
0: 어, 그러다.
1: 아, 근데 너무 이거 정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0: 조금 정 없으니까. 네, 8790님. 저는

0: 10년 만에 연락 온 지인이 청첩장 보내면 결혼식 가나요? 안 가나요? 저도 얼마 전에 연락 받았는데 애매해서요.
1: 아, 저는 솔직히 이건 10년 만에 연락 온 지인은 아, 그래. 요즘에는 또 그 연락을 안 하는 것조차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속상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네, 그래서 뭐 일부러도 보낸 것도 있는데 이거는 가고 안 가고는

0: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고요. 사연 정주행 라디오 액션 모델 송혜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487번님께서 그냥 문득 우리 오빠가 부자면 좋겠다. 오빠한테 축의금 많이 받고 싶다.
1: 아 근데 오빠가 부자라고 해서 축의금을 많이 주실까요? 그것도 모르죠. 뭐
0: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베프가 베프한테 이제 너 재벌인 거 말해도 돼. 제발 좀 말 좀 해줘.

0: 통화 연결음이 두 번 들을 때까진 그래도 괜찮은데요. 세 번째에서는 느낌이 옵니다. 아, 망했다. 정열이라는 친구는 술을 좋아하는데 술을 못 마셔요. 빨리 취해요. 나 하나도 안 취했어. 아, 더 마실 수 있어. 태양이도 부를까? 이런 말을 할 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끝이에요. 저 수발 들어야 합니다.
1: 야, 나 말짱해.
0: 운이 지지리도 없는 제 동생이 이런 말을 할 때 그때도 저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1: 아, 진짜 느낌이 너무 좋아.
0: 핫플에서 사진을 찍고 싶은데 사진을 제일 못 찍는 친구 민석이가 이럴 때 저는 또 공포에 휩싸입니다.
1: 야, 내가 찍어줄게.
0: 그저께는 후배 현상이랑 외근을 나갔는데요.
1: 어머 선배, 제가 운전할게요
0: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운전대를 맡겼죠. 그런데
1: 왼쪽이 엑셀이었던가 봤죠.
0: 나를 공포에 빠지게 하는 말 여러분도 알려주세요. 병원 가면 이 말이 무서워요. 비용 설명해 드릴게요. 퇴근 시간에 부장님이 이 말이 무서워요. 태영 씨는 저랑 얘기하고 가요.
2: 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소개해드리고 추첨을 통해서 요거트 아이스크림 보내드릴게요.

0: 아 근데 이거 진짜 무섭긴 무섭다. 아 읽긴 있어요.
1: 아니 근데 이분이 네. 도대체 인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인간 관리를 왜 주변 친구들이 요 모양 요 꼴이에요?
0: 그러니까 아니 주변에 뭐 운전도 못해 사진도 못 찍어
1: 잘하는 사람이 네,
0: 마이너스 손이야. 이거 어떡해.
1: 아 진짜 3487번님이 친구들 다 왜 이래요? 그러니까. 8999번님도 네.
0: 네, 친구들이 다 왜 그래요?
1: 그니까. 네. 오수진님께서 어떻게 주변인들 다 왜 그래?
0: 이 경복님도 이 사연 너무 무서워요.
1: 이 동현님이 뭐 그렇게 주변에 독특한 친구가 많죠? 본인도 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끼리끼리. 아 동현님 말이 심하시네. 4576번님도 그래도 얘들이 다 착하긴 한가 보다. 아 그러니까.
0: 그러니까 다 해주려고 하잖아. 다 도와주려고. 아니면. 사연자분께서 가장 문제가 있어서 친구들이 도와주시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1: 너무 무섭다. 그들이 보기에는 내가 제일 못하는 거야.
0: 그러니까 제일 챙겨주고 싶은 거야.
1: 진짜 이거 그분들의 입장도 우리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0: 아 너무 재밌다.
1: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약간 막 똥손이라고 하죠.
0: 아,
1: 꽝손.
0: 네. 저는 제가 우리 저희 가족들 사이에서 마이너스 손이거든요. 엄마가 뭘 이렇게 갖다 주시거나 네. 아니면 제 동생이 언니 이거 와 야 이거 뭐야 되게 신기하다 만지지 마 만지지 마 막 이러거든요. 뭐 하나 부셔지거나 뭐 이럴 때가 많았어요.
1: 저는 그 유리를 진짜 좋아해요. 네. 막 유리 공예품 파는 데 있잖아요. 네. 막 유리 접시 막 이런 거 파는 네. 데들 그런데 들어가면은 그 집에 계신 분께서 저한테 매일 만지지 마 가까이 가지 마. 가방 1위네.
0: 그러니까 부러뜨릴까봐 네,
1: 저를
0: 깨질까봐.
1: 믿지를 못하더라고요.
0: 아 있죠.
1: 한수희님께서 남자들이 야야야 비켜봐 이걸 못하냐 비켜 이럴 때도 무서워요. 저 갑자기

0: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걸 왜 이렇게 못해? 제가 딱 뺏어가지고 쿠션이었나 이렇게 팍팍팍 발라가지고 얼굴에 팍 했거든요. 네. 정말 근데 생각해보 저는 쿠션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1: 수정이 안 될 만큼
0: 그냥 여기
1: 너무
0: 그냥 얼굴에 그냥 더 액체가 덩어리를 딱 묻던데요. 그래서 바로 이제 화장실 갔어요.
1: 그러니까 왜 나섰어요?
0: 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왜 이게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아, 나네.
1: 그렇죠. 4219님은 아내 오빠.
0: 나 소름 돋았어 지금.
1: 아, 무섭죠. 오빠.
0: 오빠. 오수진님께서 엄마의 이 말 제일 무서워요. 오수진. 아 맞죠. 0967번님께서 친구랑 낙지를 갔어요. 컵라면 챙겨오기로 했던 친구가 한 이 말 때문에 너무 무서웠어요. 안 가져왔다. 이거 진짜 대유죄 아닙니까? 아 정말.
1: 네, 22122님 와이프가 핸드폰 줘봐.
0: 아니 뭐 잘못하셨어요?
1: 뭐 잘못하셨는 것 같은데 이거는.
0: 야 이거는 진짜. 이거 죄송한데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3611번님께서 아침 먹고 설거지 중인데 아기가 엄마 점심 메뉴 뭐야? 라고 물을 때 소름.
1: 아 이거 힘드시겠다 진짜.
0: 진짜.
1: 네, 안호섭님께서도 치과 갔는데 어금니 톡톡 치시면서 아우 이것도 해야겠다. 아, 이거 너무 무서워요.
0: 진짜.
1: 무섭죠.
0: 8661번님께서 술 마시면 네 발로 집에 가는 친구가 야 우리 술 안 마신 지 너무 오래됐다. 한잔 해야지. 아, 이럴 때 무서워요.
1: 아, 무섭죠. 네, 6894님. 어릴 때 이게 너무 무서웠어요. 부모님 사인 받아와.
0: 무서울 수 있죠. 3400번님께서 아들 담임선생님 전화 징 소리요. 받기 너무 무서워요. 아들이 사고를 많이 치나 봐.

0: 뭔가 아니까.
1: 이제 뭐 시키려고. 네. 아, 네. 8176번님께서 로맨틱 호러 갈등입니다. 지인 소개로 소개팅해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5번 만났어요. 그녀를 좀 더 알고 싶어서 SNS를 들어갔더니 온통

0: 뭘 이게 바꾼다고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1: 맞아요.
0: 아닙니다.
1: 맞아요. 저도 그들이 저를 바꾸지 않으면 네. 바꾸지 않습니다.
0: 그 매번 오늘도 출근했지. 안 나온 거 아니지. 우리 회사 친구들 지금 듣고 있지. 네, 그러고 있습니다. 4256번님께서 황당 휴먼 드라마. 얼마 전 아는 사람과 갈비탕을 먹는데요. 그 사람이 제 갈비탕에 묻지도 않고 깍두기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오. 순식간에 제 뽀얀 갈비탕이 붉게 물들었어요. 저는 깔끔하게 먹는 거 좋은데 진짜 황당했네요. 왜 남의 음식에 자기 맘대로 커스텀을 하는 걸까요?
1: 아, 이거는 살짝 예의에 좀 벗어나긴 하죠. 네. 좀 물어보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는데 넣어볼래? 라고 그쵸. 제안은 할 수 있죠.
0: 이게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옛날식인 것 같아요.
1: 아, 그치.
0: 옛날에 정으로 그냥 우리 같이 이렇게 먹고 이랬던
1: 야, 이게 제일 맛있어 이러면서 해주는.
0: 있지만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세트,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라이크라 볼캡,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장생천 키즈 시럽,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밀크 푸딩, 만수무강의 시작 무강바이오에서 속 편한 일상 라바자임 효소, SNS 화제 여수언니 브랜드 봄날엔에서 달콤한 디저트, 하루를 채우는 한입 소열이 베이글에서 베이글 세트, 좋은 날 좋은 커피 디커 로스터리에서 드립백 커피를 드립니다. 폴킴의 가요광장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 입사 동기 가빈님, 아 나 진짜 가빈님 스파라디오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웃겨 진짜. 이 노래 듣고 있어요. 바로 가비예요. 이러고 너무 웃겨. 아 진짜. 그리고 7월 선물 여러분 들으셨죠? 아 진짜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많이 주세요. 6055번님께서 폴님 곱창 먹으러 가나요? 아 곱창, 근데 여러분 제가 이실직관 할게요. 저 바로 뒤에 식사 약속이 하나 있어요. 오늘 평냉 먹으러 가요. 그거 먹고 배고프면 저녁에 곱창 먹도록 하겠습니다. 1127번님께서 저는 내일 12시에 폴킴 하러 올게요. 괜찮다. 손민수 말고 폴킴, 손민수 말고 송혜나. 아, 1048번님께서 퇴근해서 집에 가면 아내분이 말 걸 거예요. 오빠 바빠? 이거 에코 좀 해주세요. 바빠 바빠 바빠 바빠 바빠.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잖아. 네, 내일은 피식대학의 정재영님과 남자들의 소울토크 나눠볼게요.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즐겨주세요. 오늘 끝곡으로 박다혜 그리고 마크툽의 시작의 아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정신 차릴게요.

0: 아우, 더워도 너무 더워. 썸머 매니저, 시원한 거 뭐 없어?
1: 여름 부두속에 먼저 저 쥐팍이 아니겠습니까? 11년 전통의 라디오 맛집 참 맛있거든.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여름은 처음이라 아직 어색하지만 쿨 FM의 달콤한 목소리 저 폴킴이 매일 낮 12시 가요광장에서 기다릴게요.
3: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시원하고 자두에이드처럼 상큼한 2시간 매일 저녁 8시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4: 여름에도 라디오는 쿨 FM. 2시엔 저 가비의 슈퍼 라디오.
5: 지구촌 곳곳에서 전해지는 지진 피해 소식.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작은 흔들림을 느끼면 먼저 가스불을 끄고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아니라면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리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대피합니다. 거리에선 손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

키는 꽂아둔 채로 나옵니다. 지진이 멈춘 후엔 여진에 주의하면서 부상자 구조를 요청하고 가스와 전기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잠시 후 3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드라마 보다가 이런 데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도도한 여자 주인공에게 남자 주인공이 그러잖아요. 나 이렇게 대한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첫사랑, 첫 손님, 첫 스승. 첫 경험만큼 강렬한 순간이 또 있을까요? 나도 누군가에게 첫 기억으로 오래 간직될 수도 있겠다 생각해보면 어느 한 사람도 허투루 대해선 안 될 것 같아요. 2026년 7월의 첫날입니다. 라디오에서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듣는 분들도 계시겠죠?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은이 좋아요. 석윤경 씨, 저도요. 고마워요. 이시윤 씨, 오프닝부터 라디오 듣는 건 처음이에요. 기분 좋은 7월의 시작이네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흐흐. 박유경 씨, 저에겐 오늘이 올여름과 1일이라서 인생 첫 대나무 돗자리와 베개를 샀어요.

칸이 나눠지지 않은 도시락통 안에 담긴 계란말이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뭔지 확 알겠네요. 김치 국물과 장조림 간장이 스며들어 물든 계란말이요. 뒤죽박죽 살다가 방이 생기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문을 꼭 닫고 나만의 세상에서 라디오 들을 생각에 기분 최고예요. 와, 황희정 씨는 올 하반기를 나만의 세상에서 맞이하고 계십니다. 케이크와 꽃다발 축하의 마음으로 보내드릴게요. 와블 보랏빛 향기.

우리나라가 은근 넓어요. 여긴 수원 당수동입니다. 햇빛 쨍쨍입니다. 진짜요? 5270. 와, 여긴 비가 주룩주룩인데 수원 여기서 얼마 멀지도 않은데 영등포역에서 기차 타. 야, 우리나라 은근 넓네요, 진짜. 5270. 4856. 비가 오기에 퇴근 때 평소 안 타던 버스를 탔는데요. 잘못 타서 환승했어요. 근데 또 잘못 탔어요. 집에는 언제 가지요? 모르는 길로 자꾸 가요. 비는 오고. 유유. 아, 우산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우산이 있으면 좀 모르는 길로 가도 왠지 좀

80s 웨이브였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9331 저 오늘 박사 논문 방어식 마쳤습니다. 2년 반 정도 붙들고 씨름했는데 좋은 결과 얻어서 감사해요. 초콜릿, 커피 그리고 사랑하기 좋은 날 덕분입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아 진짜 같이 축하해 주세요. 진짜 힘든 너무너무 걱정하던 그 순간을 잘 넘기신 거거든요. 이제 디펜스라고 하죠. 이제 방어식.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심사 교수님들이 쫙 이제 진짜 방어하게 만들거든요. 막 공격을 막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교수님들이 볼 때 학위 논문이 얼마나 허점이 많이 보이겠어요. 쓰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쓴다 할지라도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확히 보이잖아. 아픈 데를 꼭 그렇게 찌르십니다. 진짜로. 우리 지도 교수님도 그렇고 다른 교수님들도 어딘지 내가 알거든요. 나도 사실 내 약점을. 근데 그걸 넘기신 걸 보면 9331 아마도 7월 1일이니까 8월 졸업? 그죠? 코스모스 졸업하실 것 같나요? 야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박사님 되시는 거예요? 오, 네. 축하해요.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갑자기 제 친구들이 생각나네요.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나의 열렬한 애정 공세에 누나가 결국 내 마음을 받아주었다. 하지만

있어 좋긴 했지만 내가 누나를 좋아하는 것만큼 누나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느낄 때마다 마음에 구멍이 난 것 같았다.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자 놀랍게도 우리 관계가 조금씩 달라졌다. 촌스럽던 내가 어느덧 꾸밀 줄도 알게 됐고 주변 여자애들에게 고백을 받기도 하고 인기가 좀 생겼는데

0: 봐주기 시작했던 것 같다. 이런 날이 오다니 싶을 만큼 누나가 나를 먼저 찾았고 궁금해했다. 오히려 마음이 커진 쪽은 혜영 누나였다.
1: 어디야? 잠깐 볼 수 있어? 너 왜 연락 안 해?
0: 내가 겪었던 쓸쓸함을 누나가 나 때문에 느낀다고 했다. 한때는 내가 누나를 따라다녔고 또 한때는 누나가 날 붙잡았다. 마음의 시소는 오르락 내리락하며 자리를 바꿨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을 다 지나오다 보니 누가 더 좋아하느냐

솔 아로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화려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것, 그게 바로 사랑인 것 같아요. 와, 갑자기 화려하지 않은 고백, 그 노래가 생각나는 얘기를 써주셨네요. 1092, 7539, 사연이 아름답게 들려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춘기 아들이 요즘 학교 누나를 열렬하게 짝사랑해서, 엄마인 저는 오늘따라 이런 사연이 참 심란하게 들리네요. 에휴 하셨습니다. 아, 이 사연 하나하나가 우리 아들이 지금 이런 마음이겠구나. 어떻게 그 누나랑 한번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흔들리지 않는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그것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생긴 것만 보면 좀 무섭다. 은빛 양복을 입은 듯 심상치 않은 비주얼. 길고 날렵한 몸매 때문에 성격도 칼 같을까 걱정하고 긴장했는데 반전 매력의 소유자였어. 불 위에 올라가 노릇노릇 익기 시작하면 껍질은 바삭하게 유지하면서 속살은 세상 부드럽게 풀어지니까 젓가락만 슬쩍 갖다 대도 하얀 살점이 결 따라 갈라지는 그 모습. 날카로운 인상은 어디 가고 입안에서는 한없이 다정해. 조림으로 만들면 또 어떻고, 빨간 양념에 무 넣고 자글자글 끓여서 밥에 국물 끼얹어가며 먹으면 한 공기쯤이야 순삭이지. 그리고 제주도에선 속젓을 담가 먹는데 삼겹살에 좀 얹어 먹잖아. 감칠맛 폭발이야. 국으로 끓여 먹어도, 회로 떠먹어도 별미라고 하던데, 또 이거 말고도 맛있게 먹는 법 가르쳐 주실 분.

혼자서 얼마나 고생하실까. 예, 이거에다가 그냥 어머니 된장국 드실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1256 김송천 씨. 아, 이거 저는 엊그제 감자와 양파를 밑에 깔고 조림해 먹었어요. 그쵸, 깔아줘야죠. 감자에 양파, 아휴. 김송현 씨 자랑하셨고요. 김진숙 씨, 저 8월에 제주도 가는데요. 이거 구이랑 이거 조림 반드시 먹고 올 예정이에요. 제주 이거 답이죠. 아흥, 군침 돌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다가 행복하시겠습니다. 어디 여행 간다, 그거 자체만으로도 좋지만 가서 뭐 먹을 건지 이거 정하면 왜, 야 진짜 그 손꼽아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쵸. 제주도 가셨으면 8월에 이거 조림 이거 구이 드셔야죠, 드셔야죠. 제주도가 결코 싸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맛은 진짜, 어휴, 저도 몇 년 전에 먹었는데 기억이 생생하네요. 김진숙 씨였고요. 안영은 씨. 회사 구내식당 반찬으로 이게 나와서 먹었는데요. 조금 식어서 눅눅한 느낌이었어요. 역시 생선은 갓 구웠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암요, 암요, 뭐 말해 뭐해요. 말모 말모 진짜 갓 구워서 나오잖아요. 그 냄새부터 그냥

채연의 사랑 느낌 드는 동안 또 정답 많이 왔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설정은 씨. 갈치. 우리 남편 결혼식 예복이 은갈치 양복이었어요. 크크. 진짜 은빛 갈치 같았죠. 반딱반딱. 왜 그러셨어요? 왜? 좀 말리지. 그게 어지간한 배우들도 사실 은갈치 양복 소화는 진짜 더군다나 새 신랑이 결혼식장에서 예복으로 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흰색보다 오히려 더 힘들죠 이게. 은갈치 야 예복이라니 진짜 반딱반딱 이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반짝반짝하고 이게 다른 거거든요 느낌이. 막 그 질감 있잖아요 그 질감. 아 설정은 씨였고요. 김윤진 씨 갈치 배 타고 바다 낚시 가서 회로 먹으면 별미예요. 그럴 것 같긴 한데 멀미 안 하세요?

나는 당장 앱을 설치했다. 그리고 평소 좋아하는 작가님의 작품을 내려받았다. 인기가 많아서 도서관에서는 한 번도 빌려보지 못했던 책이었는데 이렇게

혼자라고 생각 말기 김보경. 찾으면 방법은 있네요. 럭키비키잖아. 이경복 씨가 그러셨습니다. 그러게요. 오히려 좋아일 수도 있네요. 이렇게 오디오북을 또 찾아내셨으니 말이죠.

자기 좋은 날. 처음 문자 보내요. 1335. 7월 1일부터 다이어트 하려고 빵 끊으려 했는데 동네 빵집에서 30% 할인한다고 해서 그만 사서 먹었어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려고요. 그쵸. 30% 할인을 어떻게 우리가 참아. 그건 진짜 너무 비인간적인 거죠. 인간이라면 동네 빵집 내가 그 집 빵 뭐 맛있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30% 당연히 잘하셨어요. 내일부터는 하실 거예요? 진짜로? 영양제 선물 보내드릴게요. 영양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1335 이어서 0730 출판사 물류센터인데요. 급 주문이 몰려와서 요즘 정신없이 바쁘네요. 매출이 늘어서 좋은데 저랑 직원들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기운 팍팍 부탁드립니다. 오, 일단 어느 출판사고 다음으로 어떤 책인가요? 이런 얘기 진짜 요즘 듣기 힘들잖아요. 출판, 물론 뭐 많이 어렵죠. 다들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출판계는 제가 진짜 예전에 책을 내고 한 거의 20년 만에 다시 낼 때 20년 전보다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출판시장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정도의 체감이었는데 어느 출판사 어느 책이에요. 야, 진짜 땀 흘리신 만큼 보람 있기를 바랍니다. 영양제 선물 보내드릴게요. 0730.

0: 거리는 거 뭔지 아시죠? 얘가 눈을 감고 이 행복을 만끽하고 있어요. 와, 이게 진짜 필요했나 보다. 아니, 집사도 아니신데 어떻게 길냥이한테 또 이렇게 잘해주셨어요. 아우, 진짜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네일 케어도 잘하셨다. 아니, 본인 손가락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고양이 쓰다듬는 걸 사진을 두 번째 장은 찍으셨는데 얘가 행복해하네요. 야, 보고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아니, 문득. 아니, 비 안 오는데도 있다고 하지만 아까 막 햇볕 쨍해요 막 이런 분들 있지만 비 오니까 비 맞은 길냥이 같은 사람들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누군가한테 상자를 얘 너 여기 들어가 있어 할 만한 사람 생각나면 그냥 전화나 한 통 좀 걸어주시거나 좀 그래주세요. 얘 보니까 진짜 아유 마음 짠하네요. 5857 뷰티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저는 사랑하기 좋은 날 청취자들이 이렇게 따뜻한 분들이어서 진짜 참 좋아요 여러분.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하모니 렌트카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사랑하기 좋은 날 7월 선물입니다. 집밥의 정석 은하수 간장귀장 귀장 세트,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 방탄조끼 아기띠, 말랑달콤 고소한 시즈너리 단감 너츠 앤 단감 말랭이,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 크루즈 승선권, 황태된장 명인 김민지 황태된장 된장 세트, 탄력 보습 집중 케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FM 방송 쿨 FM입니다. KBS 2FM 방송은 FM 89.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1MHz KBS 제2FM 방송입니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림이 빼곡해지면요. 페인트 칠을 다시 해서 새 도화지로 바꾼다고 해요. 우와, 한번 저도 가보고 싶어요. 저는 만약에 아 이게 진짜 운이 좋으면 그러면 완전 아무것도 없는 그 새로운 도화지에다가 제가 먼저 이렇게 낙서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 그럼 당연히 이제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새벽 5시부터 7시 이렇게 KBS 이렇게 남겨야죠. 당연히. 아 근데 그게 좀 지워지면은 속상할 것 같긴 하다. 어, 저 한번 진짜 거짓말 아니고 부산에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한번 들러서 제가 낙서를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SNS에 인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게 있으면 진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낙서 하고 싶으세요?

김경환님의 신청곡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9635님께서요. 햄디, 출근길 운전 중에 너무 졸려요.

듣고 오셨습니다. 7883님 출산 65일 차입니다. 아이 새벽 수유 마치고 러닝하러 공원에 나와서 들어요. 정말 나오기 싫었는데 막상 나와서 햄디 목소리 들으면서 아침 공기 마시니 상쾌하고 좋네요. 우선 출산 축하드리고요. 7883님 아, 근데 참 대단하시네요. 새벽 수유 하시고 러닝까지 하시러 이게 그 제가 들었는데 회복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다고 끝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몸을 잘 회복을 해야지 그때 이제 회복을 잘 못하면 그때 좀 아픈 게 평생 간다 막 이런 말도 들어봤고요. 그래서 몸조리 하실 시기인데 러닝까지 하실 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네, 건강을 위해서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공원 한 바퀴 네, 걸으시고 조금 건강관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2374님 안녕하세요. 저는 21인승 노랭이 전세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3개월 된 20대 버스기사예요. 와! 날마다 유원님의 하이텐션 목소리 듣고 덕분에 저도 기분 좋아지고 힘내고 있어요. 항상 감사드려요. 저보다

뮤직비디오가 너튜브에 공개되자마자 실시간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에 오르면서 Blackpink in your area를 입증했고요. 5위는 마마무의 다섯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인데요. 이 노래 포인트는 큐티 허세입니다. 귀여운 허세로 가득한 가사가 매력적인 곡인데요. 두 곡 들려드릴게요. 블랙핑크 마지막처럼, 마마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0: 보죠.
1: 유언이의 플리마켓 오늘은 2017년 6월 5주차 뮤직뱅크 K차트 7위 블랙핑크 마지막처럼 5위 마마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두 곡 듣고

진짜. 근데 보니까 이게 그런 말이 있더라고. 시간이 없어서라는 말은 핑계래요, 여러분. 쪼개서 쓰는 게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해주시는 분이 참 냉정하다 이렇게 느껴졌는데 우리 8203님의 문자를 보니까 진짜 시간은 내가 쓰기 나름이구나. 진짜 내가 생각 사용하기 나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상하 가족분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모두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1부 마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으로는 혼내의 데이 원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만나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첫 번째, 아침에 내가 데리러 갈게요. 두 번째, 내가 당신의 시간을 다 차지하려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난 당신이 하는 모든 게 정말 좋아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분까지 들어보셨죠? 특히 for us to라고 이 끝부분에 들렸는데 참고로 가사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for us to 이거 대신에 for the two of us 혹은 for both of us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문법적으로 더 잘 맞춘다면. 그 다음에 leave space for 이라는 구조도 들렸습니다. 뭔가를 위한 자리, 뭐 여유 혹은 가능성을 남겨두다 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I know that you're leaving a space for us too. 이제 완벽하게 해석되시죠? 당신이 우리 둘을 위한 a space, 자리를 that you're leaving, 남겨둔다는 걸 내가 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과연 어떤 의미의 가사였을까요? Breaking 100%. 100%, 그렇죠? Breaking 100%. 100%를 깨고 있다라는 것은 그렇죠.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은 표현이었어요. Breaking 100%. 그 다음에 entrepreneur이라고 기업가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네, 단어만 이렇게 하나 툭 던져주긴 했지만 마치 기업가처럼이라고 자연스러운 해석 가능하시겠죠? 나는 마치 기업가처럼 나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라는 의미였어요. I'm so in love with all you do. 이 부분인 거죠. 네, 나는 당신이 하는 모든 게 정말 좋아요. 라는 의미로 I'm so in love with all you do. 라는 문장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럼 배운 문장들 리뷰 타임! 첫 번째, 아침에 내가 데리러 갈게요. 뭐라고 했나요? I'll pick up in the morning 이라고 했습니다. I'll pick up in the morning.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내가 연락 받을게요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I'll be there in the morning. 내가 아침에 데리러 갈게요 라는 말과 대체해서 쓸 수 있겠죠. 내가 아침에 갈게요. 또는 I'll call you in the morning. 이러면 연락하겠다 라는 또 다른 대체 문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당신의 시간을 다 차지하려는 게 아니에요 라는 문장은요. I'm not trying to take up all your time. 그렇죠. I'm not trying to take up all your time. I don't want to take all your time. 이렇게 만드셔도 가능하겠네요. 세 번째, 난 당신이 하는 모든 게 정말 좋아요. I'm so in love with all you do 라는 표현이었어요. I love everything about you 라는 말과도 같겠죠. 나는 당신에 대한 모든 거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사랑한다 라고 고백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이렇게 I'm in love with, I'm so in love with 뒤에다가 사람으로 이렇게 받아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장생.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럼 미라클 운동러들 오늘도 소개해드릴게요. 0116님, 37년 다닌 직장을 정퇴하고 처음으로 새벽 운동 나왔어요. 앞으로도 자주 들을게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와, 37년이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0116님. 이제 개인적인 시간이, 나를 위해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 운동도 하시고 상쾌한 아침도 들으시고 하고 싶었던 일들 많이 많이 하시면서 시간 알차게 보내셨으면

0: 편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지침. 나쁜 사람도 우리 편일 땐 좋은 사람. 자, 오늘도 우리 붕붕이 타고 출근을 해볼까?
1: 어? 뭐야? 내 붕붕이 왜 이래? 완전 제대로 긁혔는데? 옆에 차도 긁어놨네? 아, 주차를 어떻게 했길래. 블랙박스 확인해봐야겠다. 어? 아, 저기 누구 온다. 저 아저씨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진상 아저씨 아니야. 별것도 아닌 걸로 트집 잡는다고 엄마가 절대 피하라고 했는데 설마 저 아저씨가 범인 아니야? 아, 어떡하지?
2: 아이, 뭐여? 아, 아따, 이거 누구여? 어? 아가씨가 내 차를 이렇게 만든겨? 아, 남의 차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연락 한 통도 없이 그냥 내빼려고 한 거여? 어? 이거 아주 뺑소니 아니요 이거?
1: 아니에요 아저씨, 오해예요. 저도 피해자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저도 긁혔어요. 아니, 여기 옆에 있는 차가 제 차예요 아저씨.
2: 아니, 옆에 차를 완전히 폐차로 막... 뭐요, 아가씨도 피해자예요 그러면?
1: 네.
2: 그럼 누가 이렇게 차 두 대를 박살 내놓은 게 어떤 시원찮은 놈이 그저 우리 차를 이렇게 만든 겨? 어?
1: 그러니까 아니 아저씨 제가 안 그래도 블랙박스 돌려보고 있었거든요?
2: 뭐요, 같이 보자. 어이,
1: 이 차다, 이 차! 이 차인가 봐요!
2: 아씨, 이거 그랑주 아니여 이거! 아가씨 걱정 말어, 내가 다 단디 연락해가지고 내 요놈 알아 요거. 와, 이거 잘 됐다. 어? 아주 그냥 내가 그 윗집이라고 내가 그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지는데 내가 번호만 넘겨. 내가 그 혼대를 내줄게 내가.
1: 정말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2: 걱정하덜덜 말어. 내가 아주 이놈 자식 콩꾼형을 그냥 내가 층간소음 때부터 아주 그냥 속을 긁어내가지고 내가 좀 한번 잘 걸려라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잘 됐다. 아가씨는 가만히만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1: 네, 감사합니다 아저씨.
2: 기려.
1: 아저씨 진짜 든든해요.
2: 나만 믿으라니까.

0: 반갑소잉. 박철규지라.
1: 박철규 아나운서 오셨습니다.
0: 아따 반갑소잉.
1: 아주 그냥 경상도 갔다가 전라도 갔다가.
0: 아유 이거 화가 많으시네.
1: 아유, 화가 지금 장난 아니에요. 어? 든든하긴 한데 살짝 무섭습니다.
0: 누구요? 차 긁은 사람 누구요?
1: 그랑조 아니요?
0: 아따 이 그랑조 진짜 그냥 별을 만들어 보낼 겁니다. 어?
1: 아, 근데 이런 분이 내 편이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진짜.
0: 아유 진짜. 네. 유원 씨가 차 안 긁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1: 그러니까요. 제가 긁었잖아요. 상상만 해도 싫어.
0: 뭐예요? 아가씨가 긁은 거 아니요? 어? 운전면허에 딱지도 안 끄는 사람이죠. 와가지고 말이요.
1: 아, 저 그럼 진짜 아,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섭고.
0: 근데 유원 씨도 운전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1: 네. 저는 아, 좀 우울합니다.
0: 왜요?
1: 이런 주제만 나오면 너무 우울해요. 차 긁었다? 사고 났다? 차와 관련된 주제는 이제 당분간 가급적이면 언급 금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하 가족분들.
2: 최근에 또 차를 긁었대요.
1: 제가 긁은 수준이 아니라 아주 그냥 차를 부쉈습니다. 거의. 왜 그럴까요 여러분?
0: 혹시 이렇게 길 가다가 빨간색 차인데 옆이 많이 들어가 있다. 옆구리를 다이어트한 것 같은 차가 하나 있다. 이러면 허유원차입니다.
1: 아 진짜 저 예쁘게 몰고 싶었는데 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내 편이라 우리 편이라 다행이다 하는 사람. 저는 박철규 아나운서가 이런 사람이에요. 진짜.
0: 왜요?
1: 저는
0: 아니 주제가 나쁜 사람도 우리 편일 때 좋은 사람인데 뭐 그러니까 내가 나쁜 사람입니까?
1: 아니, 나쁜 사람 말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 동기라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박철규 아나운서를 선배로 만났다? 저희 51기 이제 후배들 우리 박효진 아나운서, 이상철 아나운서, 심수현 아나운서 긴장 좀 하셔야 될 겁니다.

0: 아, 왜 여기까지 와서 아유 하지 마요 안 된다잖아요 했는데 결국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네. 돌이켜보면 야, 진짜 생활력이 강하다. 아 우리 편이라서 든든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1: 그러니까요. 어. 진짜 그 생활력을 물려받지 않았어요? 박자기 아나운서는?
0: 아, 저는 어디 가서 뭐 깎아달라고 네. 이런 얘기는 잘 못해요.
1: 그것도 아이고. 배웠어야지. 이제.
0: 아침마당 보셨어요? 네. 이런 얘기 잘 못해요, 저.
1: 아, 왜요?
0: 아, 부끄러워.
1: 아, 이제 또 아빠가 됐으니까 해야지. 생활력 강해져야지.
0: 아니, 아빠 됐다고 어떻게 깎아달라고 얘기를 해. 그것도 이상하잖아.
1: 그럼 많이 들어달라고 한마디 합시다. 상하 가족분들께.
0: 아, 혹시...

0: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듣고 오셨고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박하정님, 어젯밤 떡볶이를 배불리 먹고 자서 헬스장에 천국의 계단 하러 왔어요. 근데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게 왜 천국의 계단인지 의문이. 그쵸? 저 제일 싫어하는 게 천국의 계단이거든요. 항상 맛있는 걸 먹으면 이 대가로 기다리고 있어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쵸? 그래도 또 먹고 싶고. 열심히 운동하세요, 하정님. 천국의 계단 파이팅!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래요?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4: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5: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4: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재너두!
6: 쇼리 실라!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말이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5: 판촉물 최저가 보장
6: 세종,
5: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6: 세종,
5: 판촉물 굿즈는 세종,
6: 세종,
5: 세종 기프트.
7: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5: 세종 기프트.
2: 청소년 UML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

네, 현재 시간 7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조정식의 FM대행진 목요일 아침 시작했고요. 1612님의 오늘의 주제곡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였습니다. 1612님께는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서울 파머스에서 100% 착즙 배도라지즙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방학을 기다리고 계시고 한 2주 남짓 남았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이제 당연히 반대로 이제 부모님들은 약간 긴장을 하는, 그죠? 아무래도 이제

0: 마음을 안고 또 설레는 마음을 안고 평일에 좀 힘든 날도 있으시겠지만 버티는 거겠죠. 네, 그래도 다 왔습니다. 또 이번 주도 이제 주말권 목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자, 날씨 먼저 체크해 볼게요. 성소진 씨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진 씨 좋은 아침.
1: 네, 좋은 아침인데요. 오늘 소나기에 대비해 우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약한 소나기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차츰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는 더 불안정해져 밤까지 전국 많은 지역에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천둥번개와 돌풍, 우박을 동반해 강하고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장맛비는 쉬어가겠습니다. 제주도만 오늘 낮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이후 정체전선은 제주도 남쪽으로 물러났다가 내일 오후부터 다시 북상하면서 내일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말 동안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광주 29도, 대전 30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에게 잠깐만 시간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문지은님께서 샌드위치 노래를 부르는 딸을 위해서 지금 만들면서 듣고 있어요라고 남겨주셨고요. 아, 지금 조정식식 음악 퀴즈 같은 경우에도 이정현 씨의 노래 중에 이 노래구나 뭐 다들 지금 알고는 계신데 아무래도 좀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선뜻 도전장을 안 내고 계신데 자, 드디어 도전자가 나왔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이게 사실 보통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전 일로 하는데도 사실 7시에 소리 내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갑자기 지금 7시 13분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게시물을 눈팅하고 하트나 좋아요 등의 리액션만 남기는 소극적 소통이 줄을 이루는 모습인데요.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타인과의 연결은 원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과도하게 쓰고 싶지 않은 현대인들의 미묘한 심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식의 팬댕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정식이랑 같이 이제 퀴즈를 또 풀고요. 이제 정답 오답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정답은 2번 눈팅이었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 중 추첨 통해서 아메리카노 선물 보내드리고요. 방송 후에 FM대행진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2179님이 저도 눈팅하고 있어서 매우 공감되는 내용이네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확실히 요즘에는 그 게시물을 올리는 분들이 왜냐면 인별그램

자, 백용기 씨. 차차나지 게팅. 차차나지 게팅. 아, 선물 드립니다. 자,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고요. 정식이랑 옴뇸뇸 주제를 바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어? 잘못 들었어 입니다. 의도치 않게 말을 잘못 들어서 생겼던 해프닝,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노래에서 자꾸 내가 애쓰면 넌 나의 애인이 되어줘 라고 해서, 아니 도대체 뭐 얼마나 애를 써야 애인이 되어주나, 너무 갑질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가사가 내가 알파벳 S면 넌 나의 N이 되죠 라는 노래였다든지, 아니면 친구랑 버스 정류장에서 떠드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조용히 하세요 라고 하길래 좀 뻘쭘했는데 알고 보니까 좋은 일 하세요 하고 도와달라는 거였다든지,

0: 님께서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을. 그래요. 일단 올해 수능 시험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1: 먼저 수험표 뒷면에 공식 가채점표가 인쇄될 예정이야. 그동안은 수험생들이 시험 도중에 눈치 보며 수험표 뒤에다 칸을 그리고 답을 쓰느라 난리도 아니었어서 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게 아닌가 말이야. 하지만 시험 종료 종이 울렸는데도 계속 가채점표를 적는다. 그것은 명백히 부정행위가 아니겠어.
0: 그러니까
1: 수험생은 종료령이 울리면 반드시 필기구를 내려놓아야 할 게야.
0: 우리 그 자신이 쓴 정답을 적기가 좋게 이렇게 그 칸이 이렇게 좀 인쇄가 되나 보다. 그렇죠?
1: 그런가 보고만 그래.
0: 그리고 또 바뀌는 게 뭐가 있을까요?
1: 또 올해부터 개인 사인펜을 가져오는 것이 허락이 돼. 시험장에서도 컴퓨터용 사인펜이 일괄 지급되지만 평소 손에 익은 사인펜을 가져와도 된다 이 말이야. 허나 명심해.

0: 아래 휴대폰, 스마트워치, 태블릿, 이어폰, 전자사전은 물론 요즘 말이 많은 AI 글라스, 어? 스마트 안경 이거 절대 들고 가서는 아니 될 게야. 그것은 마군이야.
1: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0: 마군이야,
1: 나요.
0: 마군이.
1: 네, 앞으로 140일 남았습니다. 올해 수능 보는 수험생들 힘냈으면 좋겠고, 아 이거 사인펜은 참, 저도 참 안타까웠었던 게 본인이 이렇게 그냥 한번 딱 하면은 찍 그어질 수 있도록 그걸 길들여서 가져가고 싶었는데, 정말 이거 새 걸로 하면 날카로워가지고 몇 번 칠해야 되거든요. 아 이거 잘 바뀌었네.
0: 망쳤나 보구만.
1: 어, 또 혹시 뭐 전하실 게 있으십니까?
0: 아니, 지금 보니 다 보여. 마지막으로 하나 또 전할 것이 있어. 수능 시험 내내 서 있고 숨소리 내는 것도 조심스러운 우리 수능 감독관 선생님들, 이 그분들을 위해 올해는 시험실마다 키높이 의자를 제공한다 이 말이야.
1: 높이가 조절되는.
0: 그렇지. 네. 참으로 좋지 아니한가.
1: 그러게요. 좋은 변화들이 많네요. 수능 감독관들을 위한 의자가 설치된다는 소식까지 전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홍앤비님 오셨습니다.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고요?
2: 파이트.

0: 주셨습니다. 아, 오늘 나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요즘 그 홍 MB님 때문에 그냥 MB 형님을 저희가 못 뵌 지 너무 오래됐는데
1: 아직 나올 수 있어요. 늘 대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 또 수능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이제 140일 남았다고 합니다. 여름방학이 중요하거든요.
1: 그래, 여름방학 중요하죠.
0: 좀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1: 아, 그래도 여름방학이잖아.
0: 네네.
1: 여름방학은 좀 즐겼으면 좋겠다.
0: 아, 고3도요?
1: 안 돼? 그 가면 안 되는 거야?
0: 아이, 고3은 그래도 또 더운데 뭐 굳이 노는 것보다는
1: 그래도 쉬엄쉬엄 하시면서, 아, 그래도 뭐 더운데 너무 그 공부하고 있으면은 스트레스 받아 저자 안 됩니다. 그럴 땐 시원하게 막 잠깐이라도 바캉스를 막 다녀오는 것이
0: 좋다.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딱 이니셜은 MB인데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두 분이 너무들, 한 분은 좀 즐기면서 쉬엄쉬엄해라, 또 한 분은 그래. 싸워라.
1: 아, 그럼 더워 죽겠는데 공부만 되겠어? 본인 생각해봐. 됐어, 그때 그 공부가 막 잘 됐어요?
0: 안 되죠, 안 되죠. 네.
1: 공부 잘 됐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0: 한로로의 비틀비틀 짝짝꿍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듣고 우리 MB 형님들과는 다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

네, 현재 시간 7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8시 퀴즈 고스톱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 19분 후에 퀴즈 고스톱도 함께 할 텐데요. 도진님의 승기를 뺏어오겠다는 분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도진님은

0: 아, 그래서 와 얘들아 야 전공 불문이래. 어, 우리 과에게만 기회가 생겼어. 얘들아 불문과 들어오길 정말 잘했다.
1: 아, 전공 불문 좋습니다. 공격 긁어님 선물 드립니다. 아 오늘 재밌네. 4633님 회사 신입 일주일도 안 됐을 때 굉장히 조용한 사무실에서 옆자리 분이 파이리가 어딨지 하시길래 제가 패기 넘치게 헉! 어머나 아 포켓몬고 좋아하세요? 파이리 나왔어요? 했더니 아니 파일 어딨냐고 파일. 좋아요. 4633님 선물 드립니다. 포켓몬고를 좋아하셨다면 진짜 카드까지도 드릴 마음이 있었는데 진짜 이 선배님과 친해질 수 있었는데 아 좀 아쉽습니다. 파일이었어요. 아 비밀보장님께서 햇빛이 뜨거워가지고 햇빛 뜨거워 했더니 옆에 있던 남편이 그래 해피투게더 참 재밌었지. 탱탱탱탱탱탱탱탱탱탱 후라이팬 해피투게더 참 재밌었지. 반갑다 친구야 참 재밌었지. 햇빛 뜨거워. 비밀보장님 선물 드립니다. 1560님께서 아 운전하고 있는데 옆차가 오더니 러브 호텔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기분이 상해서 몰라요! 정색하고 창문을 닫고 가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아 근처에 그 체인 그 브랜드 호텔 노보텔을 물어본 거더라고요. 제가 음란마귀가 씌인 걸까요? 라고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고 왜냐면 요즘 보통 이제 차 옆에서 이렇게 또 물어보는 경우가 없기도 하고 그분이 혹시 노보텔 어딘지 아세요? 뭐 이렇게 톤 자체가 높은 모르겠는데 노보텔 어디든지 아세요? 약간 톤을 깔면은 아 이게 좀 그렇게 들릴 수 있죠. 그리고 그분이 좀 이렇게 인상 자체가 조금 이렇게 끈적하게 생기셨다면 또 그럴 수 있어요. 예. 1560님 선물 드립니다. 노보텔. 1407님 예전에 한의원에 가서 침 맞으러 갔는데 바지 걷고 대기하고 계세요를 바지 벗고 기다리고 계세요로 들어서 그만 이제 바지를 벗고 이불로 조신하게 덮고 기다리고 있다가 한의사 쌤도 화들짝 놀라시고 저도 화들짝 놀라서 다시 주섬주섬 바지 입고 침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이게 또 많은 분들에게 또 피해 주기 때문에 이것 좀 조심하셔야겠어요.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오픈돼 있고 커튼 한 장.

기타 8056님 1학년 아들이 치과 가서 이뻐졌어요 라고 자랑했는데 간호사 언니가 이뻐졌어요로 들으시더라고요. 아, 자 그리고 우리 4152님 아르바이트 하려는 저희 아들 중식 제공 보고 아우 질리게 왜 중식만 줘 뭐 올드보이야 뭐야

처음 본 날 아웃백에서 만났어요. 엄마한테 형부가 아웃백 사줬어 했더니 엄마가 어머나 등도 크다, 어떻게 처음 보는 날 그렇게 악어백을 사줘, 돈을 잘 버나 보다, 첫날에 악어백을

0: 조정식 FM 댕진 2부는 메디힐 톤업헤드, 고려기프트, 일양약품, TS푸드, KB국민은행, 셀레나제, 국가데이터처 제공입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